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노부영의 대금, 이종길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강진 유배 시절의 우정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다산 초당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백년사의 주지 해장 스님과의 만남 이야기였는데요. 해장 스님이 10살 연하였지만 다산과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스님이 권하는 차를 마시면서 불교 이야기, 주역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이 둘의 이야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모처럼 대화가 통하는 인물을 만난 다산, 이 해장 스님과의 만남이 너무 반가워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이야기가 강진당에 구전되고 있습니다. 회장은 다산의 학문세계 그리고 다산의 인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고요. 다산은 회장의 다도의 세계, 불교의 세계에 매료됐다고 하죠. 일전에 다산 초당 답사를 갔다가 다산이 회장 스님이 있는 백년사까지 어느 길로 갔을지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산책로가 잘 조성이 돼 있어서 길이 좋지만 아마 다산의 유배 시절은 그보다는 길이 좀 열악했겠죠. 그럼에도 그 길을 오고 가면서 둘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새기고 음미하면서 기뻐했을 다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분이 좋아졌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다산과 해장의 만남처럼 향기로운 만남을 생각하면서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다 아시죠?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곡 한바탕을 모두 부른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곡이죠. 남창과 여창이 함께 노래하는 태평가 준비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음역은 한 옥타브 차이가 있어서 이 곡은 같은 선율을 부른다 해도 한 옥타브 8도 차이가 나고요. 또 중간중간 남녀가 서로 선율을 다르게 부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사이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화음, 의도되지 않은 화음이 나와서 태평가 감상에 묘미를 더해줍니다. 중종대의 문인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이랴도 태평성대, 저랴도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오늘은 가곡 남녀창 태평가를 노래와 가야금만 함께 연주하는 연주로 듣겠습니다. 김병호, 조일아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이랴도 태평성대 저랴도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중종대 문인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가곡 남녀창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김병호 조일하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곡 중에서 여타 곡들은 한 가지 선율에 여러 노랫말을 얹어 부르고 있는데요. 가곡의 끝곡인 이 태평가만큼은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 태평가 이 한 가지 노랫말로만 부르고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노래 태평가 함께 하셨습니다. 육구사사님께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열 때 해드린 이야기, 다산과 해장 스님과의 만남 이야기,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서 문자 주셨는데요. 인생길에서 그 사람 곁에 있음으로 해서 힘을 얻고 존경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만큼 귀한 만남은 없겠죠. 그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는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아, 그런 귀한 인연이 있으셔서 참 부럽습니다. 또 보뜰마을님께서도 다산 선생이 유배지에서 좋은 벗을 사귀셨다니 정감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연배는 저보다 높으시지만 종종 소주 앞에서 담론하는 분이 계셔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하셨어요. 아, 오늘 두 분 다 부러워지네요. 또 마들째님께서 마들째에서 산책을 하다가 모퉁이를 돌면 국악산책의 산책지기와 길동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들째 유배 생활에서 만난 벗들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 마들째님께서는 국악산책과의 만남, 그 귀한 인연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세 분 모두 귀한 만남 이야기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우리 궁중음악 중에서 분위기가 유사한 관악합주곡 두 곡, 동동과 수재천을 이어서 연주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동동의 원곡명은 세가락 정읍, 수재천은 빗가락 정읍입니다. 이 두 곡이 공통점이 많은데요. 악기 편성이 소금, 대금, 피리, 아쟁, 해금, 장구, 좌구 이런 편성으로 동일하고요. 연주할 때 연음 기법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선율도 유사합니다만 두 곡의 조가 다릅니다. 수재천이 동동보다 4도 낮은 음인 남녀음을 중심으로 하는 계면조로 시작이 되고요. 동동은 수재천보다 4도 높은 태주를 중심으로 하는 계면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동동이 박자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음악이지만 수재천의 경우에는 다소 불규칙하게 연주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우선 좀더 높은 조로 시작되는 동동을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4도 낮게 시작되는 음악 수재천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두 곡의 사이에는 박을 연주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로학교의 연주로 동동, 수재천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동 수제천 두 곡을 이어서 길게 감상해 보셨는데요.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동동을 듣다가 수제천을 들으니까 확실히 음역대가 4도 낮게 시작돼서 차이가 있다는 거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두 곡의 분위기가 많이 비슷하다 하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요. 여러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두 곡이고요. 유사 선율도 많이 나와서 형제 사이라 해도 무방한 곡이 아닐까 합니다. 들려드린 음악은 공연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2015년 4월 8일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정로학회의 정기 연주의 공연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1007님께서 오늘은 서울로 출장 가느라 지하철 안에서 듣고 있어요. 출근길이라서 사람들이 많네요. 지하철에서 듣는 기분도 색다르네요. 도서관, 집, 공원,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국악 산책을 해도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출장 가시는군요. 일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봄봄님께서 송지원의 국악산책길을 오늘도 우아하게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봄봄님의 우아한 발걸음 응원합니다. 그리고 보뜰마을님께서 앞에서 태평가 들려드릴 때 문자를 주신 재밌는 문자시네요. 들려주신 가곡 태평가 시작할 때 들리는 마치 가을가을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정확히 무슨 발음인고 뜻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침의 식구에는 없는 내용인 듯 하네요. 이렇게 문자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 질문이 재밌습니다. 이 태평가의 첫 시작 부분 노랫말이 이랴도 태평성대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할 때 이랴도는 생략하고 부르지 않고요. 태평성대부터 노래를 부릅니다. 이 가곡을 노래할 때 태와 같은 발음은 직접 부르지 않고 풀어서 부르게 되는데요. 가을 가을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네요. 태라고 직접 발음하지 않고요. 타으 이 이렇게 풀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을 가을 하고 들렸던 부분이 타으 하고 풀어서 노래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가곡은 속도가 느린 음악이라서 이런 방식으로 노랫말을 처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가곡을 감상할 때는 감상 전에 반드시 노랫말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원래의 노랫말 발음을 어떻게 부르는지 유심히 들어보시라 하는 생각에서 늘 노랫말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입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부회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뵈리오.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 듣겠습니다. 박민희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부회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배려. 나는 잠을 한 잠도 못 자서 꿈도 꿀 수 없었으니 꿈속에서 임을 볼 수 없었는데 내가 꿈에 보인다고 했으니 이미 나처럼 날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바로 이런 내용을 노래했죠.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박민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노래에서도 꿈에의 애와 같은 발음, 이중 모음 발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애라고 그대로 부르지 않았고요. 이로 풀어서 노래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태평가의 태를 타의이하고 풀어 부르는 것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음악, 문화의 여백, 자연의 음악.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음악이 우리 인류가 발생하기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지구에 존재하고 있었고 자연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내용의 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 음악사에서 음악 기원론의 하나로 제기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될 듯한데요. 자연의 음악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 외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 글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음악은 어디에서 왔을까? 진실을 말하자면 음악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다. 그러기에는 인류가 지구에 너무 늦게 등장했다. 음악은 인류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지구에 있었다. 집박이나 종달새 같은 노래하는 새가 4,000종 이상이나 있다. 굴뚝새는 자작곡이 10곡이나 된다. 새들은 왜 노래할까?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다. 수컷이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암컷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암컷 맘에 들면 짝짓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은 갑자기 모든 음악 생활을 접는다. 수컷은 뚱뚱해지고 게을러지고 침대에서 뒹굴며 온종일 텔레비전만 본다.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그렇지 않다. 자연의 음악이 인간의 언어에 영향을 미쳤다. 뻐꾸기가 뻐꾹뻐꾹 운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았는가? 우리는 누군가를 부를 때 정확히 이 노래의 첫 두 음으로 부른다. 아마 이브도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음으로 아담을 불렀으리라. 아담, 이 두 음의 차이를 화성학 전문 용어로 단 3도라고 부른다. 아담의 대답이 없으면 이번에는 장 3도로 부른다. 그러면 장 3도의 아담이 숲에 울려 퍼진다. 에덴 동산에서 편곡이 시작됐다. 그러나 새보다 먼저 지구에 살았던 동물이 있다. 고래는 약 5천만 년 전부터 있었다. 고래 노래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길고 복잡하다. 한 시간이 넘는 노래도 있다. 소리가 물 속에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11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고래가 한 시간을 노래하고 10시간을 기다리면 자기가 부른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다. 상어도 음악을 사랑한다. 한 연구팀이 수중 스피커로 백상어 떼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었다. 시끄러운 록이 인기가 있었다. 백상어가 록보다 더 좋아하는 음악이 있었는데 바로 데스메탈이다. 보통 사람에게 데스메탈은 10m 거리 내에서 지나가는 화물 열차처럼 시끄럽고 아주 강한 진동을 만들어낸다. 내 생각에 상어가 데스메탈을 좋아하는 것은 이런 장르가 취향에 맞아서가 아니라 강한 진동이 먹잇감을 상기시키기 때문인 것 같다. 다시 육지로 가자. 음악은 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클래식 음악이 우유 생산량을 최대 3%까지 올린다. 스위스에는 직접 노래를 불러 소들을 불러들이는 목축업자가 있다. 이런 소통은 잘 작동한다. 소들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흩어져 행복한 오전을 보낸다. 그때 주인의 노래가 들리면 무슨 일인지 그리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안다. 차규 시간, 물 마실 시간, 집에 돌아갈 시간 등 이처럼 음악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심지어 소들에게도 소들은 음악을 안다. 이제 식물로 가보자. 식물에는 소리에 반응하는 막이 있다. 특정 음파에 구멍이 열리고 물질 대사가 촉진된다. 물론 그 반대도 일어난다. 시끄러운 록은 오히려 식물을 죽인다. 편안한 음악을 들은 식물은 잎이 더 싱싱하고 열매의 향기도 더 풍부하다. 집에서 직접 실험해 보라. 과학자들의 실험 대부분은 야생식물로 진행되었는데 관상용 식물은 그다지 예민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국화가 좋아하는 음악을 당신이 찾아낼지 누가 알겠는가?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 중에서 자연의 음악이란 제목의 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음악은 우리 인류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지구에 존재하고 있었고 인류 이전 자연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예로서 새소리의 사례를 먼저 들었는데요. 이 지구상에 노래하는 새가 4천 종 이상이 있고 자작곡이 있는 굴뚝새와 같은 새들의 사례 이야기도 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이유는 짝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음악의 기원에 대한 여러 설 중에 다윈이 주장하는 감정 기원설 같은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 새보다 먼저 지구에 살았던 약 5천만 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고래의 노래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길고 복잡해서 한 시간이 넘는 노래도 있다고 하니 이 고래의 노래는 우리 인류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고요. 초기 인류의 노래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긴 노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음악이 소들에게도 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식물에는 소리에 반응하는 막이 있어서 특정 음파에 구멍이 열리고 물질 대사가 촉진된다 하는 이야기였죠. 예전에 우리 농부 중에도 자신이 경작하는 논에다가 매일같이 수제천을 틀어놓고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논에서 농사를 지은 쌀이 맛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지는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음악이 동식물에게도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고 우리 인류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음악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 오늘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성금연유 가야금산조 골랐습니다. 성금연유 가야금산조는 가야금산조를 배우는 이들이 가장 먼저 익히는 산조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금연 명인은 1950년대에 가야금의 최고의 명인이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던 분입니다. 안기옥 박상근에게 가야금 산조를 배운 그 바탕 위에 자신의 가락으로 소화하고 가락을 더해서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를 만들었는데요. 처음에는 30여 분 길이로 만들었지만 1974년 무렵에 1시간 정도의 길이로 확장하고 장단도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국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그리고 마무리가락으로 엄모리까지 두어서 완성했습니다. 절제된 선율의 멋이 일품인 음악인데요. 1968년에 국가무형유산, 당시에는 무형문화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로 지정이 됐고요. 일찌감치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이들의 애호를 받은 산조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각 장단마다 다양한 조가 고르게 분포돼 있어서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의 산조인데요. 이 음악은 명인의 따님들을 통해 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금연유 가야금 짧은 산조 들어보실 텐데요. 명인의 큰 따님이죠. 지성자의 가야금 정철호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화사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지닌 산조 음악이죠. 끝부분에 마무리 가락으로 언모리 장단을 둔 것도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금연유 가야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명인의 큰 따님이죠. 현재 전라북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의 가야금 연주였고요. 정철호의 맛깔난 장구장단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앞서 코너 들려드린 후에 전해드린 이야기와 함께 문자 주셨는데요. 수제천을 들려주며 벼농사를 짓는 농부분이 계시다니 이런 곳은 방송 중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분을 만나 뵙지 못해서 그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언제 확인이 되면 그 이후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태평소의 시원한 가락을 들을 수 있는 음악 태평소 능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풍물을 연주할 때 연주되는 태평소 선율을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서 풍물을 자주 들으셨던 분이라면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실

시원한 태평소 가락이 풍성하네요. 태평가, 창부타령, 청춘가 등의 경기민요 선율과 유사한 가락도 많이 들을 수 있었죠. 태평소 능객가락 감상하셨는데요. 현재 KBS 국악관현악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엽의 태평소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에 눈대목 골랐습니다. 긴 사랑가, 잦은 사랑가인데요. 안숙선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한듯 단산풍랑의 족실을 물고

치대대 나비 되어 춘삼월 호시절 어디 고소일을 내가 검수

내게도 내 사실 속

퇴기돈의 사실소. 사나이 남 아들 척

그럼 업고도 놀고 정담도 허여보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 괴로구나.

냐 당동제제구제하디 왜가 어디 딴 차를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아무도 내 사랑

0: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그 두 서라기 소를 보자 아 엄마도 내 사랑아
1: 만첩청산 늙은 범이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이는 다 담쑥 빠져 먹덜 못하고 하면서 시작되는 긴사랑가의 첫머리 내용. 이가 다 빠진 늙은 범 이야기가 참 안타깝게 들리네요. 그렇지만 이내 이도령과 춘향이 무르익어가는 사랑 노래 펼쳐졌죠. 긴 사랑가, 잦은 사랑가, 안숙선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이었습니다. 랄라님께서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하지만 그래도 더운 날입니다. 가야금 연주가 청량하고 태평소 연주는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파리구릉님께서 능개소리에 어제 목관통에서 물 들어간 귀가 뻥 뚫립니다 하셨습니다. 이제 물이 다 빠지셨겠죠?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푸살 들려드립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 연주 남상일의 소리입니다.

프살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 폐의 연주 남상일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산책길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강진 유배 시절 백년사의 해장 스님과의 만남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그 귀한 만남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다산과 해장의 만남처럼 향기 나는 만남이 있을 텐데요. 이미 그런 만남 이루신 분도 계시겠죠?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기회는 열려 있으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미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향기 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가만히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나 무궁화 타고 왔어. 돌아보니 동대구역 주변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세상은 시로 가득한 것 같아요. 고명재 시인의 말입니다. 무궁화를 타고 푸른 바다로 우거진 숲으로 떠나고 싶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박혜리 생각의 여름에 걷느니 듣고 왔습니다. 몸은 꿈들의 비탈이고 창은 풍경의 의자이다. 이 세상을 좀 새롭게 바라보고 아름답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오래된 아파트에는 정겨운 이름이 참 많았죠. 개나리, 장미, 뭐 은빛 아파트, 달빛 아파트. 이렇게 뭔가 거창하게 꾸미지 않아도 한번 들으면 쉽게 기억이 되고 또 부를수록 친근해지는 이름인데요. 이런 이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궁화호를 타고 능소와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만나서 샛별공원을 걷는 하루. 이렇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데 평범한 하루가 한 편의 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자인 뮤지엄의 저자인 김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디자인

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

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함께 들을게요. 남예지의 꽃타령.

남예지의 노래 꽃타령 함께 들었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침대와 이불, 화장대, 또 자동차와 의자, 텀블러, 스마트폰, 펜 등등 뭐 당장 수십 가지 물건이 저도 떠오르는데요.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더 편리하고 더 예쁘도록 누군가의 의도대로 디자인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디자인된 물건을 사용했을까요? 디자인 뮤지엄의 저자 김신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시는 동안 오늘 네. 아침부터 사용하셨던 네. 디자인 몇 개 정도 떠오르세요?
1: 아니 이제 우리가 예. 잠에서 제일 먼저 깨어나잖아요.
0: 네.
1: 거기 침대에서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입식 생활하기 때문에
0: 그쵸.
1: 침대에서 깨어나는데 그 침대도 디자인된 거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이제 뭐 배설 행위를 한다 그러면 양변기를 사용하고 세수를 하면 또
0: 세면대가 나올 것이고. 아 그렇게 세세하게 먹으면... 따지니까 뭐 어마어마하네요.
1: 한 번도 이 디자인된 사물을 거치지 않고 예. 생활할 수 없다. 현대에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0: 저기 네. 그 저 산 속에서 살지 않는 이상
1: 그렇죠.
0: 그렇죠. 네. 예, 자연에 맞아요. 있지 않는 이상은 네. 선생님은 미술 이론을 전공하셨고 네. 이후에는 이제 월간지 기자와 편집장, 또 미술관 부관장, 네. 디자인 칼럼니스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디자인 관련해서 해오고 계신데 네. 요즘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1: 아, 그 저는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0: 예.
1: 여기서 근황을 묻는다길래
0: 네.
1: 근황은 원래 유명한 사람한테 궁금한 거잖아요.
0: 아, 누구에게나 서사가 있으니까요. 네,
1: 제가 그래서 잠깐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0: 네.
1: 월간 디자인이라는 잡지에 입사를 했는데 불과 6년 만인가 뭐 편집장이 됐어요. 굉장히 빨리 된 거예요.
0: 네.
1: 30대 초반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잡지사는 그럴 일이 없는데 디자인은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0: 그런가요?
1: 대안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거를 했는데 그럼 이제 관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뭐 회의도 해야 되고
0: 네.
1: 이제 뭐 늦게 쓰는 사람들 뭐 재촉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0: 네.
1: 근데 어떻게 꾸역꾸역 17년 하고
0: 17년을 안 맞는 걸 하셨다고요?
1: 그러니까
0: 잘 맞으셨던 거 아닐까?
1: 잡지를 만드는 건 너무너무 재밌는데
0: 네.
1: 누구한테 야 빨리 써라
0: 그쵸.
1: 이런 걸 잘못해요.
0: 네네. 네. 그러기엔 좀 길긴 했어요.
1: 네. 그래도 하여튼 재미있고 그다음에 네. 잡지는 그렇게 큰 리더십이 필요 없어요.
0: 그런가요?
1: 네. 근데 미술관에 가니까 그게 엄청 필요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제 뭐 타고나기를 리더십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아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20년 만에 강의를 하고 디자인 제가 원래 했던 게 이제 디자인의 지식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0: 네.
1: 책으로 전달하느냐, 전시로 전달하느냐, 이제 강의로 하게 됐는데 이제 보부상 같은 거죠. 이제 시간 강사니까 여기저기 학교 다니면서 너무 너무 편안한 겁니다.
0: 네.
1: 회의가 없어요.
0: 아 일단 회의를 회의감으로 느끼시는군요.
1: 그렇죠.
0: 네.
1: 회의도 없고 저 혼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0: 아...
1: 글쓰기도 아주 고독한
0: 그렇죠.
1: 일이잖아요.
0: 맞아요.
1: 누구도 관섭을 안 하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너무 편안하게 사는데 그 대신 이제 대가를 좀 치러야 돼요.
0: 어떤 대가죠?
1: 돈을 많이 못 벌어요.
0: 아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동 거리도 잦고 또 준비하는
1: 그렇죠.
0: 거에 비해서.
1: 네, 그렇죠. 예. 그래도 뭐 근근히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0: 네. 네. 그것이 선생님의 네. 요즘 근황이신가요?
1: 그게 맨날 똑같아요. 그런
0: 네.
1: 그런 그러니까 강의 학기가 시작되면 강의 나가고 매주 강의가 있으니까 매일 강의가 있거든요.
0: 네.
1: 방학 때는 이제 글 쓰고 네. 저녁에 글 쓰고 이런 거죠.
0: 그러다 이제 책을 내시고 또
1: 네.
0: 오늘 저희 문화시대에도 또
1: 그렇죠.
0: 이렇게 청취자를 아유, 만나게 된 겁니다.
1: 영광스럽게.
0: 이 책이 네. 지난달에 나온 신간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묵직하고요.
1: 네.
0: 뭐랄까요. 좀 고급진 느낌을
1: 맞아요.
0: 주는 책이에요. 이 뭐 어디서 봐도 이 제목이 가장 눈에 네. 띌 정도로 디자인 뮤지엄이라는
1: 네.
0: 제목의 책인데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1: 예.
0: 예.
1: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보통 공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세수하고 밥 먹고 이동하고 일하고 이 공간에도 여기 테이블 뭐 이런 각종 도구들 이거
0: 네.
1: 다 누군가 디자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디자인의 뭐 은혜까지는 아니어도

0: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 근데 그렇게 가까이 있고 공기 같은 것은 사람들이 잘 못 느껴요.
1: 그렇죠.
0: 예. 공기를 언제 느끼냐면은 공기가 탁해지거나 희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공기가 나쁘다. 공기가 희박하다 그러거든요.
1: 네.
0: 그런 것처럼 디자인도 책 같은 걸 볼 때 왜 이렇게 폰트가 이상하다? 이때 느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건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 일상을 돕기 때문에 살아가는 생활을 돕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
1: 네.
0: 그 관심 좀 가져봐 주세요. 이거 재밌는 내용이에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주택에서 이제 거주 생활, 그다음에 이동, 일하기, 그다음에 아주 큰 영역이 의사소통이 있어요. 의사소통이 있는데 그건 뭐 책을 읽는 것도 의사소통이고 일종의.
1: 네, 네.
0: 요즘에는 이제 각종 첨단 미디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거기에는 글자가 필요하고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디자인된 거거든요.
1: 네. 예.
0: 그런 걸로 이제 글을 썼고 편집부에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줬는데 살다, 다루다, 기록하다, 보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뭐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주요한 도구들, 가구, 식기,
1: 네.
0: 음식 만드는 도구, 그다음에 이동 수단 자동차, 그다음에 책, 뭐 포스터, 뭐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다룬 거죠.
1: 이게 제목 그대로 뮤지엄이다 보니까
0: 네.
1: 기획이 참 재밌긴 합니다. 1 전시실, 2 전시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획을 크게 나누었고 가장 특징적인 점은 여기 부제예요. 디자인으로 읽는 인간 욕망의 역사.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렇게 공기처럼 너무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 생활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여기에는 그동안 수십 년 역사 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그렇죠. 다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김신님의 디자인 뮤지엄 이 책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부제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으로 읽는 인간 욕망의 역사인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에 깃든 역사와 디자인의 변화를 친절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두 분께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디자인이란 네. 뭘까요?
0: 아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1: 엄청 큰 질문이긴 하죠.
0: 네, 근데 뭐 짧게 이제 제가 다음에 쓸 책 제목이
1: 네.
0: 쓸모와 아름다움이에요.
1: 네. 아 벌써 아. 다음 책 그 홍보까지 해주시는 와 진짜 부지런하십니다. 근데 지금 집필을 하고 계신가 보죠, 그건.
0: 예, 네. 많이 집필도 했고
1: 네.
0: 이미 계약이 출판사랑 되어 있어서
1: 아, 네.
0: 빨리 써야 되는데.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쓸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에요.
1: 예.
0: 예, 먹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먹으려면은 예,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필요하고,
1: 네, 식기가 필요하고,
0: 식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 음식을 이렇게 운반하는 숟가락 젓가락도 필요하고,
1: 네, 네.
0: 그런 건데 인류는 또 그거를 이왕이면 예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1: 네.
0: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 책인데 결국 디자인이라는 것은 쓸모와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이제 아름다움이란 부분이 감각적 만족이 필요하거든요.
1: 네.
0: 단순히 기능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1: 그 디자인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런지 저는 이제까지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되게 좁게 해석해왔던 것 같아요. 쓸모와 아름다움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합해져서 디자인이라고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는데
0: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근데 저는 아름다움 측면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이라고 하면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어떤 것. 근데 사실은 디자인이라 하면 뭐 편리를 위해 변형된 그렇죠. 그 쓸모에 예. 적합한
0: 예.
1: 이 부분을 그동안 좀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런 그 쓸모와 아름다움의 뜻을 가진 디자인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인간은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0: 디자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
1: 예.
0: 그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개념이에요.
1: 아.
0: 그 전에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안 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공예와 대비되는 건데 공예는 어떤 물

0: 물건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구상을 머릿속에 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재료로, 이런 형태로. 공예가는 그걸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어요.
1: 네.
0: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직접 만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상과 제작이 분리된 상태에서 공장에서 그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시각적인 지침서가 필요하잖아요.
1: 네.
0: 어떤 형태여야 되고, 예, 어떤 재료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구상한 디자이너는 공장에는 안 가요.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개념의
1: 네.
0: 디자인인데,
1: 네.
0: 근데 저는 이번 책에서는 디자인의 개념을 좀더 포괄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 생존에 필요한 어떠한 물건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디자인의 시작이다.
1: 네.
0: 거기에는 재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작인, 그걸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고,
1: 그렇죠. 예.
0: 기술이 필요해요.
1: 네.
0: 그럼 그게 언제 시작됐느냐? 선사시대. 그러니까, 호모 하빌리스라고 왜 우리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1: 네.
0: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1: 네.
0: 그 이전에 한 250만 년 전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 호모 하빌리스가 손재주 있는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인류가 처음으로 도구를 만들었어요. 뭘 먹기 위해서.
1: 네.
0: 그때는 이제 사냥할 능력이 없어서, 죽은 사체를 만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이가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잘라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칼이 없으니
0: 칼이 없으니까 돌을 이제 이렇게 날카롭게
1: 깎아서.
0: 깎아서 이제 타재석기, 마재석기 뭐 이러잖아요.
1: 아,
0: 우리 중학교 때면
1: 네.
0: 타재석기는 돌을 이렇게 탁탁탁 쳐가지고 날카롭게 만들고, 마재석기는 나중에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갈아서.
1: 예.
0: 그래서 그때 그 도구를 호모 하빌리스가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기술인데, 그게 되게 단순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 기술로부터 지금의 어마어마한 첨단, 우주까지 날아가는 첨단 기술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0: 그거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1: 네.
0: 예, 그게 이제 디자인이라고 저는 이제
1: 와.
0: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는
1: 석기
0: 거죠.
1: 시대까지 갈줄 몰랐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 그 디자인 속에 어떤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는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도 조명이 꽤 많습니다. 근데 조명의 진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인간의 문화나 심리를 좀알수
0: 그렇죠.
1: 있을까요?
0: 예.
1: 예.
0: 그 조명이 굉장히 이제 독특한 건데, 왜냐하면 다른 도구들은
1: 예.
0: 재료를 내가 가져와서 가공을 하면 돼요. 재료를 찾는 건뭐 쉽지는 않은 얘기겠지만은,
1: 네.
0: 그래도 하여튼 내가 다 어떤 시간, 그러니까 그 공간과 시간적인 제약 안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인공 조명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거든요.
1: 그러네요. 해가
0: 예, 해가
1: 뜨고,
0: 떠야 돼.
1: 네.
0: 예, 그때까지 속절 없이 그냥 어둠 속에서 살다가 해가
1: 네.
0: 뜨면은, 그러니까 축적할 수 없는 자원이다. 음식이라든지 뭐 다른 거는 내가 축적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없는 자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둠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인류가 살았거든요.
1: 네.
0: 예, 그러다가 이제 인공적으로 뭐 기름을 태우는다든지, 이렇게 그릇에다가 기름을 넣고 거기에 심지를 넣고 불을 밝히면서 최초로 이제 조명을 인공적으로 빛을 인공적으로 통제했는데, 그것도 한 3만 년전 동굴 벽화 아시죠?
1: 네.
0: 동굴이 깜깜해요. 우리는 그 알타미라 뭐 라스코 동굴 벽화를 밝은 상태에서 보지만은
1: 그렇죠.
0: 그건 인공 조명으로 봤고, 그때 그분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데에서 아주
1: 거기다.
0: 작은 그 등잔에다가
1: 예.
0: 불을 밝혀가지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때 시작됐죠.
1: 네.
0: 그러니까 빛을 인공적으로 만든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의도와 자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주로 부자들이 빛을 많이 소유했어요.
1: 아,
0: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1: 네.
0: 예를 들어서 이제 양초.
1: 예.
0: 양초가 엄청 비쌉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저녁 7시 정도 되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7시, 8시 되면은
1: 네.
0: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1: 빛을 가질
0: 없어요.
1: 수 없으니까,
0: 예.
1: 예.
0: 근데 이제 이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비싼 양초를 샹들리에다가 여러 개를 꽂아 놓거든요.

0: 그 급이치로 부족해서 그냥 파티를 많이 하니까 그 앞에다 거울을 갖다 놔요. 거울도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1: 그 반사돼서 더 밝게 하기 위해서.
0: 19세기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거울을 못 보니까. 그걸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은 그렇게 밤인데다가 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흥분이 되거든요.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귀족들은. 그리고
1: 아, 조명의 역사가 또 그렇게 흐르네요.
0: 이제 난 12시에 일어나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일찍 자기 때문에 새벽 4시에 눈이 번쩍 떠져요, 저절로.
1: 그렇죠. 예.
0: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1: 아, 그러면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 조명의 발전의 역사라는 거는 그 안에 시간을 좀더 확보하고 싶은 인간의
0: 그렇죠.
1: 욕망이 있는 거네요.
0: 맞아요.
1: 예.
0: 맞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더 많이 즐겨야
1: 놀아야겠다.
0: 되겠다. 예. 그두 가지.
1: 아, 그러면은 그 조명 디자인도 되게 다양해져 왔겠네요. 말씀하신 뭐 양초도 저희도 떠오르지만 요즘은 정말 멋진
0: 그렇죠.
1: 디자인의 조명이
0: 예.
1: 많잖아요.
0: 그러니까 양초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빛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빛을 공간 전체로 밝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 가시 필요가 없어요.
1: 네.
0: 근데 전기가 발명되고 전구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는데 그 전구 하나의 빛의 양이 촛불의 100배 정도 되거든요.
1: 네.
0: 너무 밝은 거예요.
1: 그렇죠.
0: 그 촛불은 굉장히 은은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인데 이 전구의 빛은 아주 세지만 그 대신 날카로워요.
1: 네.
0: 눈이 막 이렇게 부시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전구가 탄생되면서 조명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건그 빛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부드럽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가세 모양, 가세 재료를 뭐 금속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종이로 하는 경우도 있죠. 종이로
1: 그렇죠.
0: 하면 은은하게 이제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조명이라는 건 빛만 비추면 되기 때문에 형태적인 제약이 없어요.
1: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빛이 그러면 많아졌다고 해서 또 좋으냐? 그게 불편하고 날카로우니까 또 갓을 씌워서
0: 그렇죠.
1: 필요한 곳에만 빛을 모으는 그런
0: 그렇죠. 예.
1: 인간이 좀참 지혜로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0: 똑똑하죠.
1: 불편하고 미흡한 상황들을 어떻게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제 이런 디자인의 역사도 발전되는 건데, 그러면 조명은 그렇고 오디오는 어떨까 싶어요.
0: 오디오요?
1: 오디오의 디자인은요?
0: 오디오.
1: 예전에 오디오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죠.
0: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록 미디어가 처음에는 이제 쓰는 거, 종이에 쓰는 거, 이런 거는 그것도 사실 쉽게 발전된 건 아니죠. 그런데 소리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소리는 기록할 수가 없는, 뭐 예술이면 예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아쉬운 거예요. 그림은 언제든지 볼수 있는데, 소리,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는데, 이걸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에 에디슨이 포노그래프라는 걸 발명했는데, 여기서 포노가 소리란 뜻이고, 그래프가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에디슨은 음악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도구를 만든 게 아니라, 소리를 쓰는, 그러니까 받아쓰기 도구. 왜냐면 이제 그것도 이제 부자들이 쓸거 아니에요. 모든 새로운
1: 그렇죠.
0: 물건들은 부자들이 쓰거든요. 그 부자들은 이제 자기가 뭔가 메모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구슬 녹음,
1: 기록하는 거죠.
0: 기록하는 용도로
1: 레코딩의 의미죠.
0: 만들었고 그 시간도 한 30초 1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초기 처음에 봤던 포노그래프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저장 매체가 점점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다 노래를 기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나팔 소리
1: 엄청
0: 확성기가 있는
1: 그쵸.
0: 그 초기에 추음기가 나온 거죠.
1: 그 나팥꽃 모양의 뿔 확성기 같은
0: 뿔
1: 그거.
0: 확성기. 왜냐면 초기에는 스피커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소리가 그냥 조그맣게 나오는 거라서 그걸 이제 확장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이렇게 나팔 모양이 된 거죠.
1: 와, 전혀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아 저런 디자인이 그냥 발명이 됐구나.

나 이런 정도로만 단순하게 여기다가 아그 뭐랄까 변천사 이거를 들으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자, 음악을 한곡 듣고 네, 이야기를 이어갈까 하는데요. 선곡을 해주셨네요. 이븐송의 Tell Me a Story 일단 듣고 네, 선곡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0: 이븐송의 Tell Me Your Story. 네, 추천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왜 이 노래를 추천해 주셨을까요?
1: 네. 아, 이 노래가 우리나라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도 아마 횟수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0: 저도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1: 기록을 모르니까.
0: 네.
1: 이 노래가 70년대 초반에 나온 노래고 이븐송이라는 밴드는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앨범 딱 하나를 내고 사라졌어요.
0: 오.
1: 그 밴드 자체도 별로 인기가 뭐 있는 밴드가 아니었고.
0: 네.
1: 근데 그 유일한 앨범에 수록된 노래도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그렇다고 뭐 싱글 앨범으로 발표된 노래도 아니고. 그 이렇게 잊혀졌다가 90년대인가에 그 이븐송의 앨범이 이제 CD로 재발매되면서 네. 거기에 보너스 트랙에 그 노래를 넣었거든요.
0: 네.
1: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어, 이런 좋은 노래가 있었네.
0: 알게 된 거예요.
1: 라고 알게 되고 제가 회사 디자인 하우스 그만 월간 디자인 그만둘 때 제 동료가 편집장님 이거 좋은 거라고 이제 들으라고 했는데
0: 예.
1: 뭐 이분송 뭐야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안 듣다가 네. 저도 최근에서 들었어요.
0: 아 그래요. 보물같이 네. 발견된 곡이네요.
1: 네, 한 4년 전. 근데 아니 이렇게 훌륭한 노래가.
0: 예.
1: 네.
0: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알람송으로.
1: 그 알람송으로.
0: 네. 네.
1: 수시로 듣고 매일 듣고 있어요.
0: 아침 기상을 이렇게 네. 아름다운 곡으로 하고 계시군요.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디자인 칼럼니스트이자 디자인 뮤지엄, 디자인으로 읽는 인간 욕망의 역사의 저자 김신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책 선물로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에 깃든 역사 그리고 디자인의 변화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낸 책 디자인 뮤지엄 선물로 드릴게요.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우리가 한참 오디오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오디오
1: 네.
0: 디자인.
1: 네.
0: 그런데 예전에는

0: 아까 그 나팔 모양의 뿔 확성기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오디오가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좀 작고 간결해지고 심플해지고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결정적 역할을 한 디자이너가 있다면서요. 네.
1: 그렇죠. 이제 그 음악을 듣는 것은 이제 어떤 공간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0: 그렇죠.
1: 그 음악 기기가 있는 데에서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걸으면서도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가 처음에 이제 소형화돼요. 반도체가 나오면, 트랜지스터 반도체가 나오면서 부피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0: 네, 워크맨처럼.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욕망이냐면은 그냥 계속 음악을 듣고 싶은 거예요.
0: 그렇죠.
1: 계속 즐거운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0: 네.
1: 근데 라디오는 이제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음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
0: 그렇죠.
1: 노래를. 그러다 이제 워크맨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 그 이전에 이제 아까 디자인 참그 혁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0: 네.
1: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물건은 기존에 있는 물건을 모방하거든요. 뭐냐 이게냐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마차를 모방해요.
0: 네.
1: 또는 자정 삼륜차를 이렇게 모방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수많은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가정에서 쓰기 때문에 다 가구를 모방해요.
0: 네.
1: 라디오도 가구 같고 초기에는 TV도 가구 같았어요.
0: 그렇죠.
1: 콘솔 TV 이렇게 콘솔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가구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 당연히 음악 재생기도 가구 같은 거예요.
0: 네.
1: 처음에 뿔 확성기가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구에 숨겨가지고 듣거든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앰프가 나오면서 스피커가 나오니까 더더욱 이제 나무 짝에다가 스피커도 넣고 뭐 각종 이제 컴포넌트를 집어넣는 건데 그 항상 가구 같은 모양이었다가 디터 람스라고 하는 독일의 디자이너,
0: 네.
1: 브라운이라는 가전회사의 수석 디자이너인데 그분하고 한스 구겔로트라는 두 디자이너가 호노슈퍼 SK4라는 오디오 기계를 만들었는데
0: 네.
1: 처음으로 나무 케이스를 버린 거예요.
0: 아.
1: 나무 케이스를 버리고 금속 케이스, 그다음에 스피커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 이 줄을 딱 걷고
0: 네.
1: 그다음에 아주 엄격하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턴테이블에 이제 그 통제 장치들 버튼들을 딱 디자인을 했는데
0: 네.
1: 과거에는 이제 음악을 듣지 않을 땐 나무 뚜껑을 딱 닫아 가지고
0: 그렇죠.
1: 완벽한 캐비넷 같은 모양이었거든요.
0: 가구처럼, 네.
1: 근데 이분들은 그거를 투명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 백설 봉주의 관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때 이후로 오디오 디자인이라는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디터 람스,
1: 디터 람스.
0: 그리고 한스
1: 한스
0: 구겔로트.
1: 구겔로트. 예.
0: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뭔가 가구 같았던 육중하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오디오를 조금 더그 심플하고 뭔가 공개적인
1: 예, 그렇죠.
0: 그런
1: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예.
1: 이제 걸어다니면서도 늘
0: 그렇죠.
1: 음악을 듣고 싶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라디오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음악만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소니의 워크맨이 나왔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 카세트 테이프라는 저장 미디 매체에다가 노래를 10곡 정도
0: 네.
1: 실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많이 들었지만은 앞에 5곡 뒤에 5곡
0: 네.
1: 보통 그래가지고 그걸 들으면은 계속 같은 순서로 음악을 듣거든요.
0: 네.
1: 그거 외워져요.
0: 그럼요. 예.
1: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노래를 다시 듣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뒤죽박죽 랜덤하게 듣고 싶다.
0: 네. 오늘은 좀 순서 바꿔서. 예.
1: 예. 거기에 딱 적합한 기술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MP3, 이제 디지털 음원이
0: 아,
1: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디지털 음원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 음원이 있었지만은 이런 휴대용 음악 기기를 만들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걸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한국이에요.
0: 그래요?
1: MP3
0: 예.
1: 플레이어를 처음 만든 나라가 한국의 세한 정보 시스템 1998년에
0: 네.
1: 가지고 이제 MP3 플레이어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2002년, 2003년, 4년 이때까지 전 세계 MP3 플레이어 시장에서 한국이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어요. 대표적인
0: 네.
1: 브랜드 아일리버라고
0: 네,
1: 들어보셨죠?
0: 기억나네요. 예.
1: 세계적인 선풍을 이끌고 뭐

0: 그러다가 이제 아이팟이 나오면서
1: 네.
0: 엄청난 이제 경쟁에서 점점 이렇게 밀려나고 결정적으로 아이폰이 나오면서
1: 네, 모두 다 사라져 버렸죠.
0: 그러니까 두 가지 기기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통합되니까
1: 네. 네, 네.
0: 예, MP3의 영광이 이제 사라졌던 거죠.
1: 아. 와, 그 너무 변천사의 한 가운데 저도 그걸 즐겼던 사람인지라 생각이 나고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정말 끝이 없구나. 음악 하나를 그렇죠. 듣더라도 이렇게 듣고 싶고 저렇게 듣고 그렇죠. 싶으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네. 발전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0: 네.
1: 사람의 욕망이
0: 네.
1: 이렇게 디자인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네. 반대로
0: 네.
1: 새로운 디자인이 몰랐던 욕망을 인지하게도 하겠죠?
0: 그렇죠. 네.
1: 그 디자인과 욕망, 뭐가 먼저일까요?
0: 서로 주고받는 것이긴 하지만은
1: 네.
0: 아무도 이제 최초의 도구들은 생존에 필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칼이에요, 칼.
1: 네.
0: 예, 칼이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뭔가 배타적인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높은 계급분들.
1: 네.
0: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동을 할 때 마차를 타잖아요. 근데 마차가 있는 동안 걸어 다니는 사람은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근데 마차를 한번 타면은 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마차가 발명됨으로써 수요를 만들어내죠. 공급이.
1: 네.
0: 예, 마차가 없으면 나는 마차 없이도 충분히 뭐 불편함이 없어. 예. 그러다가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처음에 나온 자동차도 물론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뭐 엄두도 못 내고 주로 이제 부자들이 그걸 사줘야 되는데 부자들이 아니, 자동차를 왜 사? 마차로 충분한데.
1: 네.
0: 그러니까 필요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는.
1: 아, 예.
0: 그냥
1: 충분히 이동 수단이 되니까
0: 예,
1: 마차로도.
0: 충분히 지금 있는 예. 이동 수단만으로 마차. 만으로 충분하다. 기차. 멀리 갈 때는 기차 타고.
1: 네.
0: 그런데 자동차가 나오니까 야, 저 새로운 신기한 물건을 타고 다니는 것도 나의 계급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구나.
1: 아, 차별화하고 차별화. 싶은 네. 마음.
0: 이거는 배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야.
1: 네.
0: 마차 타는 사람보다 내가 더 신식이야. 라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헨리 포드의 이제 뭐 조립 라인 같은 게 생기니까 자동차 값이 엄청 대폭 떨어지거든요.
1: 네.
0: 그럼 대중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현대에는 자동차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된 거죠.
1: 네, 네.
0: 근데 최초의 시작은 원래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 단지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말 없는 내연기관으로 가는 이동수단을 만들고 싶다. 그 지적 호기심과 이런 것들이
1: 시작이 된
0: 거지. 예. 그 사람들이 누구의 수요를 느껴서 그걸 만든 게 아닌 거예요.
1: 그래도 또 인간의 욕망을 따져보면 마차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빨리 갈 수 있어. 이런 욕망이 또 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초기 자동차는 안 그렇거든요. 초창기 자동차는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굉장히 느리고 불편하고
1: 네.
0: 위험하기까지 한.
1: 예. 그래서 마차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다르게 그렇죠. 좋을 바가 없었군요.
0: 예. 그래서 차는 뭐 칼벤츠, 뭐 고틀리브 라임너 같은 독일 엔지니어들이 만들었는데
1: 네.
0: 만들자마자 수요가 있었던 곳은 프랑스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더 그런 과시욕이
1: 네.
0: 크거든요.
1: 네. 와. 그러니까 디자인과 욕망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디자인이 먼저이기도 하고 욕망이 먼저 그쵸. 있으면서 디자인이 네, 따라오기도 수요, 하고
0: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1: 네.
0: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떤 걸 만들어내면 그때 비로소 수요가 생겨나는 것도 있고
1: 그러면 지금 설명 주신 대로 예를 들면 이제 부의 상징이었던 그 자동차 네.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이 배타적인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 희소한 걸 가지고 있어 하면서 뭔가 과시하고 싶은 그 네. 인간의 욕망
0: 네.
1: 이제 그랬던 자동차가 가격이 떨어지고 하면서 대중화가 네. 됐던 것처럼 네. 어떤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가
0: 네.
1: 자동차처럼 네. 모두가 사용하는 필수품이 됐던 게 또 뭐가 있을까요?
0: 대표적으로 이제 의자.

0: 같은 거죠, 의자.
1: 의자.
0: 예. 의자는 의자의 역사를 보면은 의자는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네. 그 옛날 의자가 남아날 리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의자에 의자 생활을 했는 걸 알 수 있냐면은
1: 예.
0: 조각 이제 점토 조각 같은 거 있죠. 기원전에 이제 그 물렁물렁한 이제 찰흙 같은 걸 빌렌드로페 도르비너스 같은 것처럼 예, 여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여신이 예,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1: 네.
0: 예. 그러니까 이때도 의자에 앉았구나 사람들이
1: 아, 예.
0: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 어떤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앉는 의자가 아니라 그분이 그 부족에서 지위가 높은 분이에요.
1: 아,
0: 그래서 그분은 예. 지위가 높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1: 상징이에요?
0: 의자에 앉히죠.
1: 아.
0: 왜냐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은 다리를 써서는 안 돼요. 다리를 쓰는 사람은 이제 일꾼들.
1: 네.
0: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은 항상 서 있는 사람보다 지위가 높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의자가 그래서 이제 뭐 체어라는 말 자체가 예, 체어맨 그럼 이제 뭐 의장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우두머리예요.
1: 네.
0: 예, 뭐 권좌. 뭐 어좌 이런 것도 의자는 권력과 관계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주로 이제 앉다가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일찍 입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자가 이제 있었지만은 그거는 전체 세계 인구 중에 아주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이제 땅바닥에 앉거나
1: 네.
0: 이러면서 생활하다가 19세기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사람이 이제 앉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1: 네, 네.
0: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의자가 없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아무런 불편이 없었어요.
1: 생각해 보면 나중에 소파라는 게 좀
0: 그렇죠.
1: 등장을 했지 이렇게 개인 의자 같은 걸 두지는 않았던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다 이렇게 좌석에 앉아가지고 낮은 책상 위에서
1: 네.
0: 숙제 같은 거 하고 했지.
1: 그렇다고
0: 해서 난 의자가 필요한데 엄마 의자 좀 사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1: 네, 네.
0: 어느 이제 학교에 가면 물론 이제
1: 그렇죠.
0: 의자
1: 그렇죠. 책걸상이 있으니까.
0: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입식 문화가 80년대 뭐 이렇게 시작된 거니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1: 예. 그러네요. 그 의자가 상징하는 권위, 권력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도 막 팔걸이가 이렇게 널찍하게 있고 그 뎁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깊이가 좀 깊고
0: 있고 그다음에 등받이가 예. 엄청 크죠.
1: 그죠.
0: 예.
1: 그래서
0: 광배 효과, 빛이 나도록.
1: 아, 다 그런 효과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뭐 사장님 의자, 회장님
0: 우리 대법관들
1: 의자.
0: 대법관들 의자 보세요.
1: 그렇죠. 게다가 높이도 위에 있고요.
0: 이렇게 광배잖아요. 이게 예. 부처님 광배, 빛이 나는 거죠, 등 뒤에서.
1: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렇게 의자가 권력을 좀 상징하는 그런 가구였다고 한다면 네. 현대 의자는 또 어떤 디자인을 가장 고려하고 있어요?
0: 이제 사람들이 앉는 생활을 하니까
1: 예.
0: 의자의 종류가 엄청 다양해져요.
1: 네네.
0: 식사용 의자가 따로 나오고 일하는 의자,
1: 네.
0: 그다음에 이동할 때 앉는 의자, 또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는 의자, 라운지
1: 네.
0: 체어 같은 거,
1: 네, 네,
0: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의자가 이제 다변화되는 거죠. 예,
1: 네, 네.
0: 질문이 또 뭐야? 거기서 더
1: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네. 요즘에는 디자인이 변화가 되고 있는지
0: 변화.
1: 어떤 걸 가장 고려하는지.
0: 아, 예, 예.
1: 예.
0: 그 20세기 전반기 중반기까지는
1: 예.
0: 의자 디자인에서 의자의 민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였어요.
1: 의자의 민주화.
0: 예. 예. 뭐 유럽인들은 의자를 다 이제 일반인들도 의자를 앉긴 했지만은 이제. 보통 수툴이라고 하죠. 등받이 없는
1: 네,
0: 수툴.
1: 동그란 의자 네,
0: 동그란
1: 같은 거.
0: 그다음에
1: 네.
0: 이제 식탁 같은 데서는 이제 긴 수툴.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요.
1: 네.
0: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의자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등장하는 게 새로운 재료들이에요. 그전엔 전부 나무로 의자를 만들었는데 나무는 가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톱질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합판이 등장해요. 합판.
1: 네.
0: 합판 이전에 이제 강철관이라고 강철을 파이프 있죠.
1: 네.
0: 파이프를 이렇게 구부리는 건데
1: 네, 네.
0: 그거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걸 구부려서 프레임을 만든다.

0: 다음에 거기다 천으로 좌판을 만들고 등받이를 만들어서 앉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은 가격이 엄청 떨어져요. 물론 처음부터 떨어진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데, 원목은 굉장히 가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원목을 얇게 썰어내면은 그게 이제 플라이우드라고 해서, 단판, 종이처럼 얇은, 그거를 얇게 썬 다음에 붙여요. 그러면 그게 합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가공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구부리고 뭐 잘라내고 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기까지 모든 디자이너들이 힘을 쏟았던 것은 어떻게 하면은 저렴한 가격에 의자를 만들어서 노동계층 사람들도 편안히 앉아서 쉴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의자의 민주화. 그것이 하나의 모더니즘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그 이전까지 모든 양식은 귀족을 위한 양식이었고,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양식을 만들자. 그게 모더니즘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재료를 찾아요. 강철관, 합판. 그 다음에 나중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플라스틱. 예,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1: 그렇군요.
0: 예.
1: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욕망은 정말 끊임없이
0: 네.
1: 인류가 그 등장한 그 시점부터 더 편하게 또더 빠르게 혹은 더
0: 그렇죠.
1: 많이
0: 네.
1: 이런 것을 향해 온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욕망에 맞게 다 충족하면서 또 그때그때 발전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근데 오늘날에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는 지점이 이런 어떤 것들이 그뭐 빨리 뭐 효율적으로 이런 점들이 뭐 인간성이나 환경 문제 이런 것과 좀 갈등을 일으키거나 부딪히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디자인은 현대에 와서 그 기준은 뭘까요?
0: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은 이제 점점 더큰 만족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능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만 갖고 싶은 것, 그다음에 나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것. 예, 나는 임스 의자보다 뭐 벨리니 의자가 더 좋아. 이렇게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다양한 의자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1: 이렇게 이제 거기서 취향이 좀 들어가는
0: 취향이
1: 거죠.
0: 다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1: 그러네요.
0: 예, 과잉 생산이 되, 옷 같은 경우도. 예,
1: 그렇죠.
0: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만 해도 운동화 한번 사면은 다를 때까지 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신발장을 열면 운동화만 막 대여섯 걸레예요.
1: 이런 컬러 아니면 이런 디자인.
0: 예. 그게 이제 또 기업이 성장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업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욕망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 작전에 이제 걸려들어서 끊임없이 소비를 하게 되니까 결국 이제 과잉 생산, 지구 환경 위기 이런 게 찾아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저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 요즘엔 그래서 이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디자인.
1: 예를 들면 재료 같은 거일까요?
0: 뭐,
1: 재료성?
0: 그 재료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바다에 버려지기 때문에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도구들, 그다음에 해양의 오염을 시키지 않는 도구들의 칫솔 같은 것도 이제 플라스틱 칫솔은 해양 오염을 시키거든요. 나무로 된 칫솔.
1: 대나무 칫솔도 많이 요즘 나오고 있죠.
0: 가능하면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예. 진짜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 주변에서 보는 디자인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욕망의 덩어리인지 또 그걸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얼마나 좀 다양하게 디자인이 발전해 왔는지를 알수 있었는데 벌써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디자인 뮤지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 그리고 청취자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0: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디자인이 공기 같아서 그것에 도움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루에 뭔가를 일을 하고 뭔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는데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사람들은 내가 다한것 같아. 근데 배설하는 거한 번만 해도 어마어마한 국가에

0: 인프라가 작용이 돼서
1: 네.
0: 쉽게 예, 세수도 하고
1: 네네.
0: 배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책에서 다룬 내용들이 예,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도구의 도움을 받고 있고
1: 네.
0: 그 과정에서 예,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서 예, 이런 도구들이 만들어졌다.
1: 네.
0: 혼자 너잘났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예, 그걸 좀
1: 함께 네, 알아보고 공유하고
0: 고맙게 여기고
1: 네.
0: 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 디자인 뮤지엄이라는 책을 쓰신 김신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219번 쓰시는 분께서 디자인도 소통이군요 해주셨고, 4255번 쓰시는 분, 책 표지만 봐도 지적 호기심이 폭발합니다 해주셨고요. 궁금해 하시고 있고요. 새싹으로 들어와 주신 6486번 쓰시는 분, 끊임없이 채우려 하기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욕망을 마주하는 작은 반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함과 동시에 또 이런 반성까지 네. 색다른 시선까지 또 네. 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디자인은 삶을 이토록 편리하고 아름답게 구축해온 오래된 인간의 방식입니다. 김신님의 저서 디자인 뮤지엄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도연, 체이스 모린이 함께한 흥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집의 벽이나 담장에 갖가지 무늬를 놓아서 독특한 칠해를 하곤 했어요. 바로 꽃담이라고 부르는 담장인데요. 구름과 송주, 모란과 학이 어우러진 기품 넘치는 궁궐의 꽃담이 있는가 하면 토담집 주인이 흙벽에 무심히 박아놓은 기와 조각 몇 개가

전부인 소박한 꽃담도 있죠. 고국이나 고궁이나 또 한옥마을에 가보면요. 담장에 박힌 기와랑 돌멩이들이 무늬를 이루고 있는 걸 덜어 볼 수가 있는데요. 소박하지만 은은한 멋이 서려 있어서 옛사람들은 이 꽃담을 일러 마라는 담장이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사물에도 나 혼자만 즐기는 풍경이 아니어도 멋과 지혜를 담을 줄 알았던 옛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하게 다가오는 것 같죠?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나비의 연주로 꽃담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담장이라는 건 본래 안과 밖을 가르고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딱딱한 담장에 기와 조각으로 꽃이나 나무 무늬를 새겨 넣었다는 건 담장 너머의 이웃이나 또 길 가는 나그네에게 작은 볼거리를 하나 더 건네고 싶었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담을 쌓으면서도 정성스러운 무늬를 얹어서 오히려 지나가는 이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말하는 담장, 말을 건네는 담장 한번 눈여겨 살펴봐야겠는데요. 이어서 안정화의 노래로 꽃이 있다 전해드릴게요.

꽃이 있다 전해드렸어요. 안정화의 노래였는데요. 궂은 비바람을 견뎌내서 아름답게 피어난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습니다. 뭐 한옥마을이나 또 고택을 지나가다 보면 꽃담 보게 되잖아요. 꽃문양이나 아니면 뭐 여러 다양한 문양들 보면서 발길을 멈추게 되는데 보고 있으면 참 따뜻한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지치고 피곤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주변을 향해서 높다란 마음의 벽을 세우게 되는 날이 있죠. 물론 상대방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럴 때는 흙벽 사이에 이렇게 소박하게 박힌 기와조각 하나처럼요. 내가 먼저 가벼운 말을 건네거나 눈길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은 동작 하나로 날카롭고 높게만 서 있던 장벽도 조금은 부드러운 꽃담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6642님께서 지난날의 시골집들의 담장, 담 넘어 오가는 사람들과 대화하시던 우리들의 할머니와 어머니와 누나들, 오늘 그 낮은 담장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담장이 있기는 했으나 그 담장이 너와 나를 가로막는 구분짓는 담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담장을 가볍게 넘을 수 있는 정이 오가고 했던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담장 이렇게 볼 일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아파트가 워낙 자리를 많이 잡고 있다 보니까. 근데 한 번쯤

이런 옛 주택들 지나실 때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나 그런 정감 어린 눈으로 한번 보시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김인설님께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 출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요 하시고 4499님께서 마루에서 함께할게요. 오늘의 행운 국악방송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영디바라기님께서도 일하다가 오늘은 더워서 냉면 먹고 일 시작합니다. 더위 끝까지 조심하시고 모두 맛있는 점심 드세요 라고 하셨는데 여름이 이대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한여름 같은 그런 무더위가 좀 느껴지는 날이지만 지치지 마시고 이 무더위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또 건강 잘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등학교 교사인 박상아의 투명하지만 깨지지 않는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게요. 동심 가득한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한 단계 성숙해가는 어른의 이야기 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AI의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제목에서부터 호기심이 일어나죠.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우리 음악 집단 소옥의 연주로 별의 정원 듣고 올게요.

우리 음악 집단 소옥의 연주로 별의 정원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2219님께서 오늘 이른 아침에 서울에는 천둥 소리 크게 나면서 비가 왔어요. 비가 온 후에 산책길에 찍어본 컷입니다 하시면서 사진 석장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사진은 무궁화가 한창인 늦여름이에요. 빨간 저고리에 하얀 치마를 입은 이가 생각나서 찰칵. 와 진짜 그 표현이 딱이에요. 그 하얀 꽃잎 그 가운데 빨간색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아 그래서 진짜 그 표현이 정확하네요. 두 번째 사진은 저는 산골소녀로 자라서인지 솔잎에 맺힌 빗방울이 더 정겹고 예쁩니다 하시면서 두 번째 컷 보내주셨어요. 솔잎에 진짜 이슬이 맺혀있는 물방울이 맺혀있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거미줄에 비가 내리면 동백기름 발라서 곱게 참빗질하고 쪽진 머리 하셨던 할머님이 그리워서 담아봅니다. 늘 고맙고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가족님들 평온하고 무탈한 오후 되셔요. 라고 이렇게 사진 석장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 좋은데요. 저도 요즘에 출퇴근하면서 길가에서 무궁화 보거든요. 오는 길에 무궁화가 유난히 많이 심어져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더워서 좀

힘들긴 하지만 초록의 기운들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독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죠.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아양의 노래와 연주로 1988 헤어화 만나보시죠.

가고 한옥 찾지. 한때는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부터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앞에 우리 반 윤채가 나타났다. 12살인 윤채는

아이는 반에서 가장 활기차고 익살스러운 아이 중 한 명이었다. 선생님, 저 합주부 들어가도 돼요? 학교 타악기 합주부에 참여하고 싶다는 윤채에게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나의 만류에 윤채는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고 싶은데 그냥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일 앞에 윤채는 주저함이 없었다. 오히려 겁을 먹고 선을 긋는 건 나와 같은 어른들이었다. 성실하면 굳은 일을 도맡아야 했으며 우정은 큰 의미 없게 느껴졌다. 순수함은 철없는 것이었고 희망은 괜한 기대처럼 발목을 잡기만 했다. 빛나는 문장은 어릴 때나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어른이 되었다. 아이들의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건 내가 지키고 싶었지만 어느새 잃어버린 어떤 마음을 그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동심은 어른들이 잃어버린 초심이었다.

0: 후배가 힘들어 보였는지 달달한 과자와 커피 하나를 몰래 두고 가는 익명의 선배님도 있고, 택배를 가져올 때 내 것도 함께 챙겨주는 옆반 동료 선생님도 있다. 이들도 어릴 적에는 토끼 인형을 창틀에 올려놓은 이름 모를 아이나 친구들의 불편함을 헤아리는 지호 같은 어린이가 아니었을까? 주변을 맴돌며 작은 온기를 남기는 다정함의 출처를 생각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그들의 어린 시절도 궁금해진다. 어린이들의 다정함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세상 구석구석에 오래도록 남아있으면 좋겠다. 정작 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조차 잊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한 번 말해도 100번은 들은 것처럼 기억한다.
1: 선생님 포켓몬 좋아해. 귀여운 거 좋아해. 마카롱 좋아해. 겨울 날씨 좋아해. 배드민턴 좋아해. 책 읽는 것 좋아해.
0: 그 조그마한 머릿속에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지 내가 가볍게 말한 것도 아주 소중히 기억해준다. 교직에 있다 보면 아이들로 인해 혹은 여러 이유로 힘든 순간들이 찾아온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준 건 역시 아이들이었다. 순간순간마다 은인처럼 나를 붙들어주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다시 교실로 돌아갈 힘을 얻는다.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의 연주였어요. 블루 버블 감상하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초등학교 교사인 박상아 작가의 투명하지만 깨지지 않는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습니다. 12살 윤채의 이야기가 와닿죠. 어른들은 참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하고 남의 시선도 따져봐야 하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그냥 해보면 안 돼요? 진짜 단순하고 명쾌하죠. 어른들은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선생님이 지나가듯 던진 한마디나 또 무심코 건넨 간식 하나가 참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던 기억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교단에 서 있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이들과 매일 부딪히다 보면 뭐 지치는 순간도 찾아오겠지만 정작 나조차 잊고 있던

말들을 아이가 기억해 줄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좋아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수줍게 건네는 그 과자 하나에도 피로가 스르르 녹아내리기도 할 텐데요. 서로를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고 따뜻한 눈빛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기억이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오래도록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박상아 작가의 투명하지만 깨지지 않는과 함께 해봤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하게 빛나는 아기별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담긴 곡 준비했어요. 규호의 노래와 거문고 연주로 아기별 꽃의 노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싹트는 동요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용선의 노래로 싹트네. 두 곡 만나보시죠.

이용선의 노래로 싹트네 전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규호의 노래와 검은고 연주로 아기별 꽃의 노래였어요. 2219님께서 조금 전에 사진 석장 보내주셨잖아요. 무궁화를 비롯한 그 석장의 사진 저희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자 성공단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보세요. 2219님께서 보시는 분들 행복하시면 그 기쁜 기운들이 저를 더 따뜻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유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 좋은 기운 돌고 돌아서 꼭 전해질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 너무 좋아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마지막 곡은 아이보게 준비했는데요. 아이보게는 어린이의 이야기를 담은 무용음악의 모음곡입니다. 제1장 연날리기, 제2장 행진, 제3장 제기차기, 제4장 귀가로 구성됐는데요. 각 장마다 동심어린 어린이들의 풍경을 수채화처럼 산뜻하게 묘사한 연주곡 일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황병기, 조난형의 가야금, 홍종진의 대금, 장문규의 장구반주로 들으시고요. 박문규의 장구반주로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대기.

2부 첫 곡으로 적성가 전해드렸어요. 김준수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였는데요. 1716님께서 이쁜 사람 식사는 하셨는지요? 항상 이쁜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제 기분이 참 좋아요. 네, 맛있게 했습니다. 국악 소리 배우러 가고 있습니다. 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잘 들으셨죠? 5894님께서는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흘러가는 물결처럼 가락은 향기를 두르고 세상 끝까지 우리네 삶을 함께하는 여정의 길이 향긋한 봄내음처럼 풍겨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 같은 표현을 해주시면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의 향기에는 나뭇잎에는 바람이 수분을 안고 가려 하고 계절은 말없이 하늘을 보면서 푸르러라 하네.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걸어가다 보니 길가에 꽃들이 손을 들고 서서 가을이다 하더라. 하, 시를 써주셨네요. 여러분들은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지. 짧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 짧은 시가 쓰기 더 어렵다고. 짧지만 정말 그 감성 가득 담아서 표현해 주신 이 글이 한 편의 시와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서울은 새벽에 천둥치고 비가 많이 왔어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렇게 날씨 보니까 비 표시돼 있는 날이 며칠 좀 이어지네요. 맑았다가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런 날씨가 내일까지 좀 이어지는

걸로 표시가 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흐린 날씨 목요일까지도 표시되고 아 금요일까지도 아 그러네요. 요즘 날씨가 이렇게 쨍하다가도 갑자기 비가 쏟아질 수 있는 날씨라서 진짜 그 우양산이라고 하잖아요. 우산 겸 양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 하나씩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1716님께서 문자 또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자, 오늘은요. AI의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마루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국악방송이 제작한 2,400여 곡의 음원을 다양한 플레이리스트로 만나볼 수 있는 국악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음악감상 채널 국악감상실을 추천드립니다. 판소리, 민요, 산조, 정악부터 창작음악과 국악 동요까지 좋아하는 국악 이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세요. 뭐 잠잘 때, 공부할 때, 산책할 때, 비오는 날에도 그 순간에 어울리는 국악을 알아서 골라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국악감상실을 검색하세요. 국악방송 국악감상실 지금 구독하시고요. 우리 음악을 일상처럼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줄놀이의 연주로 두 대의 검은고를 위한 중령산 듣고 올게요.

줄놀이의 연주였어요. 두 대의 검은 고를 위한 중령산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소란스러운 일상을 잠시 멈추고 찾아간 극장에서 마음에 오래 품고 기다렸던 영화가 생각보다 너무 일찍 간판을 내리는 바람에 허탈했던 경험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집념으로 세상의 빛을 본 작은 영화들이 단 몇 주 만에 스크린 너머로 사라져버리는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풍경이 아닌데요. 공들여서 만든 이야기가 관객에게 가닿기도 전에 막이 내려지곤 하죠. 아, 그런 현실 속에서 최근에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좋은 영화를 오랫동안 스크린에 남겨두는 슬로우 시네마 운동이에요. 거대한 자본이나 화려한 볼거리 대신에 우리 사회에 잊힌 현대사를 끄집어내고 또 그늘진 곳에 서 있는 청소년들에게 시선을 보내는 영화들. 그 나지막한 숨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관객과 제작진이 직접 연대하고 나선 겁니다.

관객이 스스로 극장을 대관해서 상영회를 열고요. 그 울림을 또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느리게 걸어가는 길을 택한 거죠. 작지만 의미 있는 영화들을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서두르지 않고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만나게 하겠다라는 각오가 참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모든 게 다 너무 빠르게 소비되고 사라지는 요즘인데요. 지나쳐버리기 쉬운 일상의 가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영화 한 편처럼 오늘은 속도를 조금 줄이고요. 생각의 결을 깊게 채워가는 시간이기를 바라봅니다.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은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죠. 영화의 OST 한 곡 만나볼게요. 김수철 작곡의 서편제 OST 가운데 천년학 들으실 텐데요.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예요.

김수철 작곡의 서편제 OST 가운데 천년학 듣고 오셨어요.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김인설님께서 국악 감상실 너무 좋은데요. 국악방송 누리집 연희가 나오더라고요. 노래들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래도 발빠르게 벌써 들어가 보셨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서 국악 감상실 검색하셔도 되고요. 김인설님 말씀처럼 국악방송 누리집에도 안내가 돼 있어서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게끔 좀 돼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뭐 감성 플레이리스트, 판소리 하이라이트, 산조 전곡, 뭐 민요, 무용 반주 음악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원하시는 음악도 감상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린이 국악도 있고요. 자, 한 번쯤 들어오셔서 감상해 보시면 정말 매력적이다. 편하게 우리 음악 감상할 수 있겠구나.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시면서 남부지방 비 좀 왔으면 해요 라고 하셨는데 남부지방은 이번 주말 무렵이면 좀 비가 내릴 듯 합니다. 예보가 이제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때만이라도 좀 이렇게 만족할 만큼은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부지방은 좀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천향의 노래와 연주로 흥타령 듣고 올게요.

아아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요즘 인공지능 AI한테 질문 던져보신 분들 많으시죠? 뭐 궁금한 용어나 사회현상들, 개인적인 고민까지 어느새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척척 답을 내놓아서 참 신통하다 싶다가도요, 가끔은 너무나 당당하고 확신에 찬 말투로 엉터리 답을 내놓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어낸 책 제목의 줄거리를 물어봐도 마치 진짜 읽어본 것처럼 그럴듯한 줄거리를 만들어내고요. 역사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물어봐도 날짜와 장소까지 덧붙여서 그럴싸하게 답변하기도 하죠.

대체 AI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는 진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AI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상 가장 잘 이어질 단어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내도록 설계됐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요, 이 현상을 AI의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속 수많은 정보 중에 틀린 사실이나 오해까지 통째로 학습한 데다가 정보가 부족해도 모른다고 멈추기보다는 어떻게든 완벽한 문장을 완성하려는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게다가 학습이 끝난 시점 이후에 최신 정보나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는 부족한 지식으로 추측을 하다 보니 틀린 전제 질문을 던지면 그 전제에 맞춰서 허구의 대답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AI에게는 진실을 숨기려는 의도나 의식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계산 오류인 셈이죠. 이상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0: 백다솜의 대금 연주로 대금 전해드렸습니다. 생성형 AI 이용은요,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요. 중장년층에서도 정보 검색, 또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용이 폭넓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때로는요, 잘못된 정보를 아주 천연덕스럽게 제시할 때가 있잖아요. 연도나 숫자를 제시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답변을 해주니까 깜빡 속아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랍니다. 답변을 완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처럼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기도 하는데 그걸 AI 환각 증상이라고 한대요. 자, 그렇다면 이 똑똑하지만 가끔 황당한 AI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질문을 던질 때 확실하지 않거나 모르는 정보면 지어내지 말고 모른다고 답해줘. 이렇게 미리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좋아요. 또 날짜나 인물, 법령 같은 정확한 정보는요, 출처나 원문 링크를 함께 요구하고요. 공식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직접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질문을 할 때는 2026년 기준처럼 시점이나 또 지역을 명확하게 적어주는 것도 AI 환각 현상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에 긴 대답을 다 믿기보다는요, 핵심 사실을 하나씩 검증해 가면서 이용하는 그런 습관이 좋겠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최종 판단은 우리의 몫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AI의 거짓말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악 전자유랑단의 노래와 연주로 요즘 양반 듣고 오시죠.
1: 양반 나오십니다. 야!

문자 쓰는 양반 주제에

국악 전자 유랑단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요즘 양반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오늘 벌써 끝곡 전해드려야겠네요. 끝곡은 이고운 작곡의 휘파람 걸음 준비했는데요. 낯선 여행지에서 오르던 산행의 기억을 담은 연주곡입니다. 가야금 연주단 춘호가희의 연주로 휘파람 걸음 끝곡으로 감상하시죠.

지난번에 악기 연습하면서 틀린 음을 찾는 게 뇌 건강에 참 좋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들 하시는 걷기나 체조보다 요즘 인기가 있는 파크 골프나 게이트볼 같은 운동이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저 가볍게 걷기만 하는 것보다는 공에

궤적도 따져보고 차례도 기다리고 약간의 근력까지 쓰는 재미가 우리 뇌를 훨씬 더 활발하게 자극해 주기 때문이라는데요. 몸도 움직이고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서 웃다 보면 건강과 즐거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맑은 공기를 쐬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은 김용우가 그동안 걸어온 소리 인생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념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김용우 30주년, 나는 소리꾼입니다. 가 9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김용우는 1996년 첫 음반을 발표한 이후 30년 동안 민요를 중심에 두고 꾸준히 활동해 왔는데요. 전통 민요의 뿌리는 지키면서도 다양한 음악인들과 협업하고 국내외 무대를 오가며 우리 소리의 매력을 꾸준히 알려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그가 오랫동안 불러온 민요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남도 들노래를 시작으로 서도 앵마귀, 창부타령, 용청검, 너영나영, 장타령 등 다양한 민요로 무대를 풍성하게 장식합니다. 들릴과 뱃릴에서 불렸던 노동요부터 액을 막고 평안을 빌던 소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 흥을 나누던 민요까지 서로 다른 삶의 현장에서 태어난 노래들이 김용우의 목소리를 따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판소리 명창 박예리와 서도소리 박초현이 특별 출연하고요. 사물놀이 느닷컴퍼니가 함께해 민요의 흥과 에너지를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은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민요를 노래해온 소리꾼 김용우, 그가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는 동시에 지금의 목소리로 다시 들려주는 우리 민요의 매력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김용우 30주년, 나는 소리꾼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만날 수 있는 국악공연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창작국악 시리즈 신풍류전입니다. 오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월야선유도, 달빛 아래 한강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자연과 물 그리고 설화를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공연이고요. 이번 공연에선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작부터 위촉작, 기존 레퍼토리까지 모두 7곡을 선보입니다. 우리 전통의 풍류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 국악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이어지는 공연은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의 2026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역시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열리는데요. 만 16세부터 27세까지 국악을 전공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모여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이번 공연에선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 협주곡을 비롯해 경기 잡가와 경기 민요를 새롭게 편곡한 무대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도심 한가운데서 만나는 특별한 공연 소식입니다. 국립극단이 명동예술극장 앞 야외광장에서 한낮의 명동극을 선보입니다. 8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낮 12시 모두 10차례 관객을 찾아가는데요. 무대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예술단체가 함께합니다. 먼저 봉산탈춤보존회가 우리 전통 탈춤의 흥을 보여주고요. 상모돌리기와 장구연주로 신명을 더하는 연희점 추리와 연희집단 더 광대, 움직임과 신체극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프로젝트 통, 전래동화를 유쾌한 옴니버스 형식으로 재해석한 극단 아수라도 무대에 오릅니다. 여기에 스월드와 서남재 등이 참여해 건무와 서커스 등 색다른 볼거리도 선보이는데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음악이 들리고 춤과 몸짓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평범했던 점심시간이 잠시 공연장이 되는 건데요. 굳이 마음먹고 찾아가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만나는 예술, 그래서 한낮의 명동극이 더욱 반갑습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내용은 국립극단 놀이집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디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9월이 코앞인데 아직도 폭염주의보의 열대야라니 올해 더위는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1: 하루 사이에 태풍이 하나 더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태풍 4개가 동시에 북상 중이라고 하네요.
2: 네, 이 태풍이 지금 더위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참 야속하죠.
1: 그렇습니다. 입추야 쳐서야 어딨니? 어? 내 집 어딨다 버렸어?
2: 가라 왜 그랬어? 빨리 뛰어. 힘 좀 내. 이런 얘기들 하고 싶죠.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마음의 소리도 궁금하네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라라비의 연주로 거꾸로 여행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태풍 4개가 동시에 북상 중이라고 하네요.
0: 18, 19, 20, 21호.
1: 지금 한반도 남쪽 먼 해상에서는 18호 태풍 사우델부터 19호 태풍 나라, 20호는 개나리, 21호는 아싸니까지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0: 이름들이 다 정감이 있네요. 네,
1: 잘 표현해야 돼요.
0: 개나리, 그렇죠? 아싸니.
1: 네. 네. 물어보는 거죠, 이제.
0: 뭘요?
1: 너 아웃사이더니 인싸니?
0: 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
1: 아싸니?
0: 이렇게 정감 가는 이름만큼이나 네. 좀 정있게 좋은 것만 남겨두고 갔으면 좋겠네요.
1: 이 네 개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인다고 해요.
0: 네, 소나기가 네, 이제 오락가락하고 습도와 기온까지 이제 조금 오를 수 있는 건 이건 이제 태풍의 간접적 영향일 수는 있겠죠.
1: 참 이게 타이밍이 요쯤 되면 이제 슬슬 꺾이고 날씨도 맞아요. 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엇박자가 되고 있지 않나 싶은
0: 다들 생각이... 당황스러워요. 아 이제 여러...

0: 여름 끝났다. 가을 오겠지. 한순간 갑자기 또 다시 여름이 돼버린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일종의 이게 이제 엇박자인 거죠.
1: 그렇습니다. 여름과 헤어지고 싶은 사람들 이 마음들하고는 좀 엇박자인 것 같고, 또 근데 보면 판소리와 국악에서 이 엇박자.
0: 네.
1: 엇박자는 또 활기를 주는 재미를 주잖아요.
0: 변수를 만들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예.

0: 가지고 네. 약간 섭섭할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안 맞아서 재밌다 할 수도 있고 좋았다 뭐 반응들이야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 그렇습니다. 뭐 집에서건 뭐 사무실에서건 네. 아니면 어디에서건 살짝 일어난 어떤 엇박자들 때문에 재밌었거나 섭섭했거나 뭐 좋았거나 뭐 등등등
0: 네.
1: 여러분들의 다양한 그 엇박자 에피소드들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뭐 다양한 엇박자들이 있으니까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예, 그렇습니다.
0: 예. 자 여러분들의 엇박 에피소드들 기다려보면서 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앉아봐 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봉장 취중 언몰이 듣고 왔습니다.
1: 네. 네. 자, 국악 판소리 뭐 산조든 언몰이가 주는 그 특유의 약간의 긴장감.
0: 네.
1: 그리고 엇박에서 오는 그 변수가 만들어내는 재미들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엇박인데 고수와 짝짝 맞아떨어질 때의 쾌감이 있거든요. 약간 일상 속에서는 어떤지
0: 네.
1: 여러분들의 엇박 관련된 에피소드들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보겠습니다. 6518님께서 직장에서 일하려는데 어머 노트북이 딱 고장이 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박자가 안 맞네요. 그래서 어쩌다가 지금 반차가 돼버렸다고 하십니다.
1: 어쩔 수 없잖아요.
0: 이건 회사 제품인데.
1: 맞아요.
0: 아,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1: 네.
0: 때마침 얘가 고장이 나버렸네.
1: 어떻게 해요?
0: 어떻게 해요? 그거 고쳐야죠.
1: 그러니까요. 네,
0: 고치는데 시간을 써야죠.
1: 고치는데 네. 뭐 어쩔 수 없이 쉬어야죠.
0: 뭐 반나절이 뭐예요. 며칠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1: 그렇죠.
0: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1: 네.
0: 자, 6518님께 저희가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우리 살다 보면 뭘 하려고 딱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 고장이 나버렸다든지 해가지고 할 수 없을 때가
1: 네.
0: 있죠.
1: 맞아요.
0: 그때는 진짜 막 식은땀이 나고
1: 흔한 일이에요.
0: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1: 8318님 저는 임플란트 치과 치료로 며칠 죽을 먹어야 되는데요. 지인분이 한턱 낸다고 해가지고 왜 하필 저만 못 간 적이 있었어요.
0: 네?
1: 하셨는데
0: 아깝다, 진짜로요?
1: 아깝다.
0: 있었다고요? 과거형이네.
1: 그렇죠.
0: 와 이거 진짜 타이밍 진짜 예술이네요 진짜. 엇박자 제대로네.
1: 그러니까요. 분명히 고기 먹었겠죠?
0: 아 그럼요. 고기 아니면 이제 뭐 회나 뭐 네. 이렇게 되겠죠. 요럴 때 이제 옛날 어른들이 야, 네가 식복이 없다 약간 이러시잖아요.
1: 맞아요.
0: 와 하필
1: 이것도 엇박자네요 생각해보니까.
0: 그러니까
1: 오.
0: 꾸역꾸역 먹을 수도 없고
1: 삼킬 수도 없고
0: 할 수 없네요 진짜. 네. 4702님께서 고기 먹고 싶은데 자꾸 고기 말고 냉면이니 또 뭐 파스타니 이렇게 엉뚱한 거 말하는 옆집 언니가 있어요. 사주신 데서 고기에 대한 말도 못하고 그냥 면을 먹고 오셨나 봐요. 그런 좀 억울한 사연이 있네요.
1: 냉면집에서 고기도 같이 팔지 않나요? 메뉴 중에.
0: 냉면 전문집은 고기는 없죠. 그래요? 만두가 있죠.
1: 예.
0: 고기 전문점에 나오는 냉면은 이제 따로 있지만은.
1: 그러면 그 고기 나오는 냉면집으로 가서.
0: 그러니까.
1: 네.
0: 언니 이 집은 어때? 근데 네. 이제 이 언니는 보니까 냉면에 완전히 하이 퀄리티를 원했던 것 같아.
1: 그런 건가?
0: 고깃집에서 나온 거는 그냥 그런 거는 안 쳐주고.
1: 파스타도 그렇고.
0: 예, 예, 예, 예. 그런 것 같아 진짜.
1: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죠.
0: 예, 예.
1: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하세요?
0: 따라가야죠.
1: 저도 진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0: 쩐주가 원하는 대로.
1: 아 쩐주인가요 옆집 언니가?
0: 아니 언니가 이제 사준다고 했으니까.
1: 아.
0: 네 어쩔 수 없죠.
1: 사준다 그러면 이제 따라가서 먹어야죠.
0: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한 번쯤 이렇게 쓱 얘기해 보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아 그리고 내가 나중에 고기 사주면 되잖아요.
0: 아 그러네.
1: 응.
0: 그것도 방법이네 진짜.
1: 내가 사줄 때는 내 맘대로 그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0: 그렇죠.
1: 이 집 진짜 맛있어. 언니 한번 먹어봐.
0: 가보자. 그 집에. 고기도 맛있는데 냉면도 맛있대.
1: 네.
0: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1: 아유 저 같은 경우는 뭐 냉면이든 파스타든 고기든 감사히 먹겠습니다.
0: 아유 그럼요. 같은데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아무튼 4701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옆집 언니께 드리라고 하는데.
0: 하나 또 몇 개 드리면 되죠 뭐.
1: 나눠 먹으면 되죠.
0: 네네.
1: 옆집 언니와 나눠 드세요. 떡 네. 선물 드립니다.
0: 다 개별 포장돼 있으니까.
1: 네.
0: 3759님께서 첫 아이 키울 때요. 저는 아침잠이 많지만 남편은 아침잠이 없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그런 엇박자가 너무너무 도움이 됐어요.
1: 와, 좋다.
0: 요즘도 아이들 아침 학교 등교는 남편이 챙겨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1: 진짜 최고의 남편이시네.
0: 훌륭하시다.
1: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로.
0: 그죠 그죠.
1: 네.
0: 아침에 싹 챙겨가지고.
1: 네.
0: 그러네.
1: 그리고 첫 아이 키울 때 그러니까 모유 수유 때
0: 네.
1: 밤중 수유
0: 하죠.
1: 때 지금 이 남편분께서 많이 또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0: 근데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1: 되게 가정적인 좋은 남편을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 하시네. 사시네 진짜.
0: 그러니까요. 보조 배터리 3759님께 드립니다.
1: 아우. 축하드립니다. 배터리 잘 쓰시기 바랍니다. 꽈배기 님께서 마트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꼭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한참 왔다 갔다 한 것도 엇박자하겠죠? 이렇게 왔어요. 마트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꼭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한참 왔다 갔다 한 것도 이게 어떤 말일까요?
0: 출입문을 열었는데 이제 출입문 들어갈 때 서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같은 방향이 돼버렸다. 이 말씀이신
1: 그 말씀이실까?
0: 이런 게 이제 또 로맨스 영화에서는
1: 로맨스
0: 불씨의 역할이 되죠.
1: 로맨스까지. 아,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0: 그런 경우들 있지 않나요?
1: 어떤?
0: 저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분은 왼쪽으로 가려고 그래가지고 부딪히고. 네. 아, 죄송합니다. 또 반대로 갔는데 또 부딪히고. 그래서 웃으면서.
1: 뭐 있죠.
0: 먼저
1: 살다
0: 가세요.
1: 보면.
0: 네. 흔한 일이죠.
1: 근데 항상 상대방이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이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
0: 아, 그런 경우에
1: 저는 동성 간에.
0: 아, 네. 네.
1: 동성 간에 그런 경우는 좀 있었던.
0: 저랑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누가요?
0: 저랑 상화 씨랑.
1: 아, 둘이
0: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할 때 들어가려고 할 때. 먼저 들어보라고.
1: 저는 꼭 그렇게 동성 간에 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458 예. 하나님. 국수 먹고 싶어서 국수 재료, 국수랑 호박, 동전 육수 등등등을 주문했거든요. 근데 국수만 품절이라고 국수 빼고 다 온 거 있죠? 아. 어쩌라고요? 국수만 없다니.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요.
1: 그러네요.
0: 대체 불가잖아요, 국수는.
1: 기다려야겠네. 아니면
0: 집 앞 마트 가서 사야죠.
1: 그러니까 그냥
0: 네, 동네 마트 가서.
1: 예.
0: 편의점에도 다 팔잖아요.
1: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시장 있으면 시장 안에도 국수 가게 저기 면만 파는 가게가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0: 아, 드시고 싶을 때 드셔야 돼요.
1: 맞아요.
0: 언제 기다려요, 이것도 올 때까지.
1: 맞아. 네.
0: 당장 사서 드셔야죠.
1: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1750님. 우리 아들 이번 여름에 수영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물에서 살았는데요. 남편은 아들 데리고 등산 다니고 싶다고 해서 섭섭하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네.
1: 남편분은 좀 바다보다는 그러니까 물보다는 등산 쪽이신 것 같아요.
0: 저랑 같은 부류이신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분은 이제 걸어가는 거니까 완전히 같은 부류는 아니죠.
0: 저도 중턱까지는 가요. 정상까지 안 가서 그렇지 중턱까지는 좋아합니다.
1: 예. 근데 애들은 진짜 수영 너무 좋아요.
0: 맞아요.
1: 물개야 물개.
0: 네.
1: 안 나와요.
0: 네.
1: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자, 엇박자가 나는 일상 속의 경험들 문자 받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많죠.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친절을 베풀려고 문을 딱 잡아주고 있는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분이 막 급하게 뛰어온다라든지. 뭐 아니면 인사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악수를 청해가지고 인사하면서 악수한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경험들이 맞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엇박에 대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기다려보면서 이번에는 유지숙 소리로 삼동주 타령을 듣고 오겠습니다.

0: 유지숙의 소리로 삼동주 타령 듣고 왔고요.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공연 선물이 있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저녁 7시 30분 김이수 아트센터에서는 2016 수림 뉴웨이브 개막작으로 소리꾼 정상희의 엇박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공연이 됩니다. 흥보가 아닌 놀부의 시선으로 슬쩍 비껴가는 정상의 엇박 공연이 하나가 있고요.
1: 여기에 상원 씨도 출연하지 않나요?
0: 네. 고수로.
1: 고수 역할로.
0: 고수합니다.
1: 대사도 있습니까?
0: 대사 없어요.
1: 대사 없이?
0: 없죠.
1: 그냥 북만 쳐요?
0: 살짝 바라지 역할 좀 하고. 그러니까 같이 받는 소리?
1: 받는 소리 정도.
0: 받는 소리는 같이 하고. 그 정도?
1: 예. 네, 네, 네.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0: 배꼽 빠진다 봐야죠.
1: 빠졌구나.
0: 배꼽 주의입니다.
1: 자, 배꼽 빠지는 정상희의 엇박 공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남겨주시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창작극단 가야금 지도 단원이자 연주자인 서은영 씨가 8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한국문화의 집 중청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올립니다. 남도잡가 세타령과 강정열제 짧은 산조, 그리고 가야금 병창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과 방아타령까지 감상할 수 있는 서은영 씨의 중청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두 공연 모두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나 바투의 상사디아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DM으로 신청해 주시면 선정되시는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오늘 화요일 2부에서는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너무 신나요, 이 코너.
0: 네. 네. 좋아요. 짧은 소리 한 자락도 좋고요. 또 저희와 전화 데이트 하고 싶으신 분들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다음 주 것도 신청받고요. 네. 오늘 것도 물론 받습니다.
0: 네, 네, 네.
1: 나 소리 못한다, 음치다 이런 분들 다 좋습니다.

0: 사랑하는 그 국악에 대한 애정도만 있다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1: 네. 0094님께서 아내와 맨날 약속해놓고 길이 엇갈린 경우에 진짜 많이 혼나요.
0: 아, 순화시키네요. 네. 땡지게 혼나요라고 돼 있죠.
1: 네네. 네. 정말 많이 혼나요. 네. 다시는 섣불리 약속을 못하겠어요. 아.
0: 이 어떤 경우일까요? 집사람과 이제 그 여기서 만나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길이 엇갈린다.
1: 네. 그러니까 길을 결국에는 약속된 장소에서 못 찾는 분은 0093님인 것 같아. 아내분은 탁 거기 가 계시고.
0: 네.
1: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래서 어쨌든 원천 차단. 약속 자체를 못 하겠다. 이렇게
0: 약속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떻게 길이 안 엇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1: 그러네요.
0: 아무튼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집사람과.
1: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0: 근데 눈치는 우리가 봐야 돼요.
1: 아, 봐야죠.
0: 예, 예. 저희도 눈치 잘 봅니다.
1: 그럼요.
0: 예, 예. 그냥. 들어갈 때 빠져줘야 될 때.
1: 아, 그럼요.
0: 말을 섞을 때 섞지 말아야 될 때. 짓발을 잘해야 돼요.
1: 에이, 그럼요.
0: 네. 또 보겠습니다. 저는 집순이라 가능하다는 6109님. 아, 가능하면 이제 안 움직이고 싶어요. 저는 집순이라서. 근데 남편은 집보다 야외 활동을 좋아해요.
1: 정반대시구나.
0: 주말마다 뭐 서로 집에 있자, 아니다 나가자, 아니야 집에 있자, 아니야 저기 좋대 하고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말은 소원대로 영화를 보러 가주려고 합니다.
1: 아, 큰맘 먹고 이렇게 가주시는 거네.
0: 아, 영화 보는 것도 귀찮습니까?
1: 근데 집을
0: 집순이시네.
1: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나가봤자
0: 뭐 아무리 집순이어도 영화 보러 가는 것도 귀찮다?
1: 그럴 수 있죠.
0: 저도 약간 집돌이과인데. 네. 그래도 영화 보러 가는 건 너무 좋거든요.
1: 그 사람 많고 이런 거에 되게 좀 힘들어하신 것
0: 있죠.
1: 같아.
0: 네.
1: 네. 어느 순간부터. 네.
0: 영화관 산산해요.
1: 한산하다고?
0: 네. 영화관이 좀 여유롭습니다.
1: 그래요?
0: 그럼요.
1: 그래.
0: 팝콘도 그냥 주문하면 띵동하고 바로 나와요.
1: 아, 뭐 그렇게 하죠.
0: 뭐 줄 설 필요가 없어요.
1: 인기 많은 거야. 뭐 좀 몰리긴 하는데.
0: 근데 관이 또 많으니까 분산 효과가 있고요.
1: 맞습니다.
0: 아, 스파이더맨 보신다고 하셨던 상화 씨.
1: 네.
0: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1: 재밌었어요. 저는 솔직히 네. 그냥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이제
0: 뭐 어떤 게요?
1: 뭐 의자 움직이는 뭐 일부러 그런 그런 거를 기양해 보는 건 이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사실 좀 기대 이하였어. 나는 내 입장에서는
0: 어떤 게요? 그 영화관의 환경이 그랬다고요? 아니면
1: 시스템?
0: 영화 자체가
1: 영화 자체? 영화 자체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게 앞에 맨 처음부터 쭉 본 사람들이나 이해를 해. 뭔가 이 스토리 전개가 그냥 이 영화만 딱 보면은 얘네들이 왜 울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이번 걸 본 사람들이 역으로 처음부터 다시 본대.
0: 아하.
1: 예, 예, 그렇대. 아무튼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봤으니까 애들은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빠 재밌지? 막 그러는데 야, 진짜 재밌다. 와, 넌 몇 점이야? 나는 10점 만점 10점이야. 그러는 거에서
0: 아이들이 재밌으면 됐죠.
1: 야, 아빠도 10점이었어. 그러면서.
0: 근데 안 봐도 보인다. 시큰둥하는 상화 씨의 표정.
1: 나는 언제 끝나? 나는 그랬었어.
0: 엇박자가 났네요.
1: 아니, 나도 솔직히 이제 놀란 감독 거 보고 싶죠. 마음 같아서는. 애가 이해를 못하니까. 심지어 둘째는 잤어. 또.
0: 아, 스파이더맨 보면서.
1: 둘째는 또.
0: 그럴 수 있죠.
1: 왜냐면 걔는 또 자막 보는 게 힘드니까 아직은.
0: 그렇죠, 그렇죠.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1: 그럼 30분 잤나? 그리고 또 보고 그랬었어요.
0: 재밌었겠네요. 너무
1: 재밌었어요.
0: 좋은 추억이네요. 4787님, 여름과 가을의 엇박자가 올해는 유난히 힘드네요. 뭐 딱히 많이 먹은 것도 없는데 살은 왜 또 쪘는지.
1: 아이고.
0: 내 몸과 식욕도 엇박자네요. 가을엔 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더 먹겠죠 하셨는데.
1: 또 겨울에는 옷을 또 몸을 가릴 수가
0: 맞아요.
1: 있으니까
0: 네.
1: 또 그때는 살짝 찌우는 계절인 것 같고요.
0: 추위 견디려면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5413님, 요즘 톡으로 자주 소통을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답장을

0: 정성껏 써서 보내고 있는데 상대가 벌써 다른 이야기를 보내면 약간 쭈뼛쭈뼛해서 쓰던 문자를 지우게 되더라고요.
1: 아,
0: 엇박자.
1: 이런 경우
0: 아, 이거
1: 있죠.
0: 알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타이밍이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나는 쓸 말이 많아서 이제 정성 들여서 쓰는데 이제
0: 화제가 넘어가 버렸어.
1: 넘어가야지.
0: 이걸 보내기도 애매하고.
1: 그치, 그치.
0: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보내야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고 또 답장하고.
0: 그렇죠. 3712님.
1: 네.
0: 나는 농담인데 상대가 다큐로 받으면 살짝 당황스럽더라고요.
1: 오.
0: 농담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겠어요.
1: 맞아요.
0: 이런 경우 많습니다.
1: 사람 봐가면서
0: 네.
1: 그 멘트들 해야 돼요.
0: 맞아요.
1: 진짜
0: 네.
1: 맞는 말인 것 같아.
0: 맞아요. 반대로 나는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상대가 야, 너 너무 웃기다. 아우, 배야! 막
1: 그럴
0: 이러면
1: 수도 있지.
0: 그것도 엇박자고요.
1: 아무튼.
0: 네.
1: 여러분들의 엇박자에 대한 에피소드들 감사합니다. 너무
0: 네.
1: 재밌었고, 그리고 청국장도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이번에 들을 음악은 이지혜의 가야금, 김정민의 플룻, 김혜진의 장구로 사랑의 춤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지의 가야금, 김정민의 플룻, 김혜진의 장구로 사랑의 춤 듣고 왔습니다. 모처럼 외식을 했어요. 문 앞 자리에서 맛있게 먹고 계산을 하려고 가방에서 카드를 찾는 사이에 새로운 손님이 유리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분이 당겼던 문이 반동으로, 그러니까 엇박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제 골반뼈를 쳤어요. 그분은 바로 사과하셨지만 괜찮지 않아서 사장님께 가서 저 문에 다쳤어요 라고 했더니 네? 하시더니 입국 카드를 받아서 계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건
1: 괜찮으세요 한마디였었는데 책임을 지시라는 거나 보상을 요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하셨어요.
0: 그러네. 그러실 수 있겠다 진짜. 말 한마디라도. 네. 괜찮으시냐고.
1: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주는 거.
0: 서운하셨겠다 진짜. 그래도 진짜 괜찮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큰일 아니었으면.
1: 근데 골반뼈 이게 약하게 쪘어도 골반뼈 제대로 맞으면 진짜 아파요.
0: 만약에 이제 실금이라도 가면 큰일 나는 거죠.
1: 괜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코너 알쓸신K로 넘어가겠습니다.
2: 나면 파도가 달려간다.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파도한테 달려간다.
2: 파도의 상사리야.
4: 영규 말이야, 너 청학동 알지?
5: 장현호는 그럼요. 지리산 중턱에 있는 그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 마을이잖아요. 신라 시대에 고은 최지원이 응가하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왜요?
4: 그래, 거기에 그 청학동 마을이 있는 거 그것도 알지?
5: 알죠. 거기 서당도 있잖아요.
4: 그래. 그 서당이 요즘 다시 뜬대요. 스마트폰을 잠시 넣어두고 디지털 디톡스와 함께 아이들 예절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 부모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래. 그냥
5: 대본을 읽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좀
4: 말을 하는 거야? 시간 없어 빨리 넘어가.
5: 죄송해요. 장인어른 수강료가 엄청 비싸네요.
4: 청화동뿐만 아니라 저 충남 공주에서도 공주 도령 서당이라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엄청 인기였대요.
5: 근데요 장인어른 여기저기

0: 이 기사 난 것들 보니까요, 전문가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될 예절 교육까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의구심이 든다고 그러는데요.
1: 아, 속성으로 하는 그 고가의 예절 사교육이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요즘 말이야 저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예절 교육에 관심을 갖는 건 또 좋은 거 아니냐.
0: 아이, 좋죠. 아, 근데 더 좋은 건요, 부모가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그때그때 저처럼 이렇게 딱 가르치고 알려주는 거, 이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진짜.
1: 미달이나 잘 챙겨, 너는.
0: 아니, 우리 미달이 진짜 제가 잘 가르치잖아요 진짜.
1: 쟤 너무 사고 쳐도 좀 잘 하라고.
0: 그거 장애어른 보고 배운 거예요.
1: 아니야 너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2: 다시 생천 우련 행사시 비창한 알천 죽

연무가 무련 궁창각지우 동선

산증 착한 도둑 형지사가

용자장 세주종 왕한 옥태불 울려 저저

0: 성우양의 소리, 김덕수의 복장단으로 천자 디풀이 듣고 왔습니다.
1: 요즘에 안 그래도 청학동 캠프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다시 인기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0: 네.
1: 이런 현상.

0: 해석하기 나름이죠. 어쨌든 예절이 필요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있는 첫 번째 퀴즈 갑니다. 일요일 처서를 보내고 전국에서 일제히 올해 첫 벼베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경주와 하동 창원 대구 예천 신안 여주에서도 조생종 벼를 수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폭염과 가뭄 속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농부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어제 수확한 벼는 조생종인데요. 벼도 그렇고 조생귤, 조생감처럼 과일도 조생종이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조생종이란 어떤 성격을 가진 품종을 말하는 걸까요?
1: 1번 다른 것보다 일찍 성숙해서 수확기가 빠른 품종. 2번 조금만 심어서 빨리 키워 수확하는 품종. 3번 조심조심 키워서 빨리 수확하는 품종. 빨리 뭔가를 결실을 네. 얻는다. 요거는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일찍 성숙하는 친구냐
0: 네.
1: 아니면 내가 조금만 심어서 빨리 키워내는 거냐
0: 네.
1: 아니면 조심조심 키워서 수확하느냐 여기가 차이가 있네요.
0: 그러게요.
1: 조생종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진 품종이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6623님께서는 오지명 박영규 씨 본인들도 구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똑같으시네요. 칭찬의 메시지를
1: 드리고 싶네요. 오지명 씨 진짜 똑같아 진짜.
0: 아니 근데
1: 아니 너 이게
0: 아이 오래 하니까 이게 붙긴 붙나 봐요.
1: 자연스럽게.
0: 아 박영규 씨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1: 아무튼 아니 넌 막 이게 착착 감깁니다.
0: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1: 조생종.
0: 조생종은 뭐냐? 조생귤도 있고 조생감도 있고.
1: 네.
0: 지금 조생종으로 벼를 수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1: 그렇습니다.
0: 지금 근데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1: 네. 입추는 지났은 이제 가을이 절기상으로는 네. 가을인데
0: 절기상으로는 이제 여름이 꺾이긴 했지만 아직 여름이잖아요. 우리가
1: 네.
0: 체감하는 건.
1: 네.
0: 근데 지금 벼를 수확했다는 얘기예요.
1: 그렇습니다.
0: 이거 자체가 정답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1: 거기서 이제 딱 유추하면 딱 되는 거죠.
0: 일찍 성숙이냐 아주 조금만 심느냐 조심조심 키우느냐.
1: 네.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1: 네.
0: 비타민 그렇습니다. 같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3569님 아우 감사하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시네요.
1: 그렇습니다. 뭐, 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0: 찍어도 될까요 하신 분도 계시는데 아 찍어도 되죠.
1: 됩니다.
0: 네,
1: 찍어도 됩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이 똑딱이 퀴즈는 선물을 받아가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지만 또 이렇게 몰랐던 걸 하나씩 알아가는 그 재미가 있는 거
1: 그렇습니다.
0: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우리가 막 마트 보면 조생귤 막 있는데 이 조생이 뭐야? 항상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거든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조생은 바로 다른 것보다 일찍 성숙해서 수확기가 빠른 품종을 조생종이라고 하죠.
1: 1번이었습니다. 1번.
0: 네.
1: 다른 것보다 일찍 성숙해서 수확하는 품종 1번이었고요. 자, 어떤 분께 김치 드릴까요?
0: 김치는 5049 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5049 님은 조생종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셨대요. 덕분에 공부합니다 하셨고요.
1: 좋죠.
0: 8878 님은 농작물은 일찍 성숙해서 출하할 수 있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1: 맞아요.
0: 그런 측면이 있죠. 같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 걸고 두 번째 퀴즈 갑니다. 전북 강진에 한국 민화 뮤지엄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강진에 위치한 한국 민화 뮤지엄이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굿즈 창업 이야기를 담은 영상의 누적 조회수

0: 가 무려 110만 회를 돌파하는 등 우리 전통 민화가 새로운 K컬처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문제 드립니다. 민화, 민화에 등장하는 동식물들은 각각의 소망과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중 그 소망과 상징이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호랑이와 까치는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른다. 2번 물고기는 다산과 번영, 풍요를 상징한다. 3번 기러기는 효와 부모님의 장수를 염원한다.
0: 네.
1: 자, 호랑이 까치는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르고 물고기는 다산과 번영, 풍요를 상징하고 기러기는 효와 부모님의 장수를 염원한다. 이 중에 잘못 연결된 거 슬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두 개는 연결이 잘 됐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하나는 부부 간의 금슬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1: 이 동물이?
0: 네, 이 동물이. 근데 지금 잘못 연결된 것이 하나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아, 이거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0: 그걸로 가야죠.
1: 설마.
0: 토마토.
1: 그러니까. 아, 그렇게?
0: 스위스.
1: 아.
0: 역삼역.
1: 공부 많이 했네요.
0: 별똥별.
1: 공부 많이 했네.
0: 뭐 우영우도 있고요. 아, 드라마.
1: 그러네.
0: 인도인.
1: 또 있어요?
0: 이효리.
1: 아, 이효리.
0: 예.
1: 오, 그러네.
0: 뭐 등등.
1: 또 있어요?
0: 아니요. 끝입니다.
1: 아, 끝이에요?
0: 그리고 정답. 딱.
1: 아, 그러네요.
0: 예. 호랑이, 물고기, 기러기.
1: 중에.
0: 네.
1: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연결되는 것 딱 하나 있죠.
1: 요거 저도 요걸 생각했는데 의견이 커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쪽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0: 뭐 그 한두 번이에요.
1: 오늘은 좀 조심해봤습니다만.
0: 아, 그래요.
1: 아무튼
0: 그래서 이제 없다 힌트.
1: 오늘은 업혀가야죠. 요 동물은 부부간의 금슬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0: 날라다니는 애죠.
1: 그렇죠.
0: 네. 자, 호랑이가 날라다닐까요? 물고기가 날라다닐까요?
1: 한때는 또
0: 기러기가 날라다니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서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서운할 때.
1: 서운할 때?
0: 너 진짜 야.
1: 어?
0: 너
1: 아, 비슷하게
0: 정말...
1: 비슷하게.
0: 야!
1: 아, 그렇게.
0: 뭐 이런 것도 힌트가 될 수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럼에도 끝까지 안 하실 겁니까?
1: 오늘은 업혀 가야죠. 오늘은 또 그런 날입니다.
0: 그런가요?
1: 가야죠.
0: 예.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을 맞춰주시고 계시고요.
1: 네.
0: 호랑이, 까치, 물고기, 기러기 중에 부부간의 금슬을 상징하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정답 발표할게요.
1: 네, 정답은요 3번 기러기였고요.
0: 네.
1: 기러기는 부부간의 금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0: 야, 요즘에 또 민화가 뜨고 있어요.
1: 안 뜨는 게 없네요. 우리는 언제 떠요?
0: 우리 전통음악 떠야 되는데.
1: 아니 우리
0: 전통음악 언제 뜨는 거예요?
1: 우리는 언제 떠?
0: 네? 아니,
1: 우리요? 우리.
0: 아, 우리 틀렸지.
1: 아, 그래. 아,
0: 이미 지금 우리가 지금 국악 방송에서 하고 있잖아요.
1: 이렇게.
0: 전통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에서 우리가 딱 2시에 방송을 하고 있다.
1: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0: 뭐 이거보다 더 큰 걸 원해요. 이만하면 충분했지.
1: 그래, 맞아.
0: 예,
1: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 떡 선물인데요. 6015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맛있게 드세요. 자, 1부 끝고 한국 민속음악 연구회의 연주로 농부가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요즘에는 게임 속에서도 K컬처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네.
1: 그러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한국 설화와 조선시대의 미적 감각부터 현대 서울 도심과 한국군의 모습까지 아주 다 살려내고 있다더라고.
0: 그동안 서양이나 중국, 일본 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었던 한국적 소재가 최근 국내외 신작 게임의 세계관과 배경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데, 야, 게이머들은 진짜 게임 할만 나겠는데.
1: 그러게, 특히 국내 게임사들은 더 새롭고 다양한 한국의 전통 설화와 역사에서 새로운 판타지 소재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
0: 그렇더라. 한복과 다양한 복식은 물론이고 한복에 한옥에 깃든 K컬처의 정서와 전우치 같은 설화 속 각종 도사들과 도깨비, 어둑신이 이야기까지 게임 속에서 만날 수 있다더라고.
1: 개발진들은 전국 명승지와 조선시대 건축물까지 구석구석 답사하면서 디테일을 살렸다는데, 조선시대 주막도 힙하고 21세기 편의점도 핫하고 또 시대를 관통하는 K컬처 소재들이 화수분처럼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 속에서 나오는 거지.
2: 와, 얼마나 좋아!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25일 화요일 2부 첫 곡은 누모리의 노래와 연주로 도깨비 불이 났다 듣고 왔습니다.
1: K컬처가 이제 게임 속으로까지 들어갔습니다.
0: 네.
1: 아, 참,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해요. 되게 아이디어 좋고 빠르고 빨리빨리 그런 접목을 하고
0: 네.
1: 참 훌륭한 것 같아요.
0: 국립국악원도 지난 2월이었죠. 이미 게임 사운드 시리즈를 발매하기도 했었어요.
1: 네. 이 게임 사운드를 국악으로 국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진짜 멋지고 이 게임의 배경들 그리고 소재들 이야기까지 한국 설화와 한옥의 정서와 또 한복 주막 편의점을 넘나드는 그런 K컬처가 새로 나오는 게임에서 비중 있게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 진짜 반갑습니다.
0: 네, 이런 키워드들 뭐 한복 주막 뭐 이런 등등 네. 우리 전통 키워드들은 사실 누가 한 명이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1: 그죠.
0: 오랫동안 시간이 쌓이고 세월이 누적되면서 축적된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키워드들이다 보니까 네. 사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안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1: 그러게요.
0: 아마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개발진들이 이제 직접 전국을 돈대요. 그러면서 조선시대 건축물을 보고 한복도 3D 스캔으로 고증을 하는 등의 공을 좀 많이 들인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 또한 K컬처가 비상하고 있고 우리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살아있고 보존,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일도 가능하고 오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게요. 네. 진짜 신기합니다.
0: 전승 보존 중요합니다.
1: 네. 네. 자, 아무튼 K컬처가 살아있는 게임이 나오면 저도 한번 유저가 돼 봐야 될 것 같아요.

0: 게임 안 한다면서요. 절제를 위해서 내 삶을 파탄 내는 게임을 나는 기필코 막아내리 하셨잖아요.
1: 한번 무너져 보겠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한번 피폐한 삶을 한번.
0: 그나저나 게임 음악에 들어가셔도 좋겠네요.
1: 음악이요?
0: 목소리 같은.
1: 게임 음악?
0: 네.
1: 어, 그리고 생각을
0: 잘 어울리잖아요. 이 전통 문화와 성화시 목소리가.
1: 그래요? 게임사에서 연락 주시면 제가 네. 응해 보도록.

0: 옛날에 그 한번 한 꼭지 있긴 했었어.
1: 해본 적 있어요?
0: 그 밟는 게임 있죠. 네. 춤추는 거. 아. 옛날.
1: DDR.
0: 뭐 그런
1: 아닌가요?
0: 거.
1: 아닌가요?
0: 응. 거기에 한 꼭지 노래에 목소리가 살짝 들어가 있어.
1: 살짝. 그것도 네. 찾기 어렵구나. 피처링 이상화 어디 있는 거야?
0: 가려놨어.
1: 아 그래요?
0: 아무튼 이제 나 혼자 아는 거지. 저 내가 나도 같이 했는데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했는데 있습니다.
1: 좋습니다. 4510님께서 전통음악 국악 더욱 흥할 날이 차박차박 오고 있을 거예요. 그 길을 오후의 중심 마음 충전기 바투와 청취자들이 함께합니다. 아우. 하시면서 네. 감동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0: 지금 바로 한번 가볼까요?
1: 전국장
0: 정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파투의 상사디요.
1: 청취자 국악장기의 자랑 청국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네. 소중한 우리 청취자 한 분 한 분 정성껏 만나보겠습니다.
0: 이리 오너라.
1: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목소리 엄청 좋으시다.
0: 오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네 8288이라고 소개하면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0: 네네네네네.
2: 네네 네. 번호로 익숙하셔서 제 이름을 소개하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네. 예. 춘천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장가영이라고 합니다.
1: 아, 우와, 가영님 네, 반갑습니다.
0: 기억하고 있고요. 네. 8288이라는 그 휴대폰 번호 끝번호와 오늘 휴가라고 하셨던 거.
2: 네, 맞아요.
0: 그 두 가지를 일단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맞습니다. 네.
1: 근데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0: 진짜.
2: 감사합니다.
0: 진짜 너무 좋으시네, 진짜.
1: 그러니까요.
0: 네. 아, 근데 오늘을 위해서 일부러 휴가를 내신 거예요?
2: 아니에요.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마침 휴가를 낼 수 있었고 네. 이게 오늘 이 장기자랑하고 맞아서 다행이에요. 네.
0: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저기 직장 생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 네.
0: 직장 생활 근무 시간과 저희 방송 시간이 사실 겹쳐가지고 네. 어떻게 들으실 수가 있나요?
2: 아 제가 홍보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라디오를 듣는 것도 약간 눈치껏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래도 좀 자유로운 편이라서 네, 그래서 그냥 이어폰 끼고 동료들 몰래 듣고 있습니다. 아하. 일 열심히 하면서 네.
1: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 바투를 청취하시는 거고
2: 네, 결과가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지. 아 오히려 그렇지. 좋다.
0: 결과가 안 좋으면 이제 사장님도 뭐라고 할 텐데
2: 네.
0: 결국에는 아웃풋이 이제 괜찮으니까 네. 그래 좋아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1: 사실 네. 이 라디오 채널이 굉장히 많고 2시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투의 상사디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2: 원래 처음부터 들었던 건 아니었는데 친구가 너무 재미있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0: 아, 친구분이?
2: 네 그런데 그 친구도 국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고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들은 지가 사실은 2020년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0: 오래 되셨네요.
2: 네. 그래서 들으면서 굉장히 재미를 붙이면서 국악도 좋아하게 되고 조금씩 네, 두 분과도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1: 아 그리고 문자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대길이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2: 네. 맞아요.
1: 와!
0: 아 그리고
2: 얘기라 어디 갔다 온 거야?
1: 아 가영아.
0: 아 그리고 저는 기억 남는 게 네. 성대모사도 되게 잘하신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닌가? 다른 분인가?
2: 네.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성대모사보다는 네 구연에서 잘하는 편이에요.
0: 아 구연 동화를 좋아하시는구나.
2: 아, 네. 자격증도 있고
1: 어머.
2: 이제 직장 다니기 전에 아이들 대상으로 일도 했어가지고
1: 네.
2: 네. 그래서 네 많이 익숙하고 좋아하는 편이에요.
0: 알겠습니다.
2: 네.
0: 일단은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거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2: 원래 제가 민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가 민요를 좋아하게 된 게 이 프로그램 덕분이고요.
0: 아, 그래요?
2: 네. 가장 좋았던 게 이제 국악 방송을 즐겨 들으면서 이렇게 경기 민요를 즐기게 됐어요. 그래서 네. 자주 부르다 보니까 경기 민요와

0: 동화를 접목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동화 구연을 하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화 구연을 하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서 경기민요를 가르치는 동화를 준비했습니다.
1: 어머머머. 그러면 네. 대본을 짜셨다는 거네요?
0: 네, 대본을 제가 썼습니다.
2: 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배운 게 아니라 지금 직접 창작을 하신 거예요.
0: 네.
1: 우와. 그러면 이를테면 이제 그 전체 대본이 오늘 해주실 콘텐츠라는 거네요.
0: 네, 그렇죠. 대본하고 민요가 같이 들어있는데, 네. 민요는 우리의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유치원생들도 그렇고 알 수 있는 민요들로 두 곡을 준비를 했어요. 한절.
1: 재밌겠다.
2: 우와.
1: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바로 가보면 되나요?
0: 네, 시작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1: 봉영 씨가 장구나 뭐 이런 것도 쳐 드려요 중간 중간에?
0: 민요 하실 때만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 눈치껏
2: 들어갈게요.
0: 네. 네. 네.
1: 알겠습니다.
2: 장가영님의 네. 우리 8288님의
1: 구연동화 민요.
2: 예. 가보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 민요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널리 불렸던 경기민요를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선생님! 근데요, 민요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우와. 아, 맞아요. 우와.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민요를 들을 때 나오는 식임새나 이런 게 너무 늘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낯설고 왠지 슬프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조금씩 선생님도 크면서 우리 소리의 깊은 맛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소리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그렇게 만들 거고 여기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든든한 형이나 누나가 된 친구도 있죠. 앞으로 학교에 가면 교과서에서도 다양한 민요를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우리 소리의 맛을 딱 알아볼 수 있는 민요 두 곡을 배워볼 거예요. 우와, 선생님, 그럼 제목이 뭔데요? 바로 한강수 타령과 도라지 타령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이라 잘은 모르겠는데 빨리 배워보고 싶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한강수 타령부터 시작해볼게요. 이 노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해줄게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 후기죠. 지금처럼 운송수단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많은 물건을 실어나를 때는 꼭 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각지에 있는 물건들을 실어나를 때 이 배를 운전하는 뱃사공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한강수 타령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생활에서 민요가 정말 정말 필요한 게 됐네요. 네, 그렇죠. 일할 때 힘을 북돋아줬으니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구절씩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3: 네. 네.

0: 뭘 배울 거예요?
1: 자, 이번에는 강에서 산으로 가볼 거예요. 산 속에서 어여쁜 꽃과 맛있는 나무를 캐면서 불렀던 노래 바로 도라지 타령이에요.
0: 도라지 타령이요?
1: 네. 우리 친구들은 마트나 슈퍼에 먹고 싶은 거

0: 언제든 사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봄이나 여름이 되면 산으로 들어가 몸에 좋은 나물하고 뿌리 음식들을 캐서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도라지 향도 좋고 맛도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도라지 타령은 언제 노래로 만들어져서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글쎄요. 선생님이 한번 알아볼게요. 산에서 도라지를 캐며 부르던 이 노래는 노동요에서 시작이 됐어요. 일제강점기에 소리꾼이었던 박보영 선생님께서 1934년에 음반으로 녹음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도 선생님이 한번 불러볼게요.
1: 네.
0: 네,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네.

어때요? 우리 친구들 강에서 배를 타며 부르던 한강수 타령, 그리고 산에서 나무를 캐며 부르던 도라지 타령. 정말 재미있죠? 우리 조상들의 삶과 자연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정말 선생님들 재미있게 배웠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이야!
2: 우와!
1: 대박이네요.
2: 우와!
1: 완전 저기네, 프로시네.
0: 감사합니다.
2: 우와!
1: 구현동화 이거 완전 와.
2: 이거 이대로 네? 애니메이션으로 그냥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1: 그치. 아니 일단은 와.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미녀를 실제로 배우신 적이 없다고요?
0: 네.
2: 어머.
1: 와.
2: 그럼 귀로만 듣고 이런 식임새나 느낌들을 내신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원래 노래를 좀 잘하신 편이네요. 음을
0: 잘한다기보다 귀가 좋은 편이에요. 네.
2: 귀도
0: 네.
2: 좋으시고 목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유연하게.
1: 전 진짜 배우신 줄 알았어요.
2: 우와.
0: 국악방송 덕분입니다.
2: 와, 이건 진짜 계속 우아 소리밖에 안
1: 그러면
2: 나와요.
1: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을 위해서 지금 미녀교실 구현 컨텐츠를 만드신 거잖아요.
0: 네.
2: 이야.
1: 이거를 뭐 어디 뭐 채널이나 이런 데 업로드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이러한 컨텐츠들로?
0: 아니요. 따로 없고요.
2: 네.
0: 그냥 오늘 해보려고 만든 거라서.
1: 대박이에요. 대박.
2: 내용도 정말 좋아요. 그냥 국악 이런 거예요. 그냥 따라 부르세요. 이게 아니라 설명해주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와. 짧은데 깊었어요.
1: 놀랍습니다.
2: 예. 네.
1: 홍보팀에
0: 아, 처음 만들어봤어요. 네.
1: 아 그래요.
2: 와.
0: 네.
2: 완벽한데. 아 이거 국악 방송이나 K-부문 같은 데서 프로그램에서 나서가지고 이거 제작을 해야겠는데.
1: 이거 홍보팀에 계신다 했죠.
0: 네.
1: 직원들한테 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것들아 약간 그
2: 이것들아가 들어가요.
1: 너무 잘하시는데. 혹시 와. 뭐 다른 미녀도 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한강수 타령이나 도라지 타령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미녀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0: 다른 미녀요?
1: 있나요? 아니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0: 예. 네. 아 다양한 게 많아가지고.
2: 우와!

0: 네, 원래는 창부 타령을 하려고 했는데 우와. 연습을 별로 못해서 네. 네.
1: 알겠습니다.
0: 그러면은 네. 짧게 그러면 우봉산 타령 들려드릴게요.
1: 우봉산 타령이요?
0: 와. 우봉산 타령. 네.
1: 와, 대박이네. 알겠습니다. 짧게, 네. 짧게, 예, 부담 없는 네. 선에서. 네네.

0: 와, 대박. 와,
1: 진짜 잘한다.
2: 저기 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뭐 레슨 받거나 그러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0: 지금 솔직히 전화로 해서 긴장해가지고 더 못한 건데 네. 네, 계속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야.
2: 물론 이제 뭐 저기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0: 네.
2: 뭐 소위 말해서 미녀로 프로의 길로 갈 필요는 없지만
0: 네.
2: 뭐 저기 레슨을 받으셔서 대회에 나가시면 이거는 반드시 입상할 저기 소리이신 것 같습니다.
1: 보물이 나타났어요.
2: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 아니 문자로만 8288님 막 이렇게 할 때도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네. 오늘 전화 연결을 하고 소리까지 들으니까 지금 완전 팬심이 생겨버렸어요.
2: 그러니까. 목소리 근데 목소리가 진짜 다 열려 네. 계시네요. 완전히 네. 성우하셔도 될 것 같고 원래 네. 서울이신가요 고향이? 아까 아이들 목소리 할 때는 서울 사투리를 아이들이 딱 하더라고요.
0: 아니요 저는 강릉이고요 원래는.
2: 원래가.
0: 네, 근데 와. 춘천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춘천에서 오래 살고 있어서
2: 아하.
0: 네,
2: 와, 대박이네. 네, 와. 알겠습니다. 아, 오늘
1: 팬심이 생겨버렸어요. 네,
2: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장가영님?
0: 긴장 엄청나게 했고요.
2: 네, 네, 네.
0: 평소에 하던 것보다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너무 떨려서 네 아쉬워요, 솔직히.
1: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2: 뭐 또 다음에.
0: 네.
2: 이를테면은 시즌 2? 그러니까 미녀 교실 구현 시즌 2 뭐 대본이 또 어느 순간 막 써진다. 1피리지로.
1: 네.
2: 또 그때 한번 또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개인적인 장가영님 취향이 목요일 날 판슐랭 네.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이런
0: 네,
2: 라디오 그래서, 연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보니까.
0: 네. 네, 그래서 자주 이제 문자도 드리고 했던 건데
1: 네.
0: 네네 워낙에 또 좋아하다 보니까 또 혼자 웃고 있으면 동료들이 왜 웃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
1: 언제 수영 씨 안 되는 날 있으면
2: 진짜
1: 장가영님을 한번 모셔야겠네요.
2: 알겠습니다. 장가영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0: 네
2: 귀한 이런 미녀교실 구현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0: 네
2: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연결 자체가 저희에게 선물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진짜. 아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와 나 진짜
2: 깜짝 놀랐어요.
1: 계속 둘 다 입을 쩍 벌리고 들었어요.
2: 이렇게도 되는구나.
1: 와 그리고 와. 굉장히 창의적이신 네. 분이에요.
2: 그 이 어떤 그 정성
1: 네.
2: 이런 거 자체도 너무 좋은데 목소리가
1: 깊이도 좋고 홍보팀이 있어가지고 매끄럽고 게다가 소리 목소리는 또 그러니까. 보물이고 아 장가영님 팬입니다.
2: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1: 자, 이 마음 이어서 네. 음악을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천의 연주로 그리고 그 하늘 듣고 올게요.

0: 우리가 너무 리액션이 적었나요?
1: 왜요?
0: 우와.
1: 그럴 수밖에 우와. 없었어요.
0: 아니 또 이런 반응에 뭐 위축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잘해야 되나? 이렇게 그건 아닌데 그죠? 네.
1: 장가영님이 너무 잘해서라기보다는 너무 자유로워서. 오. 그래서 더 감탄을 했던 건데 자유로우면 됩니다. 네. 음정 박자 틀려도 되고요.
0: 아 상관없습니다.
1: 니 나노 해도 와 자유로우면 우리는
0: 아이 와 자 더 자유로운 분들을 만나러
1: 네
0: 가봐야죠.
1: 갑니다.
0: 하
2: 이리 오너라.
1: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0: 아우 안녕하십니까.
3: 예.
1: 저 혹시 실례지만 지금 혹시 라디오가 켜져 있습니까?
3: 아니 라디오 쌔약만 켜놨는데 꺼버려요?
1: 라디오는 꺼주셔야 됩니다.
3: 네. 꺼까요?
1: 네. 네. 예. 아, 아, 더 키우셨네요. 꺼주세요. 아예 꺼주셔야 돼요. 볼륨을.
3: 다 껐어.
1: 예. 네. 아, 아, 테스트. 아, 아. 예. 이제 된 것 같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일단 네. 자유로우시네요. 너무 좋고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종로 오가에 살고 있는 한강입니다.
0: 한강이요? 한강. 조남이 한강이세요? 한강 작가와 조남이 똑같으시네요. 이번에 노벨
3: 저,
0: 노벨 문학상 수상자.
3: 저 흐르는 한강하고 똑같아.
0: 오. 그래요. 반갑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0: 지금 보니까 약간 야외이신 것 같은데요. 다른
3: 아니요.
0: 분?
3: 가게예요.
0: 아, 가게.
1: 가게세요.
0: 아,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세요.
3: 뭐 다른 소리 들려요?
0: 아니, 사람 소리가 약간 나는 것 같길래 혹시 바뀌신가 했습니다.
1: 중로 오가면은
3: 원래 내가 이웃집도 있고 그래.
1: 아 그러세요? 어 네. 너무 좋아요. 좋고
3: 종로 오가 광장시장이에요.
0: 아, 아 광장시장에서
1: 시장이니까
3: 빌데트 6회 있는데
0: 예 네, 어? 알아요 알아.
1: 저 자주 가서 알아. 먹었는데
3: 와봤슈?
0: 예 네. 네. 아 그럼요.
3: 자주 오지 말어.
0: 아 상호가 한강이시래요.
3: 아 예 여기가 한복집이요.
0: 오
1: 한복집이요.
0: 이야 그러시구나.
3: 이야,
0: 그러면은 이야. 지금 일하시면서 국악방송을 듣고 계신 거예요?
3: 네, 옛날에 국악방송 개국하기 전에 막 음악 막 틀어줬잖아. 내가 예. 그때부터 들었어.
0: 아 그러셨어요?
3: 너무 우명골 상가 때 듣고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유튜브 때문에 이제 내가 유튜브로 뭐 책도 읽고 하느라고 조금 덜 들었어 그렇지.
0: 아이고 그러셨구나.
1: 아 그러셨어요.
0: 아니 네. 그러면은 한복 저기 한복집을 하시면 민요 같은 것도 많이 뭐 배우기도 하고
3: 아, 그래. 그러셨어요? 아, 그래서 맨날 유튜브로 민요를 많이 듣고 있어요.
0: 아 듣고 아, 계세요.
1: 예, 그러면 국악인들도 예. 선생님께 많이 가겠네요.
3: 뭐 보니까 저 지금 저 경기 소리 그 뭐 신정동서 학원 한다 하는 이도 오고.
1: 오호.
3: 많이 수생들이 들어와요. 그
0: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어떤 거 불러주실 계획이세요?
3: 노래가락.
0: 노래가락.
3: 예. 노래가락 두 개 하고.
1: 네.
3: 뭐, 청춘가 두 개 할까요?
1: 아, 너무 좋아요.
0: 좋죠. 이 소리를 제일 좋아하세요? 노래가락이랑 청춘가?
3: 그날 경기 소리로서는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였으니까.
0: 아.
3: 왜 경기 소리 쪽으로 가면 선생님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있거든.
0: 네네네네.
3: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어떤 그 날이랑도 배우는 중이에요.
0: 아, 그렇죠.
3: 노래는 매력이 있는데,
0: 네네네.
3: 그 하기가 좀 힘들더구만.
0: 아, 그래서
3: 날이랑. 그래서 지금 그럼, 뭐 연습 중이에요.
0: 네네네. 자 그러면 노래가락 그리고 청춘가
3: 예.
0: 이렇게 한번
3: 두 개씩 할까요?
0: 네, 좋죠. 너무 좋죠.
1: 지금 한강 선생님 진짜 약간 고수의 냄새가 나거든요.
0: 에이.
1: 저희 어떻게 약간
3: 다른 건,
1: 기대할까?
3: 다른 건 아니고 노래는 네. 못해.
1: 아 못해. 그래 이런 걸 좀 깔고 가야 돼. 그냥 자유롭게 부르실 네. 거죠?
0: 편안하게.
3: 예.
0: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3: 예.
0: 네.
3: 한 평생 허적이면서 남은 것이

그것뿐만 아사간네. 가고 못 올리면 전이 남아 가져가지.

예예 들어볼까 이팔 성춘에

0: 늙었구나. 계십니까? 힘들었어요.
1: 한강님.
0: 예.
1: 지금 탁 이제 저희들 라디오로 이제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0: 예.
1: 그 옛날에 우리 소리를 찾아서 에 나오는 예. 그런 소리 같았어요.
2: 그냥 찐이에요. 찐.
1: 너무 좋네요.
0: 참 와. 좋아합니다. 이 소리를 쬐꾸만을 예. 때부터 이런 소리를 좋아했어요. 근데 아. 이제 뭐
2: 기억나세요? 그 어린 시절 예. 몇 살 때였는지?
0: 어?
2: 몇 살 때였는지 기억나세요? 즐겨 부르던
0: 그래요? 때. 네. 한 초등 때부터
1: 오호.
0: 그 어른들 하는 소리를 듣고 했죠.
1: 그 왜 소리 쪽으로 안 가시고 한복 쪽으로 가셨어요?
2: 그게
1: 그냥 삶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셨어요?
0: 삶이 어쩌다 보니 대로 배도 꼬였어.
2: 꼬였어.
1: 아니 꼬였어. 지금 청취자분들이 다른 아이고. 청취자분들이 힘을 쫙 빼고 편안하게 부르시니까 연륜이 느껴져서 소리가 너무 좋았대요.
0: 아, 그렇습니까? 아니야. 좀 떨려.
2: 아직 떨려요. 이게 엄청 떨려요. 네.
0: 아이, 우리 그냥 돌파리가 소리 하려면 떨리지.
2: 아이, 그런 건 아니고.
1: 한강님.
0: 예.
1: 올해 혹시 몇 학년 몇 반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아유, 80이 아직 조금 남았어요.
1: 어이구, 이른 후반대이시구나. 한복집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0: 응?
1: 한복집 하신
0: 지. 한복집 지 오래됐어요.
1: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되셨어요?
0: 한 40년 됐어요.
1: 40년.
0: 시장, 전쟁시장이 온 지만 해도 한 40년 됐어요.
1: 예. 저 궁금한 게,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이제 저희는 뉴스로 접하고는 있습니다.
0: 많이 오죠.
1: 광장시장에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요?
0: 많아요.
1: 그러면은 그 관광객들이 우리 한강 선생님의 그 한복집을 와서 막 이렇게 옷도 사고 막 그래요?
0: 나는 맞춤을 하는 곳이에요.
2: 기성품을 사는 곳이 아니라.
0: 팔고 하는 데가 아니고.
1: 시간이 그러면 오래 걸리니까 외국인들이 올 일은 없네요.
0: 손님들 옷을 맞춤을 하는 곳이.
1: 결혼식 예복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0: 힘들게 한복을 하고 있어요.
1: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
2: 요즘에는 근래 이제 뭐 국악 방송을 많이는 못 들었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오래 전부터 들으셨잖아요.
0: 유튜브로 맨날 소리 듣고 있으니까.
2: 아하. 국악 방송이 어떻게 라디오가 선생님의 삶에 활력이 좀 됩니까?
0: 아우 처음에 진짜 좋았어요.
2: 아하.
0: 처음에 방송 이렇게 국악 방송 시작하고 내가 말했잖아. 방송이 이제 개국할

0: 예전에는 이게 그 표를 삭제해서 그런데 계속 소리만 나왔거든요. 네, 소리들만 쫙 나왔어요. 네. 그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그 우리가 소리도 듣고 뭐 내가 그 다양하게 남도 소리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좋아해요. 그런 것 듣고 이렇게 뭐
1: 남도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시는구나. 조금
0: 안 들었어.
2: 선생님 남도 소리도 그럼 부를 줄도 아세요?
0: 아니 잘 그거는 뭐 그냥 들은 거고.
2: 듣는 거 좋아하고 남도 소리나 아니, 내가, 아니, 지키지 마.
0: 하다 말아갖고 그거는 잘 못하고. 근데 소리라는 건 다 좋아해요.
1: 그래요. 야. 아이고 오늘 정말 그 자꾸 책 넘겨서
2: 책을 넘기고 계신데 뭐 하나 더 하실래요?
1: 더 하실 선생님? 더 하실 생각이신 거죠? 맞아요?
0: 한번 해볼까요?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녀 책 지금 넘기시는 거 아니에요?
0: 아이, 나 그만하지 뭐
1: 그만해.
0: 그래.
1: 아, 그래게.
2: 아이 하나 더 하셔봐, 선생님. 책 넘긴 김에.
0: 책 넘긴 김에.
2: 네.
1: 지금
2: 짧게라도
1: 뭐
2: 그냥.
1: 뭐 보고 계세요? 네. 가사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제목.
0: 지금?
1: 예. 네. 네.
0: 뭐 한오백년
2: 전에. 한오 손이 다 넘겨지셨어.
1: 다 뭐 지금 소리가 다 들려.
2: 손이 다 급해.
1: 한오백년 가야죠.
0: 한오백년.
2: 짤막하게.
1: 그러지 이거 가야죠.
0: 가능. 한번 해보세요 그럼.
2: 오케이.
0: 한번 해봐. 네.
2: 좋습니다. 짧게 하셔도 돼요.
1: 예.
0: 아무렴 그러지 걸어. 말고

약속한

0: 아유 되신다.
1: 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2: 에나리초를 또 어쩜 이렇게 맛있게 구사를 하실까요?
1: 와.
0: 막걸리한테 묶여야 되는 거예요.
1: 아, 광장시장 있으시면 진짜 먹을 게 많아서 네, 풍성하실 것 같아. 와. 감사합니다, 한강님.
0: 네.
1: 언제나
0: 네,
1: 건강하시고.
0: 예.
1: 예.
0: 아우 그렇게 고학방송에 참여해서 진짜 반갑습니다.
1: 아이고 진짜로 아. 날도 지금 많이 더운데 사실 예. 또 시장 안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0: 예. 예.
1: 항상 건강하시고요.
0: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예. 예.
2: 와 오늘 진짜
1: 깊이가 또 그죠?
2: 예 진짜 소리를 만나봤고 오늘 진짜 코너하면서 목을 우리가 너무 많이 썼어요. 우와 소리 내느라고 어떻게 장가영님 한강님 두 분 다 진짜 그쵸. 보물입니다. 보물.
1: 다른 결로 되게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2: 예 그쵸? 맞아요 맞아요.
1: 참
2: 아 이 감동을 어떡하지?
1: 다음 주도 기대가 되는 거죠.
2: 예. 지금까지 또 없었던 감동을 오늘 받았어요. 그죠?
1: 그죠. 네. 신청 기다립니다.
2: 네. 아 근데 오늘 장가영님 한강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약간 부담되실 것 같은데.
1: 그냥 그 민요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맞아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그 우리가 그걸 감동받았던 거고.
2: 그럼요. 그죠? 지난번에 전 기억에 남는 것도 부산에 계신 우리 청취자.
1: 네네.
2: 헤이. 오. 아주 창의적이었죠.
1: 그죠 그죠 그죠. 자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네.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인스타그램 DM으로도 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장가영님, 한강님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네.
2: 이창배 소리로 비단 타령 듣겠습니다.
3: 청색, 홍색, 오화, 잡색, 강물당천, 거래시에 동경

4주 황나 당황나 인조 황나 3조 5조 황나 등물이며 좌명주 우명주 통명주 진명주 달명주 세명주 내주 포준 합사주 분주 수주 알랑주 은주 생주 삼동주 남방사주 자원주 비치고 온 팔랑주 색시 좋은 심양주 유문수주 가계주 젊은

보면 좋은 양태문 봉호사며 세양사 길상사 여의사 도리불수 불갑사 광생초 진나사 은나사며 은조사 들문관사 진관사 모사교사 월라사

0: 여서강 환댕기 진보단장 화관이면 독이 혼상 의상물과 손에 도는 지환 반지 가락지 허리에 차는 치통 폐물 누리게 뭐 해주자주 빈자주 향자주 가자주 진하청 월분형 진하청 지추보라 반보라 구시록색 연옥색 청천 월배 송화색 회색 은색 은황색 청색 자색 치망색 물색이 좋아 쫓아오면 물건이 좋아 따라오면 인편이 좋아 쫓아오면 천종만물 그레시에 현책 없이 따라들어 세구연심 해를 묵고 일구월심 철을 묵어 차시정 장계에서 상방문전 빗세보고 중방문전 바라보고 하방문전 빗세보고 묵항묵항 숨어보면 틈틈짬짬 끼워보면 대문소문 빗세보고 안들받들 흔하들며 지붕마루 넘나들며 먹자든기 쓰자든기 기가리에 자심하고 초기가 막심하여 기다리고 바라든기 야반 삼경 조요한데 문틈으로 넘나든기 일락서산 저문날에 지체 말고 가거세라.
1: 이창배 소리로 비단 타령 듣고 왔습니다.
2: 아, 오늘 좋았어요.
1: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아유, 우리 장가영님 8288님께서 너무 긴장을 해서 원래 실력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얘기 남겨주셨는데 아, 얼마나 더 잘해요. 오늘 다음,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2: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1: 아, 그런가요? 좋네.
2: 열려있죠. 항상 열려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0: 많은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그리고 방송 저희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태풍 4개가 지금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곳곳에 좀 많다고 하네요.
1: 네, 소나기가 내리지 않아도 습도가 좀 높겠죠.
0: 네.
1: 불쾌지수는 올라갈 테고.
0: 그리고 코로나도 다시 조금 유행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
1: 네.
0: 저희 둘째도 지금 감기로 좀 또 아프고
1: 아하.
0: 그러니까 지금 감기 환자도 좀 많아 보입니다.
1: 네.
0: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 동화의 연주로 동행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 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

0: 지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요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직접 문화유산이 되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분장과 퍼포먼스로 재해석하는 국중박 분장놀이 이야기인데요. 스스로 반가사유상이 되어보고 지도나 옥쇄가 되어본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보물을 알리거나 해외에 있는 문화유산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는데요.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면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조금 더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오후 되기 바라면서 오늘 노래가 좋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취타 만파정식 지곡 보내드립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취타 만파정식 지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이 왠지 국립중앙박물관과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아, 오늘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국중박 분장놀이, 국중박이 뭐지 하시는 정치자분들도 계실 텐데 국립중앙박물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분장놀이라서 저도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재미난 사진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아예 사자로 변신해서 쌍사자 석등을 떠받치고 있는가 하면 청동방울이 된 두 사람이 몸을 하나로 붙여놓고 방울 사이로 얼굴만 이렇게 빼꼼하게 내밀고 있는 사진도 있고 이게 처음 볼 때는 대단히 신기하고 웃기기도 하고 비슷해서 놀랍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 저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재미났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보고 있으면 저 유물은 도대체 뭐지? 하고 한 번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국세 분장을 한 참가자는 이 국세가 지나온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서 참여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던데요. 생각해보면 문화유산을 아끼는 일이 꼭 어렵고 엄숙할 필요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고 또 다같이 한번 웃어보고 그러다가 그 이름을 한번 더 기억하는 것.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 두는 꽤 괜찮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정어린 시선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드렸는데 좋아하는 마음에는 꼭 진지한 표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정다령의 가을 병창으로 단가 죽장망해 보내드렸습니다. 폭염 경보 발효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6일 11시를 기해서 경남 고성, 전남 화순, 보성, 여수, 장흥, 강진, 고흥 북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의 안전 살피기 등 날씨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6186님께서 황민왕님 조만간에 인방울 국악제 한대요. 구경 오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해마다 또 많은 그 국악인들의 그야말로 이른바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회가 상당히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규모도 있어졌고 위상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올해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가 전야제 그리고 학생부 경연이 펼쳐진다고 하고요. 12일, 9월 12일, 13일은 일반부, 명창부 경연이 펼쳐진다고 하니까 좀 더 길게 이 축제를 국악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9월 4일에 열리는 전야제의 공연 내용들과 그리고 인방울 장기자랑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예상컨대 일반 시민분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순서인 것 같으니까 평소에 또 노래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뽐내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186님께서 또 홍보를 톡톡히 해주시네요. 그리고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씨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귀명창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 그 아이디가 귀명창 후덜덜하네요. 함께합니다. 노래가 좋다 하시면서 대금 연주곡 청성곡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신청곡 보내주셔서 오늘은 김정승의 대금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청성곡 보내드립니다.

김정승의 대금 연주로 청성곡 보내드렸습니다. 대금의 어떤 그 중간 음역대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이 상당히 두터운 그런 연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창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출석 체크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황민왕 선정 명곡 100선 황선백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황민왕 선정 명곡 100선 황선백, 오늘은 박병천 명인의 신하위 즉흥을 들어보겠습니다. 노래가 좋다 해서 소개해드리는, 제가 이제 즉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몇 안 되는 영어 제목의 곡입니다. 예,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곡 제목이 되어 있는데 오늘 들려드릴 박병천 명인의 구음 신하위, 사실 이제 명인의 어떤 음반들이 다 명반에 속하기도 하고 명인의 구음 또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오늘 또 좋은 곡을 듣게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박병천 명인의 구음은 소위 말하는 단순한 입소리를 넘어서 그 자체로 이미 음악의 정수가 되는, 남도 음악의 정수가 되는 그런 분이죠. 따라하려고 애를 써봐도 예, 그 채현 씨와 노래 뭐 진행할 때 늘 말씀하시는 건데 힘을 빼면서 힘이 있는 소리를 하는 거, 예, 그게 참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딱 그런 어떤 음악의 표본인 분이 박병천 명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 곡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예, 소리도 소리고 연주도 연주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딱 그 가슴을 울리는 한 구절

이별이 있어서입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박병선 명인이 구음을 하시는데요. 이 구음을 보통 아에 이오 우 혹은 악기 소리를 흉내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랫말을 즉석에서 만들어내서 이 가락에 붙이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 중에 멋지게 놀아보자, 멋지게 살자, 멋지게 놀아보자, 멋지게 살자 이런 그 노랫말의 구음이 나오는데 태어나서 이 음반 외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의 구음인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도대체 얼마나 멋지고 싶으셨던 건지 감도 안 오는 그런 노랫말이기도 합니다. 이 노랫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멋지게 놀아보자, 멋지게 살자와 멋있게 놀아보자, 멋있게 살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멋있게라는 말이었으면 말맛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있게라고 하면 왠지 남한테 보이는 옷 매무새도 좀 만져야 될 것 같고 남들 눈도 좀 의식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멋지게는 좀 다르게 들리죠. 단가 끝에도 할 일을 허여가면서 놀아보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할 일을 해가면서 노는 거 이게 멋지게 놀고 멋지게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지게 살아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기가 노래할 때 멋지게 놀아보자 멋지게 살자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박병천 명인의 어떤 예술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노랫말을 신화위에서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는 게 늘 멋질 수야 있겠습니까? 죽어라 해도 영 안 되는 날도 있고 또 별것 아닌 일에 괜히 마음이 상하는 날도 있고 그래도 할 일을 해가면서 놀 때가 오면 놀 줄 아는 거 이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멋지게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곡을 듣는 순간 나의 멋을 찾아서 다른 거는 좀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천의 징과 소리, 홍홍미의 해금, 이태백의 아쟁, 박환영의 장구장단인데요. 악기 구성도 좀 특이하죠. 대금이 빠지고 아쟁과 해금이 이 신화위의 악기의 선율을 바치고 있는데요. 두 악기의 어떤 그 조화, 이것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프로비제이션이라는 제목의 곡인데 이게 원래 1번, 2번 곡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오늘 2번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임프로비제이션 2 들었습니다. 박병천의 진과 소리, 홍홍미의 해금, 이태백의 아쟁, 박환영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굶을 할 일이 한 번씩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기억해뒀다가 보통 선생님들의 어떤 구절이나 가락 흐름새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뒀다가 정말 빠지지 않고 꼭꼭 써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멋지게 이거를 입 앞까지 나왔다가 그대로 싹 들어가요. 그 멋지게 놀아보자가 나온 이후에 나의 어떤 모습을 상상했을 때 아 저건 가짜 멋짐이구나 라는 게 약간 상상이 돼서 이 노랫말을 언제쯤 숨쉬듯이 편안하게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온다면 그래도 좀 어디 가서 나 좀 해봤어 이렇게 꺼드럭거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그 음악 생활에 있어서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오늘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멋진 삶을 꼭 살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궁가 중 토끼 수궁 들어가는 대목, 소상팔경 대목인데요. 참 멋진 풍경을 멋진 노래로 읽는 분이죠. 박동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1: 물가 생일을 당도하니 물결이 출렁출렁하는지라 토끼가 깜짝 놀래야 뒤로 발랑 자빠짐서 아이고 물 무서워 못 가겠네. 저 물이 짝이야 라다는디 말이여 한 모금만 마시면 창세기가 녹을 판인디 날 보고 수국 들어가서 훈련 대장은 그만두고 나보고 요왕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나 못 가겠다 하더니만은 발랑 들어놔가지고 낯바닥을 반찬 되작거리더 되작 되작하고 들어놓으시니 자라가 얼른 물로 들어가서 앞발로 혐을 치며 아 이까진 물이 무엇이 무섭다구려 토생원 토생원 어? 나 좀 보셔 나 좀 봐 이 모가지 목물뱉기 안 차요 목물뱉기 깊어 부에도 바닷물이라는 게 허망한 것이여 토끼가 내려다보되 마 저놈 좀 보소 앞발로 지가 헤엄을 침서 안 짚다고 그려 짚으기는 우라지게 짚은 디 말이야 네가 거짓말을 하지 여여여 토생원 내가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토생원이 뒷발목을 한번 담궈보시오. 토끼가 살고시 좋아라고 내가 그러면 물을 한번 담궈붓거나 발을 담궈붓거나 하더니만은 아, 이 미련한 놈이 참나무까지 실팍한 놈을 잡고 물에다 발을 담궜으면 좋을 것인디. 지가 멋있어 죽는 치라고 수양버들 간호소로 만놈을 잡고 살살살살살살 내려가는디 토끼가 뒷다리를 바닷물에다 딱 담그더니만 발로 헤엄을 당당당 침서 최손씨 재담하던 것이었다. 토끼 이제 수국 들어가서 훈련 대장을 그만두고 물송장이 된다 하고 최손씨

있던 판인디 별주부 가만히 생각하니 요 때를 놓쳐서는 다시는 토끼를 볼 수가 없구나. 별주부 건동 봐라. 우리는 비고로도 번개같이 달려들어 토끼 뒷다리를 앞니로 우두둥 물고

이놈아. 아 이놈아 거기다 그냥 똥 싸라 이놈아 물이다. 아이고 이놈아 물이다 똥 놓으면은 벼락 맞는다. 미선 멀로 닦고 가만히 있으면은 물이 잘랑잘랑하여서 뒤수까지 죽지 않으니라. 네 이놈 잔말 말하라. 잔물이 아가리 들어가면 펑어리가 되는 법이다. 네 이놈 가만히 앉아서 소상 발경이나 귀경해라. 별주부 등이 하릴 없이 토끼가 앉아갖고 수궁으로 들어가는 뒤 펌핀 창파

당당한 물길이로 나 백변종 갈매기는 혼용관으로 날아들고 삼강은 기레기는 한수로 돌아든다

있다. 애는 성중 만곳은 날로 두군 사이를 며 장사를 지내가니 그때부터 간고 듣고 명

问道真

이태백에도 눈디오 신명강당도 가니 백낭천 일가구의 피 판세의

마는 조명의 덕일 시기지 간제 월당고제 기쁜 밤에 군손성은다 배를 빼니 한산사시북 친한 손님 객석

진술은 아니야. 격강상녀들은 망극하늘 못 오고서 열롱한 수월동사 후정왕만 부르더라. 소상강을 들어가지 아양도도 본집안 호상에 따지고 통담으로 알아보니 오산은 접제 압추수는 만륜이 반죽지 처지 이안둔 모라 이병하를 띄워 있고 무사는 돈은 나든 동정화가 빛이었네 상하천광 거울 속에 풀어버렸다 창원산 청운현기 참담하여 황당묘가 잠기었구나. 한골지을 당도하니 동굴이 하나 있느니라. 별주모가 하는 말이 여보 토생원 수궁 들어갑니다.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고 코 막으시오. 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삼백정부 삼가지 일존혼재 부르렀고 나무를 두고 바라보니 배부른게 피지한 거요 수세기 땅과 같고 성으로 바라보니 효과유지 왕

아라하니 여청아 청 시주원고 일망청산의 꿈을 이꾸라 토끼가 살벼를 팔아 보던지와는

박동진 명창의 소리 취임새로 봤을 때는 역시나 주봉신 명고이신 것 같죠. 예. 수군가 중에서 토끼 수궁 들어가는 대목 소상팔경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1부 끝곡은 남도민요 기악 연주곡 세타령 준비했습니다. 신쾌동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초감룡의 소리로 동부민요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이어서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미랑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철현금과 대금이 함께 연주하는 육자백이 들어볼 텐데요. 장서윤의 철현금, 변상엽의 대금, 이준형의 장구장단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노래가 좋다 해서 보내드리는 분들의 연주에 다음 세대 혹은 다음 세대 .5 이 정도 되는 현재 많은 연주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죠. 음악 함께 들어보시죠.

철현금 대금의 병주로 육자백이 보내드렸습니다. 장서윤의 철현금, 변상엽의 대금, 이준형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황민왕의 소리로 비나리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날 안방을 접어들어 이벽 저벽 벽 판살 내 외지간에 공망살 애기 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능맛살 내금신 조항신 외금신 조항신

황민왕의 소리로 비나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시원한 바람 소리가 나는 대나무 악기 퉁소 연주를 만나볼 텐데요. 연풍대를 준비했습니다. 퉁소는 함경도에서 활발히 전승됐었다고 하죠. 특히 함경도 북청 지역의 북청 사자노름의 반주 음악에서 이 퉁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들어볼 연풍대는 꼭새가 입장을 할 때 연주합니다. 꼭새는 일과장 길놀이에서 양반과 악사, 사자 등을 이끌고 무대로 들어오고요. 놀이의 진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연풍대는 빙빙 도는 춤사위를 뜻하죠. 예전에는 이 음악이 이런 춤사위의 반주 음악으로 쓰인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북청 사자 노름의 반주에 쓰이는 퉁소는

퉁에라고도 부르는데요. 퉁소도 대금처럼 갈대청을 사용하기 때문에 독특하고 매력적인 소리가 나고요. 연풍대에는 동부지방의 메나리 토리와 유사한 가락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동선본의 연주로 연풍대 감상해 보겠습니다. 동선본 선생의 부친은 함경남도 북청군 이곡면 출신이고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퉁소를 배웠다는데요. 처음 시작을 일반적인 연주와 다르게 한 옥타브 낮춰서 연주를 해서 음악의 서정성을 더했다고 하니 이 부분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선본의 퉁소 연주로 연풍대 보내드립니다.

뭔가 대단히 조용한 저녁을 연상케 하는 그런 선율이자 또 분위기이자 녹음도 왠지 좀 더 서정적으로 된 것 같은데 동작은 연풍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동작이긴 합니다. 동선본의 퉁소 연주로 연풍대 보내드렸습니다. 약간 그 아랍 쪽인가요? 그 종교 의식할 때 이렇게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춤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의 배경음악으로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이어지는 곡은 서도입창 뒷산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이창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창배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서도 입창 뒷산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웃다리 풍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웃다리에서 다리는 이 사람 몸에 있는 다리나 강을 건너는 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옛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다리라고 하면 윗지방이라는 뜻이 되겠죠. 경기 충청 지역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 경기 충청 지역의 풍물 가락을 모아서 만든 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덕수, 김용배, 이광수, 최종실의 연주로 웃다리 풍물 보내드립니다.

0: 깔끔하죠. 예. 웃다리 풍물 함께 들었습니다. 김덕수, 김용배, 이광수, 최종실의 연주였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진도의 엿타령 준비했는데요. 조오환 명인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서울이 싸네, 강주가 싸네, 부산이 싸네, 싸네 싸네 여도 가까운 무한목포 전차기차 자동차우 발동기 인력건이 아까 구루마 대상같이 쌓인 여설 가져갈 테면 가져가 가져갈 테면 가져가 가져갈 테면 가져가 얼쑤

0: 짜잔차 짜잔자자자자차 파는 여희 아파는 여
1: 나는 여시 아파는 여
0: 만주봉천 우접살려 동네 부산의 사탕 여희 기름이 잘잘 흐른다 기름이 잘잘 흐른다.
2: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4: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청춘의 열정과 국악 관현악의 깊은 울림이 만나는 무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라운 혜태와 함께하는 2016 국악 관현악

축제가 8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8월 청춘을 주제로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청춘의 에너지를 국악관현악에 담아냅니다. 이번 무대엔 전국 10개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한음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8기가 연주자로 나서는데요. 총 예술감독 서순정과 KBS 국악관현악단 상임 지휘자 박상우의 지휘와 지도 아래 젊은 연주자들의 힘찬 에너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대에선 하나의 노래 애국가, 청춘가, 청산 등 다섯 작품이 이어지고요. 여기에 해금 김성아, 대금 원한철, 아쟁의 조성재, 장구 김태섭 등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협연자로 함께해 젊은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깊이와 풍성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2016 국악관현악 축제 8월 28일 금요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궁의 밤을 수놓는 국악공연과 아랍의 전통춤을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립국악원의 경복궁 상설 공연 소리의 씨앗입니다. 경복궁 야간 개장과 함께 만나는 국악공연인데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저녁 7시 30분 경복궁 수정전에서 펼쳐집니다. 소리의 씨앗은요, 세종대왕과 현대음악가의 만남을 통해 우리 궁중예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공연입니다. 슬럼프에 빠진 한 음악가가 궁중음악과 춤을 만나면서 자신만의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특히 경복궁 수정전의 아름다운 야경에 특설 무대와 영상 매핑을 더해 고궁의 밤과 어우러지는 국악의 멋을 느껴보셔도 좋겠네요. 이번엔 우리 전통 예술과 아랍의 전통 춤이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제19회 아랍 문화제 공연이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한 레바논 수교 4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공연에는요. 레바논의 하야킬 바알벡 무용단이 한국을 찾는데요. 레바논을 비롯해 시리아와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에서 널리 추는 전통춤 답카를 선보입니다. 힘찬 발동작과 경쾌한 리듬,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군무가 특징이라고 하죠. 여기에 국립남도국악원도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의 신명과 아랍 전통춤의 뜨거운 에너지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문화교류의 무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은 낯선 다른 나라의 전통 예술까지 새로운 감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통음악을 조금 색다른 공간과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두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9일 인천 트라이보홀 공연장에서 열리는 탁상공론 어느 보부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공연을 함께하는 팀은 제17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한 공상명월인데요. 공상명월이 젊은 보부상이 돼 특별한 보찜을 메고 트라이보홀을 찾아온다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검은고와 타악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물의 소리를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공상명월의 색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립극장 한예극장에선 창작 국악그룹 공명의 길, 티, 플레저가 8월 29일과 30일 관객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에선 길과 차 한 잔의 즐거움, 그리고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론 죄책감을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뜻의 길티 플레저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마시는 차 한 잔처럼 무심코 누리는 작은 즐거움이 자연엔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돌아보는 건데요. 전통음악의 다양한 리듬과 퍼포먼스를 더해온 공명이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콘텐츠로 선보였던 작품을 새롭게 편곡해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익숙한 국악을 조금 다른 공간과 시선으로 만나보고 싶다면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선 쌀을 씻는 과정부터 허투루 할 수 없죠. 쌀을 어떠한 강도로 얼만큼 씻을 것인가는 쌀의 상태와 원하는 밥맛에 따라 달라져야 하니까요. 그렇게 목적에 맞게 쌀을 씻고 불리고 물의 양까지 정확히 맞춰 취사를 끝냈다 해도 아직 밥이 다 된 건 아닌데요. 불을 껐다고 바로 솥뚜껑을 열지 않고 잠시 기다리는 뜸들이기가 밥짓기의 마지막 단계이자 밥맛을 완성하는 필수 과정이죠. 외부에서 가해진 뜨거운 열이 쌀의 겉면을 익혔다면 불을 끄고 난 후엔 쌀알들이 이미 머금은 열이 중심부까지 고르게 전달돼 밥알 속까지 맛있게 익도록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인내와 기다림의 미학으로 완성된다는 것. 세상 모든 일들이 적절히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맛있는 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닐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아마씨의 연주와 노래로 부를까요? 들으면서 8월 25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밥짓기의 마지막 단계인 뜸들이기에 관한 이야기로 만날 문을 열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입추와 처서가 지난 후에도 이어지는 늦더위가 이 들판의 곡식들이 더 맛있게 익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뜸들이기의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올해는 그 열기가 좀 과하긴 하지만요. 원래도 9월까지는 한낮에 쨍한 햇볕이 꽤 뜨거운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들판의 곡식들이 알차게 연글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밥 지을 때도 뜸을 딱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들여야지 너무 오래 들이면 오히려 밥맛이 떨어지게 되죠. 지금의 이 늦더위도 오히려 농사를 망칠 수준까지는 가지 않게 딱 알맞게 곡식들을 익혀줄 만큼에서 끝나주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 뜸들인다는 말을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참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너무 뜸들이다가 기회를 놓쳤거나 후회를 남긴 경험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뜸을 좀 들이며 기다렸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해서 일을 망친 경험은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인생에도 적당한 뜸들임의 미학이 필요하건만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새벽에 천둥치고 소나기 한 차례 온 후 햇빛이 쨍쨍 나면서 오늘도 너무 더웠습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정말 모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더웠죠. 자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임파첸스 꽃입니다. 서양 봉선화라고도 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만난 꽃인데 내리는 빗방울을 머금은 채 예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경주는 올해 비가 거의 오지 않았는데 순천 가서 쏟아지는 빗속에 흠뻑 젖은 꽃들을 만났습니다. 비 오는 날 꽃구경도 참 멋있었습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경주에 거주하시는군요. 선생님, 너무 고즈넉하고 멋진 곳에 사십니다. 제가 경주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보내주신 꽃 보니까요. 확실히 이 식물들

을 위해 정성스레 저녁을 하며 만나를 즐길게요 해주셨어요. 우리 4835님 문자 이렇게 보내시면서 아 오늘은 내가 1번이다 하셨을 텐데 조금 늦으셨습니다. 네, 그래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김인설님께서 6시에 기다림 만나 출석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0750님 그리고 1967님도 네, 각각 출석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6시만 다 기다렸다가 출석 문자 탁탁탁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그 뜸들임의 시간을 기다리시고 우리 만나를 만나시는 건지 아유, 얼마나 음악들이 맛있게 들릴까요? 자, 드들강님께서요. 뜸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여유로운 우리네 음식 문화. 여유롭고 조급하지 않게 식탁 위에 오르는 우리네 식탁 문화 그리고 맛입니다. 우리 음악이 아름다운 밥상 같은 만나입니다. 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 그러네요. 진짜 우리 음악의 밥상이네요. 만나가. 그쵸? 여러 가지 다양한 맛있는 반찬들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들강님께서 또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지금 1790님의 꽃편지 매일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이 꽃편지 사진 항상 저희 만나 홈페이지 선고표에 올려드리거든요. 자, 이게 오늘 보내주신 꽃편지의 주인공은요, 임파첸스 꽃인데요. 이걸 영어로는 impatience, 참을성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 오늘 뜸들임의 미학이라는 주제와 공교롭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1790님의 놀라운 성견 지명. 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오죠. 권순우 프로젝트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국밥을 먹다가.

권순우 프로젝트의 연주와 노래로 국밥을 먹다가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을 위한 공연 티켓 선물이 있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민속극장 풍류에서 펼쳐지는 제4회 대헌민악회 정기연주회인데요. 대헌민악회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삼현육각의 해금 보유자이신 대헌 김무경 선생을 중심으로 삼현육각의 전승과 민악의 체계적인 연구와 연주를 이어가는 단체입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선 궁중에서 민간으로 전승된 서울 경기 삼현육각의 정수인 취타풍류를 비롯해 판소리 적벽가 중 활쏘는 대목, 연불풍류와 승무, 상주함창 주제에 의한 해금 이중주 등 기악과 소리와 춤을 다채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공연에 저도 대헌민악회 회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하고요. 판소리와 사회의 김정민을 비롯해 여러 연주자와 소리꾼, 춤꾼이 객원으로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는 말과 성함도 꼭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는요, 티켓을 좀 넉넉히 드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 두 장 넘게 필요하신 분들은 몇 장을 원하시는지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따로 안 적으시면요, 기본적으로 두 장씩 드릴게요.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겠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1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이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3033님께서요. 내일 직장에서 지원한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 전에 금식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뜸들이는 시각 같아요. 해주셨네요. 아유, 그렇죠. 우리 아주 건강검진 건강하게 네,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겠죠. 네, 내일 검진 잘 받으시고요. 1704님께서 새싹사연 주셨네요. 뜸들이길 기다리는 것이 어려우니까 패스트푸드를 찾게 돼요. 배고픔이 뜸들이는 시간. 여유롭게 차분히 마음을 먹으면 삶이 멋있어질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한 템포 여유를 갖는 게 요즘 시대에 참 쉽지 않죠.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사회에서 보면 그런 여유가 조금 있는 분들은 훨씬 멋이 배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저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될 텐데요. 뜸들이는 거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2876님께서

그래서요, 안녕하세요. 여름이 오기를 뜸들였던 매미가 그렇게 울어대더니 울다 지친 매미 한 마리가 길바닥 위에서 퍼덕거리며 울지도 못하는 것을 보니 우리 인생에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군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이렇게 철학적인 문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정말 이거는 생각해 볼 법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좀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건너가 볼게요. 배문경의 아쟁연주로 워킹 슬로우 천천히 걷기 함께합니다.

0: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판소리 한 대목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0030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판소리 한 소절 만나보시죠.
1: 사또 이런 서명! 이러다가는 이 사람도 굿도 못 보이고 다 놓쳐갔다! 마루 앞에 성나 서며 부채 피고 손을 치니 그때의 조정들이 구경꾼에 섞여 섰다. 사또 거동 보고 발대가 채 모여든다. 해같은 궁을 대같이 들어매고 대같은 궁을 해같이 들어매고 산문간을 기다리며

0: 네,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출도 대목의 일부가 나왔는데요. 아유, 오늘은 근데 중간에 굉장히 짧게 궁 하고 두 번, 네, 궁이 나왔죠. 아, 자, 두번다 같은 노랫말이 가려진 겁니다. 자, 바로 김동원의 입장단 풀이, 그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오늘도 이궁 앞뒤로 어떤 사설이 나왔었는지 쭉 살펴볼게요. 어사 또 일어서며, 이러다가는 이 사람들 굿도 못 보이고 다 놓치겄다. 마루 앞에 썩 나서며 부채 피고 손을 치니 그때여 조종들이 구경꾼에 섞여섰다. 어사또 거동 보고 벌떼같이 모여든다. 자, 여기서 조종이라는 건 한자로 도울 조에 따를 종. 그러니까 암행어사를 돕도록 배정된 수하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설에 드디어 꿍이 나왔는데요. 해 같은 꿍을 달같이 드러매고 달 같은 꿍을 해같이 드러매고 산문간을 기다리며 암행어사 출도요. 자, 여기서 일단 산문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옛날에 대궐이나 관청의 출입구에는 꼭 문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씩 있었죠. 가운데 가장 크게 만든 문을 정문이라 하고 그 양옆으로 작게 만든 문을 동현문과 서현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세 문을 합쳐서 산문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 산문간에서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기 전에 해 같은 이것을 달같이 드러매고 달 같은 이것을 해같이 드러맸다고 했는데요. 과연 이것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자, 오늘도 여러분의 추측을 확 좁혀드릴 보기부터 드려봅니다. 1번 부패, 2번 방패, 3번 대패, 4번 마패, 5번 깡패, 6번 김덕수 사물놀이패, 7번 어사께서 팻놈 또 패. 자, 이 중에 무엇이 정답일지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를 들어보면서 생각해 주세요.
1: 어사 또 거동 보고 벌떼 같이 궁 대같이 들이매고 대같이 궁 대같이 들이매고 산문간을 기다리며 암행어사
0: 네, 이 중간에 꽁이 두번 들어갔는데요. 아유, 오늘 참 재밌습니다. 1319님 정답이셨고요. 0093님도 네. 정답 주시면서 힌트 주세요 해주셨네요. 정답 잘 주셨어요. 1790님, 그리고 3033님도 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4802님, 8078님 정답 주셨고요. 1510님께서 확실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어요. 자, 1967님께서 별 해주셨거든요. 이거는 보기에도 없는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별이요? 네. 자, 5205님, 정답 주셨고요. 1319님께서 아까 정답 보내주셨지만, 재밌는 오답. 난 한놈만 패!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4835님께서 오늘 퀴즈 너무 어려운데요. 백과사전 펼쳐야겠어요.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힌트를 좀 드리면요. 사실 오늘 문제는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요. 결정적인 힌트를 그래도 좀 드려볼게요. 오늘의 정답을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벼슬아치가 공무로 지방에 나갈 때 역마를 징발하는 증표로 쓰던 둥근 구리패. 지름이 10cm 정도이며 한쪽 면에는 자호와 연월 이를 새기고 다른 한쪽에는 말을 새긴 것으로 어사가 이것을 인장으로 쓰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이 지방 출장 갈때 필요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 같은 거죠. 옛날엔 유일한 교통수단이 말이었으니 이몽룡이 서울에서 남원까지 가는 길에 이것에 그려진 말의 숫자만큼 역참에 들러서 말을 갈아탈 수 있었을 텐데요. 원래는 그렇게 역참에서 말을 제공받기 위한 증표였지만 암행어사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위장하고 있다가 본인이 어사임을 밝힐 수 있는

0: 유일한 증표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춘향가의 어사철도 대목에서도 해 같은 이것을 달같이 드러매고 달 같은 이것을 해같이 드러매며 암행어사출도를 외쳤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에 해당하는 말 1번 부패, 2번 방패, 3번 대패, 4번 마패, 5번 깡패, 6번 김덕수 사물놀이패, 7번 어사께서 팬놈 또패. 이 중에 오늘의 정답이 있습니다. 아까 1967님께서 별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해 같은 별을 달같이 드러매고 달 같은 별을 해같이 드러매고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라고 저희 피디님께서 추측을 했었는데 굉장히 시적 허용 아닙니까? 시적이네요. 자, 근데 그 이후에 깡패라고 보내주셨어요. 1967님께서. 자, 그리고요. 윤혜성님도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 암행어사의 신분증이죠 해주셨네요.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바람바람님께서 어사가 한 놈만 패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하죠. 네. 자, 7813님, 3790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8888님께서 이거 들고 경동시장에 어사 또 출도요 해주셨네요. 아이, 재밌습니다. 네. 3790님 퇴근길에 신호 대기 중 해주셨고요. 3919님도 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4835님께서 아까 어렵다고 백과사전 펼쳐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보기 덕에 맞추네요. 하이패스 아니고 정답 이것 해주셨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요. 이번에는요. 아예 정답을 가리지 않은 저속, 그러니까 천천히 낮은 피치의 음원도 한번 들어볼게요.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 정답이 들리실 겁니다. 어, 이거 정답 들으셨을까요? 좀 무섭기도 하고요. 오히려 더 못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1번 부패, 2번 방패, 3번 대패, 4번 마패, 5번 깡패, 6번 김덕수 사물놀이패, 7번 어사께서 팬놈 또패. 자, 이 중에 무엇일지 계속해서 샵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도 좀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입니다.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의 연주와 노래로 생불 지식 백과.
1: 자, 여러분

보자 임보로즈 임 박사 씨 축하합니다. 임신이에요. 임신 첫 달 두 달 석 달 그러니까 태아는 11주 임신 초기죠. 뇌세포가 대부분 완성, 근육 조직 대부분 완성, 내장도 대부분 완성, 얼굴 윤곽은 확실해지죠. 키는 역사에서 6cm, 몸무게는 10에서 20g. 엄마는 본격적으로 입덧을 시작하니 영양 섭취에 신경 쓰세요. 아 엄마 임산부 배지 챙겼어요. 일명 핑크 마페. 그거 달아도 자리 안 비켜주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데다가 어사의 황금 마패처럼

키가 10cm가 넘고요. 눈과 코와 턱이 생기고 발과 다리가 두꺼워지죠. 엄마 맨솜털이 벗어 보석나기 시작. 다섯 달에 머리가 좀 커요. 몸의 3분의 1 정도.

할게요.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일곱 달에 접어들어 기재고이 1kg 달성. 해가 떴는지 달이 떴는지 달이.

0: 잠자기도 힘들 거예요. 자, 복식 호흡 연습.
1: 호하 호하.
0: 아홉 달에 접어들어 기제 몸무게가
2: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의 연주와 노래로 생불 지식백과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김봉희의 우리 노랫말 돌봄이 오늘은 춘향가중 어사철도 대목에 나오는 한 단어를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기 직전에 해처럼 달처럼 번쩍번쩍 내보인 물건의 이름입니다. 1번 부패, 2번 방패, 3번 대패, 4번 마패, 5번 깡패, 6번 김덕수 사물놀이패, 7번 어사께서 팬놈도패 이렇게 보기를 드렸었죠. 자, 0118님께서요. 저는 안 맞출래요. 너무 힌트를 주네요. 난 깡패. 안 맞추신다면서요. 자, 그리고 7813님께서 어사께서 팬놈도패 정말 웃음네요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하마님도 정답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남명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용어처럼 역참에 가서 말을 몇 마리 빌릴 수 있는지 말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사극에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에도 뜸들이는 미학은 일상 자체를 여유롭게 대하고 기다림을 생활화한다면 가능하죠. 않을까요? 삶은 뜸, 즉 여유, 틈,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이 말씀 참 좋습니다. 뜸은 즉 여유, 틈, 기다림. 아, 요 세 단어 저도 좀 마음에 새겨야겠어요. 자, 다슬기님께서요. 정답 방패요. 방패가 2번 맞죠? 방패 확신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 방패. 방패를 보내주신 분이, 아이고, 이렇게 다슬기님 지금 계속 방패로 쭉쭉 밀고 계시거든요. 네. 방패일까요? 아닐까요? 자, 김인설님께서 변학도가 잘못했으니 변학도만 패. 아우, 참, 이렇게 재치들이 있으세요. 자, 9828님도 정답 주셨고, 9820님께서 옛날에 사극에서 암행어사 출두할 때 이거 보여주면서 나올 때 아주 멋있더라고요 해주셨네요. 그렇죠. 아이고 참 이 장면이 쾌감이 있습니다. 자, 3356님께서도 방패 주셨네요. 보기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장작 패에서 쟁여놔요. 겨울에 땔감으로 쓰려고요. 가을인가 싶더니 날씨가 더워서 땀이 폭풍처럼 등줄기에 주르륵 내려요 해주셨네요. 장작 패도 있겠네요. 네, 보기 중에. 자, 그럼요. 이 저속 로우 피치 버전의 힌트 한번 다시 들어보고요. 바로 이어서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까지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서도밴드의 판 벌려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코너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노랫말 속에 담긴 표현들을 하나씩 특별하게 돌보듯이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자, 이제 오늘의 정답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1: 대같이 들으며고 대같이 마패를 해같이 들으며고 산문간을 기다리며 암행어산 철도요.
0: 네, 김세종제의 춘향가 중 어사출도 대목의 일부를 오단행의 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마패였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쭉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전북 남원으로 갑니다.
2: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남원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차가 정차해 승객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정거장을 역이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말을 갈아타고 쉬어가던 역참의 각 거점을 부르던 말이 역이었다고 하죠. 이제는 마패가 아닌 모바일 승차권으로 누구나 기차에 탑승하는 모습도 달라진 교통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8월 하순에도 꺾이지 않는 더위의 기세에 기차 타고 어디든 떠날 수 있는 여름 휴가가 다시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 속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텐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3도, 대구와 광주 35도, 포항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전생 화문을 흠침없이 내시는 내가 관동원사를 지냈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학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나너여 말은 허여버리오 소위 찾아갈 것이니 의원 대접이나 착실히 하고 어산도 이름 서명 어허 이러다간 이 사람들 굿도 못 보여.

위에 난 소리에 하늘이 덥석 무너지고 땅이 툭까지 난 듯 소백병 구경꾼이 독감이 무너지듯이 물결같이 흩어지니 6월은 서린 바람이

아우, 재속이 다 시원합니다. 김준수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어사출두 만나 사랑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3341님께서요. 와페에 말 그림이 1개에서 10개가 그려져 있다는데 여기서 말을 동원할 수 있는 숫자라네요. 요즘 멘탈이 힘들어서 힘든 나날을 보내는데 국악방송이 위로가 많이 됩니다. 빨리 좋아져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아유, 조금 이렇게 마음이 힘드실 때는요, 또 음악 친구 삼아서, 네, 마음 좀 달래시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상황 좋아지시길 응원 드립니다. 2876님께서요, 도로가 막혔을 때, 사이렌 소리 대신,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길을 비켜줄까요? 안 비켜줄까요? 해주셨네요. 아, 이거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2628님께서요, 변악도 사또가 제일 무서워하는 암행어사 마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설명 안 하고서도 무섭지 않습니다 해주셨어요.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착하게 살면 두렵지 않죠. 3356님께서요. 정답 마패 방패 말고요. 얼쑤 매패들과 암행어사 출도요 할 남자구예요. 장작 혼자 패려니 진짜 힘들어서요. 장작 같이 패고 겨울 뜨끈하게 보낼 남친 급구예요. 하하하 호호호 얼레리 꼴레리 해주셨네요. 네, 우리 3356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함께 하고요. 인생에도 적당한 뜸들임의 미학이 필요하건만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부 끝곡은 드들강님의 신청곡이에요. 잠비나이의 연주로 온다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1호의 연주한 노래로 뱃노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인생에도 적당한 뜸들임의 미학이 필요하건만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BMK님께서요. 봄디님, 저는 지금 태국에 있어요. 잠시 쉬는 시간에 만나 청취하러 왔답니다. 여기서 만나 들으니 왠지 더욱 반가운 느낌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을게요 해주셨네요. 우와, 태국에서도 만나를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 태국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지금 여행 중이신가 봅니다. 즐거운 시간 만드세요. 자, 3198님께서요. 우리 애들과 대패 삼겹살 먹으며 방송 신나게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장기자랑으로 국악을 선보일 예정이라서 제가 열심히 국악방송 들으며 공부하고 있어요. 소고 잘 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세요. 아이들이 제 번호가 호명되는지 귀 쫑긋 세우고 있어요 하시면서 와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시군요. 네, 수업 중이십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이들이 이렇게 소고를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 시간 네, 갖고 있군요. 우리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멋진 연주 보여주길 바래요. 자, 우리 선생님 번호 호명 됐습니다. 2628님께서요. 현재 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야말로 입주민의 민원을 다 듣고 나서 처리하는 것이라 이것도 하나의 뜸들이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네, 뜸을 들이는 과정이기도 하겠군요. 0093님께서요. 저녁 메뉴 상상. 계란찜에 열무김치. 뜨거운 감자, 햄, 구이 등 침이 꿀꺽 해주셨어요. 아니, 왜 상상만 하시고 식사는 아직이신가요? 혹시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라고 감자만 먹고 있어요. 네, 너무 라면 먹고 싶네요. 디들강님께서요. 1부 끝곡으로 신청해 주신 잠비나의 온다 들으시고요. 아무리 더워도 다음 주엔 가을이 온다의 응원가로 즐겁게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 이 온다의 노랫말이 우리가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의 끝에 좋은 날이 그런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온다라는 뜻의 가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이렇게 좀 더운 여름 끝을 보내고 있지만요. 또 선선한 가을이 온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긴 호흡 돌고래님께서요. 폭염과 높은 습도에 사람까지 뜸이 들겠어요. 기운 없는 분들은 늦여름에 무더위를 견디느라 기력을 소진해서 아프기 쉽다고 해요. 모쪼록 건강 유의 모두 뜸들입시다요 해주셨네요. 아, 정말 좋은 말씀 주셨어요. 우리 이제 처서가 됐으니까 여름 다 갔겠지 하시고 방심하시다가는요. 정말 또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은 여름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 수분 섭취 잘 하시고 냉방병, 네, 그런 거 온열 질환 이런 것들 조심하시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겠어요.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앞서 2부 오프닝 곡 들으시고 노래 시원하네요. 어제 오늘 이틀간 용접 자국하고 반시체 됐는데 이제 살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아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더운 날에 용접 작업 하시느라고요. 네, 좀 시원하게 샤워도 하시고요.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기력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2219님께서요. 꽃사진과 함께. 아우, 꽃 예쁘네요. 고마운 저녁 만나와 함께하니 더욱 행복해요. 어제 공연표 주셨는데 문자를 늦게 확인해서 이제야 이름을 보내요. 하시면서 오늘 저는 비 온 후 산책길에 여러 꽃과

좋네요. 아, 꽃사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전우칠님께서요. 맛있게 잘 먹고요. 잘 먹었어요. 마누라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내분께서 맛있게 차려주신 저녁밥 잘 드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최성무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바람의 여행.

봄 뒤에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의 이슈.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써달라는 익명의 기부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시쯤 사무국 앞에 박스를 두고 갑니다 라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하는데요. 직원이 확인한 상자 안에는 현금 500만 원과 국화 한 송이, 또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는 손편지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기부자의 이름은 남기지 않았지만 모금회 직원들은 누구인지 바로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화 한 송이와 짧은 손편지를 남기고 가는 익명의 기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부자는 지난달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때도 500만 원을 두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2017년부터 국내외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꾸준히 손을 내밀었고요. 그의 누적 기부액은 7억 6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상 화제 이슈 김봄이었습니다.

예결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느리게 타령 듣고 왔습니다. 이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실 기부도 기부인데요. 이렇게 좋은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아, 이게 참 멋집니다. 7426님께서요. 부미님, 오른쪽 엄지손톱 통증 때문에 가만히 듣고 있었네요. 만나 청취자님들 사연과 선곡 들으니 사람 냄새 폴폴 나요 해주셨어요. 아유, 얼마나 불편하세요, 세상에. 네, 이 통증 빨리 가라앉고 컨디션 나아지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십니다. 범장기떡 떡 선물 세트는 1510님 드리고요. 강청인 친환경 비누 세트 7813님 드립니다. 정가농산 어쩌

나 못난이 포기 김치는 3198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8월 25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쿡악의 연주로 당신에게로 분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봉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사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그냥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건 이거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0: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음만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돼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에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어요. 서도술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술이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렇게 내렸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둬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된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름일까요? 주민등록증일까요? 아니면 살아온 이력일까요? 한국전쟁 당시 한 음악가는 검문소에서 신분증 대신 자신이 만든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 한 곡이 그의 삶을 증명했죠. 나는 왜 어이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짧은 한마디지만 그 안에는 고향을 그리는 마음과 잃어버린 시간을 향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가곡 가운데 하나죠. 이은상이 쓴 시에 김동진이 곡을 붙인 가곡파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하나쯤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태어난 고향일 수도 있고요.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일 수도 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한때의 시간이기도 한데요. 가곡 가곡파는 한 사람의 고향을 노래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도 타향에서 삶을 시작한 사람도 이 노래를 들으며 저마다의 가고픈

곳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들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이수인 씨, 이수인 작곡, 내 마음의 강물, 테너 박세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홍윤표 씨, 한성훈 작곡, 기러기 달밤, 소리꾼 양정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박세원이 부른 내 마음의 강물, 소리꾼 양정현의 목소리로 기러기 달밤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김소월 시인의 시 가는 길에서 뽑았습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서산에는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김소월 씨, 이상근 작곡, 가는 길, 바리톤 정록기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032번님께서 날씨가 40도 가까이 오르니 죽을 만큼 힘듭니다. 눈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더웠죠? 그러면 시원하게 김효근 씨, 김효근 작곡, 소프라노 송광선이 부르는 눈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송광선이 부른 눈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당신을 위한 노래를 시작하며 김동진 작곡가의 가고파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가고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래이기 전에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노래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웃고 울던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마음속 가장 따뜻한 풍경 하나가 떠오르는 그런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개면조 이수대역 잘새는입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N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N과학당 오늘은 지난 7월 28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린 양희주의 세 번째 해금독주회 심소풍류별고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해금연주자 양희주는 국립국악중학교와 국립국악고등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를 거쳐서 같은 대학원에서 음악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해금정악연구회, 해금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정악과 풍류음악의 전승과 연구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독주에는 양희주의 박사학위 논문인 이왕지 아악부 해금연주자의 풍류선율연구 김천흥 김종회를 중심으로 라는

학위 논문과 연결된 무대입니다. 논문에서 연구했던 옛 음원을 다시 실제 연주로 옮겨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공연의 제목에 들어있는 심소는 김천흥 명인의 호이기도 합니다. 김천흥은 1922년 이왕지 가학부 아학생 양성소에 입소해 해금을 전공했고 이후 이왕지 가학부와 국립고학원을 거치며 20세기 정악과 궁중음악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양희주가 연주하는 해금가락 역시 김천흥이 남긴 풍류선율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공연에서 이야기하는 풍류가 어떤 음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율객들이 율계라는 모임을 만들고 풍류방에 모여 함께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연주자가 악보에 적힌 선율을 똑같이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하나의 장단과 골격 선율을 공유하면서도 각자가 익혀온 가락과 식임새, 호흡과 장가락을 더하여 함께 음악을 만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풍류음악에서는 정해진 틀과 연주자의 변형이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김천흥의 옛 연주를 살펴보면은 현재 전승되는 경채 줄풍류의 해금가락과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같은 가락을 반복할 때도 매번 똑같이 연주하기보다는 장가락을 더하거나 선율을 바꾸고 음을 길게 남기기보다는 분명하게 끊어 연주하는 주법도 사용합니다. 농현 역시 오늘날 경채 줄풍류에서 들을 수 있는 느리고 절제된 움직임과는 달리 보다 밝고 세밀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희주는 이러한 특징을 통해 풍류가 원래 지니고 있었던 즉흥성과 또 연주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번 무대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연주는 또 다른 특징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서로 다른 계통의 풍류가 한자리에서 만난다는 점입니다. 양희주의 해금은 김천흥의 경채 풍류가락을 중심으로 하고요. 김영헌의 대금은 전남 구례 지역에서 전승된 구례 향채 줄풍류의 가락을 연주합니다. 또 가야금 연주자 김영섭은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옛 가야금보에 남아있는 호남풍류 계통의 가락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한 무대 안에서 해금은 김천흥의 경채풍류를, 대금은 구례의 향채풍류를, 가야금은 호남 지역의 옛 풍류가락을 각각 연주하는 셈입니다. 연주는 크게 봄풍류, 잔풍류, 뒷풍류로 이어집니다. 먼저 봄풍류에서는 다스름에 이어 볼령산과 중령산을 연주하고요. 잔풍류에서는 잔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세환잎,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풍류에서는 계명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도들이를 연주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뒷풍류에서는 계명가락 도드리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28일 국립고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양희주의 세 번째 해금 독주의 심소풍류 별고 듣겠습니다. 해금의 양희주를 비롯하여 대금 김영헌, 가야금 김영섭, 장구 정택수가 함께하고요. 연주 시간은 약 53분입니다.

지난 7월 28일 국립공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양이주의 해금독주의 심소풍류 별고 들어봤습니다. 봄풍류로 이어진 다스름 볼령산, 중령산, 그리고 잔풍류를 이룬 잔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세환잎,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그리고 뒤풍류로 계명가락 도들이까지 들었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뒤로 이어졌던 양청도들이와 우조가락 도들이는 생략한 점 양해 구합니다. 해금 연주의 양이주를 비롯하여 대금 김영헌, 가야금 김영섭, 장구 정택수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20세기가 전통의 계승과 기록의 시대였다면은 21세기는 전통의 선별과 재구성의 시대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심소 김천흥 명인이 남긴 음악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풍요 문화가 계속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FM 고악당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나무는 햇빛을 보기 위해 스스로 팔을 자르며 올라간다. 이위발 시인의 시 하늘 가는 길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소나무는 일견 빗둘기에 자라는 것 같지만 더 높은 곳으로 더 잘 자라기 위해 소나무는 조금씩 구부러지기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8월 25일 화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곡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고목의 향 전해드리면서 8월 25일 화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선 이휘발 시인의 하늘 가는 길의 한 대목 읽어드렸죠. 구불구불 자라나는 소나무의 모습이야말로 하늘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였는데요.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알맞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한순간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잘 살아가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3033님, 인찬영님, 저도 출퇴근할 때이 소나무 비슷한 거 봤었는데요. 더운 날씨 나무가 햇빛을 차단해줘서 좋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나무는 사실은 자기가 잘 살고 싶어서 키가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가 그렇게 키가 자라주는 덕분에 그 그늘의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나무가 맺어주는 그 열매 덕분에 또 거기에 혜택을 보는 또 여러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다 그냥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요, 우리

각자가 다 모여서 이 밤 편안한 시간 보내는 거지만 우리가 또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꽃별의 소나무 그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꽃별의 소나무 군을 듣고 왔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그리고 지금 이 곡이 마련됩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궁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궁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어요. 2026

세계 음악극 축제 상하이 경극원 지단 왕자의 복수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펼쳐지는 세계 음악극 축제의 공연 가운데 하나인데요. 셰익스피어의 고전 햄릿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경극으로 재창작한 작품입니다. 원작의 배경을 중국 고대 도시 치정으로 옮겨와서 전통 경극의 노래와 낭송, 특유의 움직임과 기회

해오름 극장에서 펼쳐지고 그론도에서 온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공연 초대권을 모두 5분께 두 장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또 햄릿이 우리 음악과 어떻게 만났는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보라의 소리로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 중 결투가 가운데 일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다렸다 너를 위한 축배니라 한 잔 들고 하여라. 햄릿이 대답하되 그 옛날 화무가 화웅의 목을 베러 가던 순간 조조란 놈에게 하던 말과

송보라와 여러분이 함께한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 중 결투가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칼싸움인데 그죠? 칼싸움인데 칼싸움을 이렇게 소리로 풀어내니까 뭔가 약간 우리가 머릿속 떠올리는 그 칼 들고 서양인들 칼싸움하는 모습이 안 떠오르고 뭔가 약간 덩실덩실 춤추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뭔 칼싸움 장면이 막 떠오르네요. 가을이 온다님 이런 판소리도 있었네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서사를 풀어내면 또한 다르게 감상이 되기도 하죠. 그것들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또 우리 음악을 즐기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즐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 이어가죠.

여러분은 하루에 사진 얼마나 많이 자주 찍으시나요?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사진을 찍고 여행지에 도착하면 멋진 풍경을 찍기 위해 핸드폰부터 들죠. 나중에 다시 보고 싶어서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우리는 사진을 찍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찍는다고 우리가 그 순간을 정말 잘 기억하게 될까요? 미국 대학의 한 연구자는 미술관 관람객들에게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어떤 작품은 그냥 눈으로 보게 하고 어떤 작품은 사진을 찍게 한 뒤 기억을 확인한 거죠. 그런데 사진을 찍었던 작품은 그냥 바라본 작품보다 작품 자체와 세부적인 특징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으로 남겨뒀으니 내가 굳이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의 일부를 카메라에게 맡겨버리는 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과 기억의 관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기억의 행성, 정미나의 가야금, 서용도의 베이스 기타 연주입니다.

정민아의 가야금, 서용도의 베이스 기타 연주가 함께한 기억의 행성 듣고 왔습니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사진을 찍는 우리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진을 찍으면 오히려 기억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도 전해드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사진을 덜 찍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사진을 찍는 건 나 혼자 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녁에 하늘이 유난히 예뻐서, 산책길에 꽃이 피어 있어서 등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순간이 생기면 우리는 사진을 찍고요, 또 공유하기도 하죠. 저희 그런도에도 청취자분들이 하루의 풍경을 사진으로 자주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히려 이렇게 나누는 순간에는 그 순간의 아름다움과 특별함이 더 오래 남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친구와 나누고 친구가 감상을 보내줬던 사진들은 저한테는 조금 더 각별한 의미로 남게 되고요. 잘 안 까먹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사진을 공유하면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재밌죠? 그냥 사진 찍으면 기억을 못하는데 그 사진을 공유하면 오래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일상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그 사진 다시는 꺼내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특별한 순간, 남기고 싶은 순간을 누군가와 나누는 일을 함께 한다면 우리가 무심하게 찍고 지나가 버렸을 아름다운 순간들이 보다 오래 이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꼭 저희 그론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의 풍경을 담은 사진 공유해보는 건 또 어떨까요? 분명 우리의 하루가 더 특별하게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3033님, 저는 사진 찍을 때 강아지 사진 많이 찍어요. 집에서 강아지를 못 키워서 강아지는 사진으로 보는 걸로 만족해야 하거든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정말 저도 남의 강아지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찍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카페 같은 데 가면 이제 카페에서 어디 가게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일단 찍고 봐요.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1510님, 아이가 어릴 때 본인이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해서 일회용 카메라로 막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이가 찍었던 사진보단 사진을 찍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거 보면 추억의 기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사진도 찍는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에선 그런 뜻이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은 기억할 만하다, 기억할 만한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 바로 이 사진을 찍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칭칭이님, 저는 꼭 사진 찍는 편인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사진 보면서 이때는 이랬지 저때는 저랬지 하면서 그 기억으로 또 살아가림이 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옛날 옛날에 그 찍었던 사진들 다시 꺼내서 보면 와 맞아 이때는 이랬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나 이 친구랑 친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옛날 생각들을 잠시 떠올리게 돼요. 진짜 시간이 간다는 게 뭔지 아 그런 생각 또한 새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들님 새싹 사연인데요. 사진도 그렇고 예전엔 온갖 번호로 다 외웠는데 이젠 휴대전화가 흐흐 가끔 폰 없을 땐 진짜 선사시대로 돌아간 건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이 있죠. 이게 우리가 그 이제 기기를 사용을 하면서 이런저런 기억들을 일종의 외주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저도 이제 제 전화번호 정도 말고는 가족들 전화번호도 뭐 바로 안 떠올라요. 지금 뒷자리가 나랑 같다는 것만 생각나고 가운데가 뭐더라 막 이 생각이 안 나니까 막 너무너무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이 컴퓨터와 기계들에게 우리가 기억을 다 이제 나눠줬기 때문에 맡겨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약간 딴 얘기지만 그것도 있다고 하죠. AI한테 이제 글쓰기 시키는 거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글을 만들어내는 능력 혹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체감되고 있고 이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시간이 어떻게 변화 시간이 흘러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참 여러 가지로 고민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초록초록님 동감합니다. 사진을 찍고도 보지 않는 사진 많아지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면서 공들임이 줄어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쵸 이게 사진 찍어놓고 어디 놀러가면 그날 사진 100장 찍어놓고 그 사진 보지도 않아요. 그냥 근데 안 본다고 생각을 했다가 또 나중에 한 번씩 펼쳐서 쭉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100장 찍으면 100장씩은 보람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아 맞아 이때 이랬지 이런 생각들을 다 떠올릴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또 잘 보관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뭐가 중요하냐면 저는 그래서 어디 막 사진 100장씩 찍은 날은 사진첩에 폴더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으면 특히 약간 기억하고 싶은 날이면 저장을 해두면 그래도 그거 찾아보게 되는 게 조금 더 뭐랄까 용이해진다 할까요? 분명히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3677님 이건 또 제 오프닝에 싣고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시인님 저는 어린 소나무를 10년 넘게 옥상에서 키웠는데요. 지금은 너무 커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소나무 10년 키웠으면 진짜 엄청 컸을 텐데 진짜 이거 너무너무 대단하신데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이제 다시 산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10년 키웠으면 산으로 보내기에 이미 너무 커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적당히 뿌리 잘 잘라주고 잎이랑 가지 잘 잘라주면서 그 너무 안 크게 막 정리를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음악 한 곡 전해드리도록 하죠. 김현성의 가을길 만나 보시겠습니다.

네, 김현성의 가을 길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 풀벌레 소리 막 들려오는데 진짜 이거 곶이겠죠, 정말? 곶일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분명히 매미 소리가 막 들려갔고, 매미다, 와 여름이다 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매미 소리 또쏙 들어갔어요. 요즘에는 쏙 들어갔고 또 잠자리 잠깐 날아다니는 거 잠깐 보였다가 잠자리도 요즘 또 다시 잘안 보이는 것 같고. 이러고 있으면 또 이제 요 더위 잠깐 가시고 나면 아마 이제 풀벌레 소리가 또 들려오겠죠. 아, 참 날씨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하는데 그래도 차곡차곡 또 계절이 또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시인님 제사 진도 한장 찍어주셔요. 시인님 껌딱지 되고 싶어요. 아 이렇게 보내주세요. 껌딱지요? 너무 좋네요 정말.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뭐 저희 그런도 항상 함께 해주시는데 아유 제가 배부른 소크라테스님의 껌딱지기도 하죠. 네. 아 진짜 저희 그런도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식구분들하고 같이 또 사진도 찍고 막 이럴 기회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저희 PD님하고 막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언제 한번 공개 방송하나, 이거 언제 하나, 막 계속 언젠가 약간 꿈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 네, 뭐 언젠가 또할 날이 기회가 또 좋은 날이 있겠죠. 저 또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0507님, 날이 무덥네요. 요즘 저는 출판사 빵 구하기 중이에요. 사면 찍어 보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요즘에 이제 막이 출판사들이 굿즈 많이 내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빵까지도 굿즈가 막 넘어갔어요.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요즘 무슨 뭐 세계 문학 전집 뭐 시집 이런 거가 막 빵하고 만들어지는데 참 세상이 또이 또한 격세지감입니다. 정말. 네, 아무튼 네, 이 또한 또 책을 즐기는 사랑하는 방식일 테니까. 네,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또 생각 들고요. 그리고 구사일사님, 아우 또 예쁜 또 이제 꽃다발 든 사진이죠. 이거 보내 주셨는데 이번 주는 저의 응애 주간, 작년 응애 주간에 아들이 꽃을 안겨줘서 이쁘게 찍었던 모습이에요. 아들 눈에 이쁘면 된 거죠. 올해 50대 마지막 응애, 신나게 즐겨야겠어요. 라고 보내셨어요. 응애 주간에, 응애 주간 뭘까 했는데 생일 주간이라는 뜻인 거죠. 아유, 너무 좋네요, 진짜. 아, 이렇게 또 생일 주간이 되면 또 왠지 약간 설레는 마음 들기도 하고요. 또 괜히 또 뭔가 기대하는 마음 생겨나기도 하고 막 그렇죠. 네, 너무 좋습니다. 아드님한테 이렇게 축하받고 또 꽃다발까지 받으시니 뭐, 아, 뭐더 바랄 게 있을까요? 네, 즐거운 응애 주간 보내시고요. 3677님은 또 아유,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주신 카메라 60년 넘게 갖고 있어요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와, 근데 그러면 60년 전 사진 갖고 계신가요, 앨범들? 와, 근데 그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재산일 것 같아요.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사진 잘 갖고 있으면 그 또한 또 옛날 사진들 갖고 있으면 참 여러모로 재산이 되겠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네요. 네, 아유 또 시간 다음 코너 넘어갈 시간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악기엔 크기는 아주 작지만 가장 큰 소리를 내는 관악기가 있습니다. 보통 서양의 리코더를 가리킬 때 이 악기 이름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필입니다. 한자로는 필율이라고도 하죠. 필이는 대나무로 만들고 세로로 잡고 붑니다.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관대의 굵기와 음색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굵은 것이 당필이고 그 다음이 향필이, 제일 가는 건 새필이라고 하죠. 그리고 굵을수록 낮은 소리를 냅니다. 오늘은 이런 필이 음악을 준비했는데요. 얼마 전에 발매된 진윤경의 음반 필이 전통을 넘어 화생에 실린 곡입니다. 화생이란 변화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남을 의미한다고 해요. 한국 전통음악의 깊은 뿌리에서 출발해 오늘의 음악으로 다시 태어난 피리 소리를 담은 겁니다. 가늘고 여린 음색부터 거칠고 강렬한 울림까지 부드러움과 강인함, 슬픔과 생명력, 고요함과 폭발적인 피리의 에너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음반엔 모두 세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음악, 적야를 보내드립니다. 황량하고 고요한 들판에서 한 인간이 어둠과 침묵, 흔들림과 인내를 지나 강인하게 살아가는 생명력을 피리의 숨과 소리로 그려냈다고 합니다. 진윤경 작곡의 적야, 진윤경의 피리 연주입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진윤경 작곡 적야를 진윤경의 피리 연주로 들었습니다. 진윤경은 국가무형유산 피리 정황 및 대취타 이수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부원장이면서 여러 무대와 음반을 통해 다양한 피리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박백수의 신나박이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박백수의 신나박이였습니다. 초록초록님, 리듬감이 좋아요. 리듬이 중독성 있어요. 라고도 이렇게 감상 보내주셨는데요. 이 신나박이는 신라시대의 사자춤, 신라박을 주제로 구성한 그런 곡입니다. 네, 진짜 매력적이죠? 네, 이번에는

이한철의 돈돌날이 감상하셨습니다. 초록초록님 리듬감이 좋아요. 리듬이 중독성 있어요. 아이고 아까 그거구나. 네. 네. 아유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1510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시고요. 공연 선물 당첨자는 목요일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 되었네요. 아 계속 덥다 뭐 이러다가 날이 좀 풀렸다 싶다가 다시 더워지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제 또 다시 더위가 조금 가시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오늘 밤은 서울은 한 25도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창문 열고 그냥 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밤. 다행히 좀 이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한충훈의 여러분의 연주로 바람의 춤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요즘 핸드폰으로 지도 앱 이용하면서 어디 찾아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지도를 볼 때 옵션이 몇 개 있어서 선택도 한다면서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소로 환승할지, 환승을 여러 번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갈지, 또 걸어갈 경우에는 언덕이나 계단은 최대한 피할지, 뭐 이런 식으로요? 목적지는 같아도 어떤 길을 고르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몸 힘든 거 싫어하는 사람, 효율적인 게 최고인 사람, 무조건 시간을 아껴야 되는 사람 등등 성향에 따라 말이에요. 지도 하나 보려고 해도 자기 성향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요즘인데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에 대해 잘 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아이유가 불러준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였습니다. 얘는 뭐가 이렇게 좋아서 맨날 웃고 있을까요? 요즘 지도가 참 많이 발전을 했답니다. 최근에는 그늘을 알려주는 지도들도 있대요. 와, 이거 너무 좋겠다. 예, 아주 디테일하고 다양한 지도들. 본인 필요에 따라 성향껏 이용하면서 예, 헤매는 일 더 이상 없으면 좋겠네요. 아유, 뭐 내가 옛날에 운전할 때는 책으로 된 지도 그거 들고 다녔지. 가족여행 갈 때는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 쫙 넓게 펼쳐놓고 이번에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예. 백민희님께서 어제 그 남자 보고 좋아서 오늘도 출석합니다 해주셨는데 아이고 그렇군요. 예,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나니님께서는 저는 길눈이 어두워서 잘 못 찾아다녀요. 어디 가려면 잘 헤매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심하면 이제 길치라는 표현도 합니다만은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은데 야, 이 기기에 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은 그것조차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 조그만 화면에 나온 지도를 보고 찾아간다고? 악착같이 배워보세요. 한번 배워놓으면, 예, 제가 그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저도 잘 쓰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쓰니까 한번 용기를 내어보시죠. 보통날님이십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날이었는데, 지인 덕분에 달고 실한 복숭아를 배송받아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어요. 엄마도 다 드시고는 특급 칭찬까지 해주시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올해 복숭아 선물 받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 어디서 샀는지 여쭤봐가지고 저도 좀 최근에 도움받은 분들께 보내드리고 했었습니다. 복숭아가 참 맛있는 계절이네. 빛과 소금의 노래입니다. 오래된 친구.

이음밤에서 특별한 공연 티켓을 또 준비했습니다. 포크의 거장 송창식님 공연이에요. 가객 송창식 with friends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5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고양시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을 받을 겁니다. 모두 10분 추첨해서 티켓 2장씩 드려요. 총 10쌍 모시는 거죠. 20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예은 씨도 나오고요. 함춘호 밴드 출연하시고 그리고 유리상자도 함께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 공연 보고 싶은 분들 말머리 공연 달고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0302.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로만 받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당첨자 명단은 쭉 모았다가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1부에서 세 글자 퀴즈 같이 풀어볼게요. 제가 노래를 짧게 불러드릴 거예요. 잘 들으시고 어떤 곡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에는 결정해드립니다 코너가 있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말머리 결정 이렇게 달고 보내주십시오. 이음 가족들의 투표로 깔끔하게 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일 선물로 현금 달라 그럴까요? 물건을 콕 집어 말할까요? 집에 들어가면 연락하랬는데 집에 도착한 지 2시간이 지났거든요.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볼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양자택일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부에서는 K클래식 한 장 같이 넘길 거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사연 하나만 보고 갈까요? 6730

0: 황당했지만 그 방에 계셨던 분들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했고요. 전 오늘 하루 종일 이불킥했답니다. 여행 갔는데 요 정도 에피소드는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여행은 오히려 또 기억에 안 남더라고요. 재미도 덜한 것 같고. 자기 집도 아니고 놀러 가서 숙소 헷갈리는 거야, 뭐. 제가 결혼 전에 저희 매니저하고 둘이 한 2년? 1, 2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 친구가 1년에 술을 한 367일 정도 마시는 친구였거든요. 하루에 두번 먹을 때까지 치면. 그래서 집에 올때 제가 먼저 와 있을 때 밖에서 뭐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는 속도를 보면 아,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마셨는지 알수 있어요. 많이 마신 날은 계속 삐끗대가지고 그냥 제가 열어줘야 되고요. 그래도 좀덜 마신 날은 한 두어 세번 만에 성공해갖고 들어오는데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아, 어제 막 옆동에 가가지고 그렇게 계속 누르다가 안에서 어떤 여자분이 누구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분은 그약딱 봐도 술 취한 사람이 자꾸 자기네 집 문을 누르고 있으니 그래서 정신 술이 확 깨겠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 그랬다고 이제 오늘부터는 정신 차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도 또 늦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또 삑삑삑삑 소리가 한 서너 번에 안 되길래 아유 저 데리러 가야지 하고 딱 나갔는데 없어요. 사람이 없어. 근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아, 또 옆동인지 알고 이게 내려갔구나 싶어서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어요. 형, 나좀 데리러 오면 안 돼? 놀이터에 앉아있다고 집을 못 찾겠다고. 너 그러다 나보다 먼저 간다. 너꼭 천국 가고 싶다 그랬었지? 너 당장 갈 수도 있어. 조심해. 그러고서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둘이 말이 이상하지만 헤어졌는데 예. 요즘은 잘 찾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혼자 사는데 갑자기 불쌍하네 이 녀석 이거. 노래 나가는 동안 문자라도 하나 보내봐야 되겠다. 아, 적재, 배가 둘이 함께 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1: 하나, 둘, 셋.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일까요? 여러분 듣자마자 제목이 확 떠오르실까요? 제 생각에는 워낙 인기가 많은 노래여서 다들 기억은 하실 텐데 앞에 세 글자만 듣고 이 노래 제목을 떠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두 가지 다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정답, 오답 포함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려요. 그 중엔 통기타도 한 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전에도 들려드렸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한번 다시 준비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가 정확히는 네가 업인데요. 보통 그냥 이 네를 네하고 헷갈리니까 많은 가수들이 니라고 발음하죠. 니가 업, 니가 업, 니가 업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일까요? 니가 업어줘, 나 힘드니까 뭐 이런 걸까요? 니가 없으면 내가 있겠지 뭐 이런 내용일까요? 전주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전주 힌트 한번 해볼게요.

네가 보내실 곳은 샵 0302 우물정 0302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가수 이름은 두 글자인데요. 김씨인 것 같은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두 글자고 노래 제목은 모땡땡땡땡 해가지고 일곱 글자가 되시겠습니다. 성시경 씨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0: 거리에는 와 똑같네? 네가 어머나
1: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0: 이거 아니에요? 오, 야 이거 헷갈릴만 했네. 이게 전주에서 좀 다르죠? 성시경 씨 노래는 아니 모르겠다. 아무튼 대충 이렇게 되고 아무튼 아, 야 너무 헷갈릴 게 있었으니까 이건 아닙니다. 성시경 거리에서는 어, 저 처음 알았네요. 예, 앞에 세 글자까지는 달라요. 아, 한 글자 더 불러드려야 되겠다. 야 이거
1: 네가 없이 네가 없는이 아니고 네가 없이
0: 까지 들으시면 예, 예, 식별이 더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막 바뀌어서 또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제 눈치 채신 모양이에요. 어떤 드라마 OST인데 가무성님하고 김선아님이 함께 출연하시기도 했죠. 예, 다 성시경 거제에서래. 저기 거리에서 하신 분들 다 빨리 갈아타세요. 노래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만 잘 보내주시면 돼요.

성시경 씨의 너의 모든 순간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쭌디가 라이브로 들려드린 노래 제목과 그 원곡 가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퀴즈인데 많이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유, 어떻게 성시경의 거리에서 너무 많고 거제에서 거제 비 피해가 엄청 심하던데 예, 오늘 약간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집에서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그 재해를 입으신 분들 다 힘내시고 또 각지에서 또 온정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예, 거제에서 야호? 아 이거는 그 여자 누구야? 그 리센느? 예, 그분들이 이렇게 유행시킨 거죠. 거제가 그걸로 핫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슬픈 일을 겪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1476님, 예, 정답. 네가 없이 BOM. 응? 네가 없이란 BOM의 네가 없이란 노래가 있어요? 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아무튼 땡. 4278님, 패티김의 네가 없이는 못 살아. 이게 뭐야? 아, 제가 김씨인 것 같은데 이름이 영어라 그랬더니 패티김이라고 적으신가 봐. 네가 그대 없이는 못 살아잖아요. 네가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고 담아내기님이십니다. 담아내기. 그 일본 양파를 뜻하는 일본 말이 아니고 담아내기님이세요. 김. 아, 김 누구더라? 아, 바비킴. 사랑 그놈. 에이. 예. 9903님. 폴킴의 모듬전 모듬순대. 배고파요. 훌쩍. 어제 밤에 그 방송 마치고 집에 가는데 식탁에 순대가 있는 거예요. 와, 그럼 못 참겠더라. 그래서 냉장고에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요리한다고 와인을 따달라 해가지고 따놓은 와인이 있어가지고 와인 잔 하도 쓴지도 오래돼가지고 구석이 어딘지도 모르게 해서 작은 스테인리스 컵에다가 요만큼 따라가지고 그거랑 이렇게 몇 개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더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은 그 순대를 아이들이 막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저 녀석들 먹을 건데 내가 먼저 먹어서 미안하네. 근데 아무튼 하루 일을 보고 아까 낮에 일 보고 뮤지컬 연습하고 집에 가서 다시 막내를 만났는데 막 뭘 찾는 거예요. 뭘 찾아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순대를 먹다가 몇 개를 남겨놨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가 먹었나 보지. 걔 입장에서는 자기가 먹다 남긴 걸 다른 가족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지? 내가 남긴 건 지가 맨날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한참 얘기를 했네. 네가 먹은 걸 아빠가 먹은 건 미안한데 그게 너 혼자만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먹을 거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나중에 먹는 거 없다고 한참 얘기해줬는데 알아들었을래나 모르겠네.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모든 전 모든 순대 여기까지 왔네. 3938님 모근 날 모든 순간. 아, 이건 옷한가 보다. 모근 날. 아, 아니면은 요즘 그 탈모 예방에 신경 쓰시느라고 그랬나. 모근 날 모든 순간. 모근 관리 잘하긴 해야 되죠. 모든 순간에. 가을 마중님도 폴킴의 모발 탈락. 정답 문자 이제부터 소개합니다. 2630님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폴킴씨는 낮 12시에 라디오 DJ 하시죠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저희가 뭐 다른 분들 DJ 하시는 것까지 홍보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정답이신데 하신다니까 반갑네요. 4161님 예.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어린이집 출근 3일 남았어요. 4년 동안 담임했던 아이들과 잘 헤어질 수 있을까요? 너희들과 함께한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아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만큼 또 행복한 일도 많으셨겠죠? 2007님. 예전 김원희님 라디오에 딸기 보냈던 팬인데 기억나시는지? 어, 네. 김원희의 정오의 희망곡 시절에 그때 딸기 보낸 분들 계셨죠? 예예 2007님이 보내신 거였군요. 잘 먹었습니다. 아우 딸기가 아주 실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 생각은 안 나. 그게 한 20여 년 전이에요. 예, 20여 년 전 딸기 화석 됐겠네. 예, 아무튼 그때 이렇게 그 코너가 되게 인기가 많아서 거기 선물도 많이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랬던 분 중에 한 분인 걸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예,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골수팬 아직 여기 있어요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2096님도 노래방 애창곡이라고. 예, 사람들이 예, 폴킴 닮았다고 그런다고. 예,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6287님 결혼한 지 14년 되어가는데 남편 일본 출장 가고 편하게 잘 있습니다. 가끔 혼자도 좋아요. 결혼한 지 14년 예, 혼자가 좋을 때가 되고도 남았죠. 이해합니다. 덩덕쿵 당첨자는 상수리나무님이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문자로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예. 답장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기다려주시겠습니까? 폴킴 성시경 약간 비슷한 느낌의 가수입니다. 알렉스의

알렉스의 화분, 그리고 장범준의 내 마음이 그대가 되어,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자, 2부에 결정해드립니다 코너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자택일 고민 사연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또 무료인 덩덕쿵으로도 환영합니다.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우리가 투표로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죠. 해결이라기보단 결정을 해드리도록 하죠. 5299님, 요즘 살이 많이 쪄서 배둘레햄이 엄청나거든요. 의사선생님이 다음 진료 때까지 운동하고 살 빼서 오라고 했는데요. 다음 주가 진료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일주일 동안 살 뺄 수 있을까요? 뺄 수 있죠.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뭐 내일까지 모레까지 이러면은 그건 좀 무리지만 일주일 동안 한 2kg 정도는 충분히 감량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시면, 운동 조금 했다고 아우 입맛 떠라 이러면서 먹으면 진짜 그냥 계속 건강한 돼지가 되어가는 거라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아주 독설을 날리시던데, 사실 뭐 건강한 돼지도 나쁘진 않은데, 예, 그냥 그 건강 뭐 건강 잃어버린 돼지보다는 그게 훨씬 좋지만, 일단은 예, 살이 찐다는 것 자체가 몸에 사실 좋을 게 없으니, 예, 의사 선생님도 그게 뭐건 간에 좀 빼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테니까, 이 일주일 동안 한 2kg만 가볍게, 예,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빼보실까요? 5299님 오이 많이 드세요. 오늘 막내 얘기 또 하게 되는데, 걔가 그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좀 많이 찐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밥 먹기 전에 오이 먼저 먹고 먹자 했더니 오이를 한 두 개씩 먹어요. 오이가 너무 맛있대. 오이는 못 참지 이러면서. 오이도 적당히 먹어야지. 나단님, 어제 고모 칠순 생신 축하 문자 읽어주신 거 녹음해서 고모한테 보내드리니 고모가 방송 탔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예, 저희한테 늘상 있는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또 아주 특별한, 예, 추억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또 방송하는 재미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방송 탔다고 요건 뭐 녹음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번 더 고모님께 전해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이 래빗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제이레비의 새 노래였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의사 선생님이 살 빼갖고 오랬다고 하셨던, 예, 걱정이 가득이셨던 청취자분 그 사연에 한 일주일 동안 운동 좀 하고 식이 조절하면 2kg 정도는 가볍게 뺄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반대할 그 반기를 들고 일어나셨어요. 일주일에 2kg가 어떻게 가볍냐? 말 쉽게 한다 너무. 예. 그런가요? 저는 이제 제 기준에 저는 일주일에 2kg 많이 빼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기본적으로 그 살이 많지 않으신 분들, 아까 누가 저는 뭐 지방이 별로 없어서 2kg 빼기 너무 어려워 하시는데, 지방이 없으신 분들은 2kg 애초에 뺄 일이 없는 거고, 병원에서 살을 좀 빼갖고 와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약간의 지방은 있으신 분들일 텐데, 예, 목적의식을 갖고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운동하고 식사량 많이 좀 조절하면, 와, 유지하는 게 어렵지 빼는 거 자체는 그렇게, 제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너무 길게 하고 있나요? 저는 응원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마세요. 1부 끝곡으로 박보람의 해화동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거기 해화동 한 바퀴 이렇게 돌아도 한 몇백 그램은 빠질 것 같고. 8399님, 저도 어제 둘째 언니 생일 축하 소개해 주신 거 들려줬더니 언니가 너무 좋아했어요. 이야, 저희 방송을 너무 잘 이용하고 계시는군요. 예. 생일 축하 사연 같은 건 특히나 더 조심조심해서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꽃선비 태거님께서 아들 재우고 이어폰 끼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뭔지 모를 슬픔이 느껴지는 날이라 잔잔한 노래가 끌리네요 하셨는데, 뭔지 모르리라고 하셨으니 그 이유를 본인도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괜히 그런 날이 있죠. 괜히 왠지 그런 날이 있죠. 그럴 때 노래가 좀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박보람 씨의 해화동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여러분의 고민 사연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표정이 좋아. 내 말이라면 어떤 거지의 거품도 믿을 것 같은 그런 진지한 얼굴. 네가 날 볼 때마다 난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져. 네가 날 믿는 동안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문을 열어준 노래는 신해철 씨의 일상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버전은 이제 딴 따단 따단 하는 그 전자음이 굉장히 트레이드마크라면 그 소리는 없고 이 버전은 파도 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6287님 신해철님 목소리가 너무 반갑네요. 피아노 소리가 짙은 그리움을 남겨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노래 들어보면 언제라도 또 다시 무대에 서서 멋진 노래 불러주실 것 같은데 더 이상 우리가 그 무대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없다라는 게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만큼 더 귀하게 느껴지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2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 고민 중이시지요? 이음밤에서 결정해드립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투표로 집단 지성으로 갈 길을 정해 주실 거예요. 다수결로다가 첫 번째 고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510님이십니다. 내일 회사 동료들이랑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3명이 먹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오늘 낸 적이 없는 동료가 밥은 살 것 같아요. 아, 그럼 차값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혼자 낼까요? 아니면 남은 동료랑 같이 낼까요? 별게 다 고민이죠? 아니요, 이거 고민이죠. 솔직한 고민이죠. 마음 굳게 먹지 않고서는 잘못하면 그냥 마음에도 없이 내가 또 계산해버리기 일쑤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놓는 게,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혼자 혹은 같이, 일단 지금까지 밥 한 번도 산 적 없는 동료가 내일 밥을 산다는 전제하에요. 그분이 또 분위기만 잡고 안 내면 아이, 손절해버리고 일단 그분이 샀는데 차까지 또 내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값은 나머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혼자 낼까 같이 낼까. 아니, 그 선택지 중에 그 동료한테 내라고 할까요는 없어. 야, 이분 너무 착하신데. 좋아요. 그럼 혼자 혹은 같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키워드 넣어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무료인 덩덕쿵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혼자, 같이 이렇게 하나만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검색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집계하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문자 받는 동안 동물원의 노래 한 곡, 제목이 긴 노래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길들기 시작한 후부터.

동물원의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길들기 시작한 후부터 동료들이랑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사 밥은 누가 살 것 같은데 차값을 제가 혼자 낼까요? 아니면 남은 동료랑 같이 낼까요? 하는 고민이었어요. 먼저 혼자 내는 게 낫다고 의견 주신 분들부터 보죠. 0328님, 저 같으면 커피 정도는 그냥 제가 쓸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런 마음이 쉽게 들긴 합니다. 3496님, 혼자 커피 가격은 얼마 안 하니까 기분 좋게 사면 직원분하고 사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듯 싶습니다. 8399님, 같이 내고 싶어도 혼자 내게 될 것 같아서 혼자 선택했어요. 근데 같이 내잔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차라리 셋이 내는 거면 그냥 더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셋인데 밥 9차에. 그래서 요게 결국 내가 못 견디고 혼자 내게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럴 거면 맘 먹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같이 내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오뚜기님은요, 요즘 커피값도 비싸요. 맞아요. 이거 메뉴 잘못 선택하면 밥은 저 김밥 해븐 가가지고 먹고 커피는 호텔 커피숍 가서 먹으면 완전 역전되는 거죠. 김인설님, 예, 같이. 요즘은 더치페이 하는 세상이에요. 5300님, 같이. 같이 내야 다음에도 같이 내는 습관이 들 것 같아요. 이게 참 습관이 그렇더라고. 참 처음에 한 번이 어렵지 한두 번만 가서 이렇게 내면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각자 카드를 꺼내게 되겠죠. 별도 의견이 있는데 김명란님께서 카드 뽑기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 이거 해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친구들끼리 그때 4명이서 뭐 밥 먹고서 카드를 걷어가지고 사장님한테 드리고 냈다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가서 문 밖에서 문자 띠리링 오면 내가 당첨인 거야. 그러면 당첨된 사람이 가가지고 카드 4장 다 받아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카드를 되게 허름한 카드 있잖아요, 되게 오래됐고 낡은 카드, 사장님이 보시기에 아우 얘는 불쌍해서 못 긁겠다 싶은 그런 카드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산다고? 그럼 인정이다. 1476님은 한 번도 식사

차값 안 냈던 분께 쿨하게 차값도 쏘라고 하면 어떨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얄미운 마음이 들어서요. 그러게요.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긴 합니다. 자, 집계가 끝났습니다. 75%의 득표율로 혼자 내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1510님, 예, 커피는 쿨하게 혼자 한번 쏘시죠. 이승철의 노래입니다. 내가 많이 사랑해요.

이승철 씨의 내가 많이 사 랑해요 듣고 왔습니다. 결정해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오뚜기 님이신데요. 추석이 앞으로 한 달 남았어요. 시댁 형님 댁에 모여서 추석을 보내는데 며느리 네 명이 음식 한 가지씩 해가야 하거든요. 잡채랑 전 중에 어떤 걸로 만들어 갈까요? 둘다 만만치 않은 음식이죠? 먹기는 편하지만, 먹기는 맛있지만. 자, 잡채 혹은 전 키워드 하나 넣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무료인 덩덕흠으로도 받겠습니다. 자, 잡채가 좋겠다, 전이 좋겠다. 뭔가 본인의 호불호, 그냥 식성에 따라서 고르시는 것보다는

체는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어요. 혹은 저는 이러이러한 이점, 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런 근거를 대주시면 오히려 더 오히려가 아니다. 예, 더 제대로 된 조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잡채가 맛있으니까 잡채요. 예, 이런 것도 뭐 안 되진 않지만 너무 개인적인 거 말고 우리는 지금 고민 해결이 목적입니다. 시댁 형님 댁에 모여서 추석을 보냈는데 며느리 4명이 음식 한 가지씩 해가야 되는데 잡채하고 전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7516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태호 씨의 기억 속의 멜로디.

오태우 씨의 기억 속의 멜로디 듣고 왔습니다. 작곡가로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죠. 생각이 나려나? 뭐 그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또 이승환 씨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이상우 씨의 한여름밤의 꿈? 아니, 하룻밤의 꿈. 그리고 이범학 씨의 이별 아닌 이별, 김현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 뭐 이런 노래 만드신 분인데, 이렇게 가수로도 좋은 노래를 많이 발표하셨습니다. 그나저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추석이 한 달 남았는데 잡채랑 전중에 뭘 만들어 갈까요? 라는 고민 오뚜기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잡채파입니다. 1010님, 잡채가 손이 덜 가요. 저는 손이 많이 가고요. 기름 냄새도 나요. 저는 잡채가 만들기 되게 힘든 음식으로 알았는데 전이 훨씬 더 손이 많이 가는군요. 안 해본 티가 너무 나네. 죄송합니다. 5300님, 잡채 시간이 적게 들어요. 저는 부치는 데까지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데 먹는 건 금방이라 뭔가 허무할 듯하네요. 6186님도 잡채요. 저는 반찬 가게에서 사도 맛이 비슷해요. 하지만 잡채는 확실히 산 것과 만든 게 차이가 있죠. 잡채 만들어가고 생색내세요 하셨습니다. 솜씨가 좋으신가 보다. 그렇게 파는 거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는 맛을 가진 잡채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요. 그에 반해 전파십니다. 전파님들. 2096님, 전을 해가세요. 이건 미리 조금씩 해서 냉동실에 넣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푸짐해 보여요. 7516님, 잡채는 손맛이랑 요리 솜씨에 따라 맛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료 본연의 맛이라 누가 해도 똑같은 맛. 오, 같은 의견이시구나. 아까 6186님하고. 그 잡채가 산 것하고 예, 맛이 많이 다르다는 것에서는 이제 같은 의견이신데 준비할 것에서는 의견이 갈리셨습니다. 꽃선비 태건님께서 전이요. 아, 잠깐 이게 전인지 잡채인지를 제가 잠시 까먹고요. 전까지 읽고 전 뭐라는 거지 이분이? 아, 전이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한데 지금 빨리 사연을 소개해드리려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전이요인데 전 뭐뭐요? 라고 안 써놓으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게 전이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뭔가 품이 있어 보이는 음식이니까 예쁘게 만들어가면 나 자신도 뿌듯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잡채보다 건강한 음식이잖아요 하셨습니다. 아, 전이 잡채보다 건강한 음식인가요? 재료를 어떻게 또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바뀔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전파도 계셨고 야, 생각보다 박빙이었는데요. 58%의 득표율로 전을 많이 더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오뚜기님 이번 추석 땐 전 부치세요. 전 미도의 노래입니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월드 뮤직, 에스닉 퓨전 음악을 표방하는 밴드 두 번째 달. 꽤 오랫동안 국악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죠. 2016년에는 소리꾼 김준수, 고영렬과 함께 판소리 춘향가 앨범을 냈고요. 2018년에는 송소희와 함께 모던 민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팔도 유람이라는 음반을 냈는데요. 여기에는 국악인들과 함께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작품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비나리라는 곡 골라봤어요. 우리 음악에서 비나리는 굿을 버린 후에 마지막으로 복을 비는 소리를 가리키죠. 풍물을 연주하면서 굿을 버리는 집단을 흔히 걸리패, 비나리패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비나리는 그 집단 중에서도 가장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했다고 하네요. 내용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덕담으로 가득하죠. 이 밤 모두의 평안을 비는 소리,

1년도에 풀고 가자. 정 7월이 8월 3, 9월 4, 10월 오동제 6섯달에 1년이면 12달 4년은 10달 300은 예순날이요 한 달은 30일 한 달은 15일 하루는 다 12신 뒤주야 하고 24식 시시때때 드는 애가

만 일이죠. 이웃집으로 나누어주든 쟁반 구부로 막아내고 8월에 드는 해 9월에 9일날 국화능조를 많이 빚어 서이웃세님 오셔다 상담 자리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해 10월에 상딸이라 좋고 좋나를 가리워서 보사시

아주 이국적인 느낌의 악기 연주에다 우리 구세 한 부분인 비나리가 더해졌는데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죠, 여러분. 이 비나리 내용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양이라는 도읍지부터 이 땅의 지세를 쭉 풀다가 온갖 애구는 다 막아내고 풀자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만사가 되기라고 뜻대로 풀리기를 기원하죠. 여러분의 내일이 우리 모두의 내일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푸들푸들님, 소원 성취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시면서 노래가 너무 좋은데 이 밤 11시 45분이 넘어 듣기에 좀 만만치 않은 길이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뻥이야님, 국악 듣고 있으면 은근 신나요. 개꿀님, 캐리비안의 해적도 생각나고 영화 음악 같아요. 물언니, 국악인 분들 가사 외우려면 진짜 집중력과 암기의 달인. 맞습니다. 예. 몇 자 되지 않는 그 발라드 가사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하신대. 느낌님, 비나리, 내일 희나리 부르신 구창모님 나오신다며요. 그러게요. 우리 희나리 구창모님을 또 불러주는 그런 노래가 되기도 했네요. 두 번째 달이 소리꾼 최수연과 함께 들려준 곡 비나리,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아, 금빛 노을님께서, 제가 머리 길이 대략 5cm 정도 다듬은 걸 남편이 귀신같이 알아차려서 감동했어요. 야, 진짜 자상하신 분인가 보다. 5cm는 자르고 보면 꽤 길지만 머리에 달려있는 채로 보면 그렇게 또 티가 많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좋으시겠어요, 금빛 노을님. 이봉근의 소리입니다. 공무도하.

홍무도화 이봉근이었습니다. 덜렁이 마녀님, 아들 녀석이 집에 안 들어옵니다. 늦으면 늦어서 걱정이고 집에 있으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이른 밤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다 내일 아침에 등짝을 쫙 소리나게 때려서 깨워야겠어요. 고2라고 상전이네요. 고3 되는 게 무서워요. 야, 별일 없겠죠? 지금쯤은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야, 남의 집 귀한 아드님 저까지 뭐라고 보탤 건 아닌 것 같고. 에이, 엄마 걱정 좀 덜어주면 좋으련만. 어? 등짝 스매싱 한번 저 찬성입니다. 아, 우리 오랜만에 유튜브 출석 한번 부를까요? 끝나기 전에. 정말 나쁜 선생님, 나쁜 교수님, 끝나기 전에 출석 부르는. 오늘 아까 덕쿵이들 출석을 못 불렀는데 유튜브는 이게 보면 1등부터 50등까지 탁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오늘 1등 개꿀님이십니다. 그 뒤로 나무, 느낌, 우리 인설이, 클로버, 문회장, 웨스턴가든, 푸들푸들, 다효주, 투명에 가까운 블루, 이산, 사랑빛, 빅스비, 나단, 초록사랑, 박은영, 노경수, 로뎀, 쑥, 황오목, 유리, 문혜영, 이명준, 덜렁이 마녀, 한준희, 김명란, 뻥이야, 원숭이, 플라워리 레인, 유리상자 이세준, 한울지구, 피자스미스, 최선아, 물언니, 세스펜서, 백미니, 빵빵권쌤, 정0308, 형미, 미니원이, 성우, 방우호, 삼숙이, 퍼플, 푸르메, 샤이닝스타, 모란, 스마일공주, 명희조, 웃는식, 무늬만 천사. 이상, 예, 50분을, 50분을 딱 유튜브에서 정리를 해줬네요.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 내일 좋은 밤 라이브에 구창모님 나오십니다. 벌써 살짝 언급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셨어요. 36년 만의 앨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데뷔하기도 전에 솔로 앨범 내시고 그 이후로 처음 내신 건데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일 모시고 앨범 이야기 또 근황 당연히 라이브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시로의 노래의 노래입니다. 꿈과 근심. 시로의 노래가 불러드린 노래예요. 꿈과 근심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시절 언제라도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알게 되는데요. 지금의 다산 초당에서 뒷산 오솔길로 걸어가면 15분 남짓 거리에 있는 백년사의 주지 해장 스님입니다. 해장은 다산보다 꼭 10년 아래지만 다산에겐 더 없는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백년사에서 해장을 만난 다산은 해장이 권하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불교 이야기, 주역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가 깊어집니다. 오랜 유배 생활을 하느라 긴 세월 말벗 없이 지내다가 모처럼 대화가 통하는 인물을 만난 다산,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했는데요. 때론 둘의 만남이 너무 반가워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산과 해장의 만남, 우리 삶에서 귀중한 만남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할 때 그 어떤 만남도 시시하게 느껴지리만치 아름다운 만남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귀한 만남이 천년 만년 오래도록 이어지게 해줄 것만 같은 음악 천년 만세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노부영의 대금 이종길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노부영의 대금, 이종길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강진 유배 시절의 우정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다산 초당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백년사의 주지 해장 스님과의 만남 이야기였는데요. 해장 스님이 10살 연하였지만 다산과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스님이 권하는 차를 마시면서 불교 이야기, 주역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이 둘의 이야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모처럼 대화가 통하는 인물을 만난 다산, 이 해장 스님과의 만남이 너무 반가워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이야기가 강진 땅에 구전되고 있습니다. 회장은 다산의 학문세계 그리고 다산의 인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요. 다산은 회장의 다도의 세계, 불교의 세계에 매료됐다고 하죠. 일전에 다산 초당 답사를 갔다가 다산이 회장 스님이 있는 백년사까지 어느 길로 갔을지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산책로가 잘 조성이 돼 있어서 길이 좋지만 아마 다산의 유배 시절은 그보다는 길이 좀 열악했겠죠. 그럼에도 그 길을 오고 가면서 둘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새기고 음미하면서 기뻐했을 다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분이 좋아졌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다산과 해장의 만남처럼 향기로운 만남을 생각하면서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다 아시죠?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곡 한바탕을 모두 부른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곡이죠. 남창과 여창이 함께 노래하는 태평가 준비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음역은 한 옥타브 차이가 있어서 이 곡은 같은 선율을 부른다 해도 한

화음이 나와서 태평과 감상의 묘미를 더해줍니다. 중종대의 문인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이랴도 태평성대 저랴도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오늘은 가곡 남녀창 태평가를 노래와 가야금만 함께 연주하는 연주로 듣겠습니다. 김병호 조일아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이랴도 태평성대 저랴도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중종대 문인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가곡 남녀창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김병호 조일하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곡 중에서 여타 곡들은 한 가지 선율에 여러 노랫말을 얹어 부르고 있는데요. 가곡의 끝곡인 이 태평가만큼은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 태평가 이 한 가지 노랫말로만 부르고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노래 태평가 함께 하셨습니다. 육구사사님께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열 때 해드린 이야기, 다산과 해장 스님과의 만남 이야기,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문자 주셨는데요. 인생길에서 그 사람 곁에 있음으로 해서 힘을 얻고 존경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만큼 귀한 만남은 없겠죠. 그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는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아, 그런 귀한 인연이 있으셔서 참 부럽습니다. 또 보뜰마을님께서도 다산 선생이 유배지에서 좋은 벗을 사귀셨다.

아니, 정감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연배는 저보다 높으시지만 종종 소주 앞에서 담론하는 분이 계셔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하셨어요. 아, 오늘 두분다 부러워지네요. 또 마들재님께서 마들재에서 산책을 하다가 모퉁이를 돌면 국악산책의 산책지기와 길동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들재 유배 생활에서 만난 벗들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 마들재님께서는 국악산책과의 만남, 그 귀한 인연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세분 모두 귀한 만남 이야기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우리 궁중음악 중에서 분위기가 유사한 관악 합주곡 두 곡, 동동과 수재천을 이어서 연주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동동의 원곡명은 세가락 정읍, 수재천은 빗가락 정읍입니다. 이두 곡이 공통점이 많은데요. 악기 편성이 소금, 대금, 피리, 아쟁, 해금, 장구, 좌고 이런 편성으로 동일하고요. 연주할 때 연음 기법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선율도 유사합니다만 두 곡의 조가 다릅니다. 수재천이 동동보다 4도 낮은 음인 남녀음을 중심으로 하는 계면조로 시작이 되고요. 동동은 수재천보다 4도 높은 태주를 중심으로 하는 계면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동동이 박자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음악이지만 수재천의 경우에는 다소 불규칙하게 연주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우선 좀더 높은 조로 시작되는 동동을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4도 낮게 시작되는 음악 수재천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두 곡의 사이에는 박을 연주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로학교의 연주로 동동 수재천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동 수제천 두 곡을 이어서 길게 감상해 보셨는데요.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동동을 듣다가 수제천을 들으니까 확실히 음역대가 4도 낮게 시작돼서 차이가 있다는 거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두 곡의 분위기가 많이 비슷하다 하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요. 여러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두 곡이고요. 유사 선율도 많이 나와서 형제 사이라 해도 무방한 곡이 아닐까 합니다. 들려드린 음악은 공연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2015년 4월 8일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정로학회의 정기 연주의 공연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1007님께서 오늘은 서울로 출장 가느라 지하철 안에서 듣고 있어요. 출근길이라서 사람들이 많네요. 지하철에서 듣는 기분도 색다르네요. 도서관, 집, 공원,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국악 산책을 해도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출장 가시는군요. 일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봄봄님께서 송지원의 국악산책길을 오늘도 우아하게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봄봄님의 우아한 발걸음 응원합니다. 그리고 보뜰마을님께서 앞에서 태평가 들려드릴 때 문자를 주신 재밌는 문자시네요. 들려주신 가곡 태평가 시작할 때 들리는 마치 가을 가을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정확히 무슨 발음인고 뜻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침의 식구에는 없는 내용인 듯 하네요. 이렇게 문자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 질문이 재밌습니다. 이 태평가의 첫 시작 부분 노랫말이 이랴도 태평성대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할 때 이랴도는 생략하고 부르지 않고요. 태평성대부터 노래를 부릅니다. 이 가곡을 노래할 때 태와 같은 발음은 직접 부르지 않고 풀어서 부르게 되는데요. 가을 가을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네요. 태라고 직접 발음하지 않고요. 타, 으, 이 이렇게 풀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을 가을 하고 들렸던 부분이 타, 으 하고 풀어서 노래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가곡은 속도가 느린 음악이라서 이런 방식으로 노랫말을 처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가곡을 감상할 때는 감상 전에 반드시 노랫말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원래의 노랫말 발음을 어떻게 부르는지 유심히 들어보시라 하는 생각에서 늘 노랫말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입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부회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뵈리오.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 듣겠습니다. 박민희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부회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뵈리오. 나는 잠을 한 잠도 못 자서 꿈도 꿀 수 없었으니 꿈속에서 임을 볼 수 없었는데 내가 꿈에 보인다고 했으니 이미 나처럼 날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바로 이런 내용을 노래했죠.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곡 이수자 박민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노래에서도 꿈에의 애와 같은 발음, 이중 모음 발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애라고 그대로 부르지 않았고요. 이로 풀어서 노래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태평가의 태를 타의이하고 풀어 부르는 것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음악 문화의 여백, 자연의 음악,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음악이 우리 인류가 발생하기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지구에 존재하고 있었고 자연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내용의 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 음악사에서 음악 기원론의 하나로 제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될 듯한데요. 자연의 음악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 글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음악은 어디에서 왔을까? 진실을 말하자면 음악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다. 그러기에는 인류가 지구에 너무 늦게 등장했다. 음악은 인류보다 훨씬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지구에 있었다. 집박이나 종달새 같은 노래하는 새가 4,000종 이상이나 있다. 굴뚝새는 자작곡이 10곡이나 된다. 새들은 왜 노래할까?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다. 수컷이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암컷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암컷 맘에 들면 짝짓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은 갑자기 모든 음악 생활을 접는다. 수컷은 뚱뚱해지고 게을러지고 침대에서 뒹굴며 온종일 텔레비전만 본다.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그렇지 않다. 자연의 음악이 인간의 언어에 영향을 미쳤다. 뻐꾸기가 뻐꾹뻐꾹 운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았는가? 우리는 누군가를 부를 때 정확히 이 노래의 첫 두 음으로 부른다. 아마 이브도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음으로 아담을 불렀으리라. 아담, 이 두 음의 차이를 화성학 전문 용어로 단 3도라고 부른다. 아담의 대답이 없으면 이번에는 장 3도로 부른다. 그러면 장 3도의 아담이 숲에 울려 퍼진다. 에덴 동산에서 편곡이 시작됐다. 그러나 새보다 먼저 지구에 살았던 동물이 있다. 고래는 약 5천만 년 전부터 있었다. 고래 노래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길고 복잡하다. 한 시간이 넘는 노래도 있다. 소리가 물 속에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11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고래가 한 시간을 노래하고 10시간을 기다리면 자기가 부른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다. 상어도 음악을 사랑한다. 한 연구팀이 수중 스피커로 백상어 떼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었다. 시끄러운 록이 인기가 있었다. 백상어가 록보다 더 좋아하는 음악이 있었는데 바로 데스메탈이다. 보통 사람에게 데스메탈은 10m 거리 내에서 지나가는 화물 열차처럼 시끄럽고 아주 강한 진동을 만들어낸다. 내 생각에 상어가 데스메탈을 좋아하는 것은 이런 장르가 취향에 맞아서가 아니라 강한 진동이 먹잇감을 상기시키기 때문인 것 같다. 다시 육지로 가자. 음악은 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클래식 음악이 우유 생산량을 최대 3%까지 올린다. 스위스에는 직접 노래를 불러 소들을 불러들이는 목축업자가 있다. 이런 소통은 잘 작동한다. 소들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흩어져 행복한 오전을 보낸다. 그때 주인의 노래가 들리면 무슨 일인지 그리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안다. 차규 시간, 물 마실 시간, 집에 돌아갈 시간 등 이처럼 음악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심지어 소들에게도 소들은 음악을 안다. 이제 식물로 가보자. 식물에는 소리에 반응하는 막이 있다. 특정 음파에 구멍이 열리고 물질 대사가 촉진된다. 물론 그 반대도 일어난다. 시끄러운 록은 오히려 식물을 죽인다. 편안한 음악을 들은 식물은 잎이 더 싱싱하고 열매의 향기도 더 풍부하다. 집에서 직접 실험해 보라. 과학자들의 실험 대부분은 야생 식물로 진행되었는데 관상용 식물은 그다지 예민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국화가 좋아하는 음악을 당신이 찾아낼지 누가 알겠는가?

수령음 롱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 중에서 자연의 음악이란 제목의 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음악은 우리 인류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지구에 존재하고 있었고 인류 이전 자연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예로서 새소리의 사례를 먼저 들었는데요. 이 지구상에 노래하는 새가 4,000종 이상이 있고 자작곡이 있는 굴뚝새와 같은 새들의 사례 이야기도 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이유는 짝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음악의 기원에 대한 여러 설 중에 다윈이 주장하는 감정 기원설 같은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 새보다 먼저 지구에 살았던 약 5천만 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고래의 노래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길고 복잡해서 한 시간이 넘는 노래도 있다고 하니 이 고래의 노래는 우리 인류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고요. 초기 인류의 노래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긴 노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음악이 소들에게도 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식물에는 소리에 반응하는 막이 있어서 특정 음파에 구멍이 열리고 물질 대사가 촉진된다 하는 이야기였죠. 예전에 우리 농부 중에도 자신이 경작하는 논에다가 매일같이 수제천을 틀어놓고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논에서 농사를 지은 쌀이 맛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지는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음악이 동식물에게도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고 우리 인류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음악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 오늘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성금연유 가야금산조 골랐습니다. 성금연유 가야금산조는 가야금산조를 배우는 이들이 가장 먼저 익히는 산조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금연 명인은 1950-60년대에 가야금의 최고의 명인이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던 분입니다. 안기옥 박상근에게 가야금 산조를 배운 그 바탕 위에 자신의 가락으로 소화하고 가락을 더해서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를 만들었는데요. 처음에는 30여 분 길이로 만들었지만 1974년 무렵에 1시간 정도의 길이로 확장하고 장단도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국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그리고 마무리가락으로 엄모리까지 두어서 완성했습니다. 절제된 선율의 멋이 일품인 음악인데요. 1968년에 국가무형유산, 당시에는 무형문화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로 지정이 됐고요. 일찌감치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이들의 애호를 받은 산조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각 장단마다 다양한 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의 산조인데요. 이 음악은 명인의 따님들을 통해 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금연유 가야금 짧은 산조 들어보실 텐데요. 명인의 큰 따님이죠. 지성자의 가야금 정철호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화사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지닌 산조 음악이죠. 끝부분에 마무리 가락으로 언모리 장단을 둔 것도 성금 연유 가야금 산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금 연유 가야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명인의 큰 따님이죠. 현재 전라북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의 가야금 연주였고요. 정철호의 맛깔난 장구장단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앞서 코너 들려드린 후에 전해드린 이야기와 함께 문자 주셨는데요. 수제천을 들려주며 벼농사를 짓는 농부분이 계시다니 이런 곳은 방송 중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분을 만나 뵙지 못해서 그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언제 확인이 되면 그 이후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태평소의 시원한 가락을 들을 수 있는 음악 태평소 능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풍물을 연주할 때 연주되는 태평소 선율을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서 풍물을 자주 들으셨던 분이라면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실 듯합니다. 김성엽의 태평소의 여러분의 연주로 태평소 능계가락 듣겠습니다.

가락도 많이 들을 수 있었죠. 태평소 능계가락 감상하셨는데요. 현재 KBS 국악관현악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엽의 태평소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에 눈대목 골랐습니다. 긴 사랑가 자진 사랑가인데요. 안숙선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서운한 듯 간사

용왕청향이란처럼 울고

0: 변수여 전하
1: 아,
0: 장해

치대대 나비되어 춘삼월호 시절 어디 꽃소리를 내가 좀 쑥

내게도 내 사실 속 그러면 죽어 될 것 있다 너는 죽어 죽도 인정이 되고 나도 죽어 인정마취가 되어 판비면 28수 낮이면 33천 그려

정태기 돈의 사실속.

되고 그 글자가 되네. 한날천 한날건 날일평양 치아비부 사나이 난 아들 차

0: 오늘날같이 즐거운 날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1: 그렇지.
0: 그럼 업고도 놀고 정담도 허여보자.
1: 뭐?
0: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 괴로운 나 내 사랑이야.

냐 당동제제 구지하디 외가지 단천을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아마도 내 사랑아.

0: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그 두 서라기 소를 보자 아 엄마도 내 사랑아
1: 만첩청산 늙은 범이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이는 다 담쑥 빠져 먹덜 못하고 하면서 시작되는 긴사랑가의 첫머리 내용. 이가 다 빠진 늙은 범 이야기가 참 안타깝게 들리네요. 그렇지만 이내 이도령과 춘향이 무르익어가는 사랑 노래 펼쳐졌죠. 긴 사랑가, 잦은 사랑가, 안숙선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이었습니다. 랄라니님께서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하지만 그래도 더운 날입니다. 가야금 연주가 청량하고 태평소 연주는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파리구릉님께서 능개소리에 어제 목관통에서 물 들어간 귀가 뻥 뚫립니다 하셨습니다. 이제 물이 다 빠지셨겠죠?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푸살 들려드립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 연주 남상일의 소리입니다.

푸살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 폐의 연주 남상일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산책길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강진 유배 시절

백년사의 회장 스님과의 만남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그 귀한 만남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다산과 회장의 만남처럼 향기 나는 만남이 있을 텐데요. 이미 그런 만남 이루신 분도 계시겠죠?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기회는 열려 있으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미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향기 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싱거를 갖다가 꽉꽉 대놓으니 뛰는 수가 없던가 보더라.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너 잘 왔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불쌍해지는 내 차거구나. 그러면 볼이나 좀 타가지고 갈래? 아이고 형님, 볼이는 곡식이 아니고 오니까 흉년 곡식으로는 보리가 쌀보다 낫답니다, 형님. 많이만 주시면 좋지요. 그래라, 그럼. 마당쇠가 있느냐? 예. 곡감은 열어.

열어놨어. 그 안에 들어가면 동메스 들어온 쌀 천석 있지. 예, 갖다 조금 드릴까요? 가만히 서 이놈아. 그 안에 들어가면 북메스 들어온 보리 500석 있지. 예, 좀 갖다 가만히 있으라니까. 때려 죽으려면. 그 안에 들어가면 콩팥 쉰섬 있지. 예, 그 안에 들어가면 서숙 그런 거 뭐다 있지. 예, 그 안 너머에 가면 지리산서 도끼자리 하려고 박달 홍 몽둥이 몇 개 갖다 놨어. 그놈 가져 나오느라 이놈 한놈 오늘 시쿨놈 있다. 놀보놈 거동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에 번쩍 쥐어들고 내 이놈 흥보놈아 내놔 봐라 들어봐라. 쌀말이나 주자 건들 남대층 큰 두지 가득가득 세었으니 너주자고 두지 헐며 뱃말이나 주자 건들 절록방 가리 노적 다물다물이 쌓였으니 너주자고 노적 헐며 돈쟁이나 주자 건들 옥당방 용목귀에 관을 지어서 넣었으니 너주자고 관돈 헐며 쌀액이나 주자 건들 황제 백개 수십마리가 주루루루루 버려있고 찌갱이나 주자 건들 부진방 우리가는 대두야지가 늘었으며 식은뱀이나 주자 건들 새끼는 안캐두고 너주자고 개근기래야 자살기 내벽이고 못살기 내 팔자라 굶고먹고 내하느냐 강세아무 계집 지듯 담에 걸린 구례 지듯 여름날 번개 지듯 냅둬 철파 후닥닥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냅둬 후닥닥 아이고 형님 다리 부러졌소 아이고 형님 나 다시는 안 오리다 다시는 안 돌아올 터이오니 살려줘 살려줘.

흥보가 몽둥이를 비하노라고 이리 닫고 저리 닫고 대문을 걸어 잠갔으니 나갈 데도 없고 어찌 다금에 놨던지 안으로 쬐켜서 막 들어가던가 보더라. 그때 놀본 마누라가 부엌에서 밥을 차리다가 가만히 들으니 밖에서 위엔 사람 주는 소리가 나지. 들어본 즉 저 시아제 흑부가 매를 맞거나 아 피를 매먹거나 안으로 들어올 줄을 짐작하고 밥 차리던 주먹을 들고 포수 고라니 목 잡듯 중문에 와서 딱 잡고서 실적에 흥부가 울며 들어오겠다. 아이고 아줌씨, 형수씨, 사람 좀 살리시오. 놀보 마누란 즉 놀보보단 성재인이 장팔이라도 속았다. 아재뱀인지 동해뱀인지 갔다 가면 돈 달라 쌀 달라 성가시려 못 살겠구만. 돈 갖다 맺겠든가 돈 쌀 갖다 맺겠어? 안 하도 밥 차린 주먹으로 뺨을 영산나더기 진치듯 탁 붙여놓으니 흥부가 뺨을 맞고 가만히 만져보니 밥티가 들어있겠구나. 그 통에라도 밥티를 떼다 입에다 넣으며 아이고 형수씨 그 주걱에 밥 많이 좀 묻혀서 성은 입밤 좀 마냥 때려주시오. 밥을 맞고 생각을 하니 하늘이 빈 놀고 땅이 툭 꺼지 난 듯 분하고 원통하여 아이고 아줌씨 형수가 시아제 남치는 법은 고금 천지 전부 왔네. 형님이 나를 죽이던

알지 둔지 그는 하니 없지만은 이 세상이 웬일이냐. 그래서 나를 살지 종지 등지로라야 아주 박살 죽여주시오 영수씨. 어서 빨리 죽여.

부모님을 뵙거든. 세세 원정을 아련만은 어찌하여서 못 죽는거나. 지리산 호랑아 박은고 물어가거라. 살게도 나는 귀찮아 누구 내 맞기도 내서 싫다. 고춧가리 먹은 사람처럼 후후 불며 저 집으로 건너간다. 그때 흥보 마누라가 막둥이를 업고 저 영감 오는가 마중을 나왔지. 가만히 바라보니 걷는 비탈 좁은 길로 착지 짓고 쩔뚝쩔뚝 오는 것이 저 그 영감이 분명커를 우르르르르 쫓아가서 붙들고, 아이고 여보 영감, 어디 몸에 뭐 좀 둘렀어? 왜 허리는 이렇게 비비꼬요? 가만있어, 내 몸에 손 좀 대지 말소나. 갔다 가면 죽겠네. 아니 이거 웬일이요? 거기 앉아서 내 말을 좀 들어보소. 형님 대기를 갔더니 형님이 보선발로 우르르르 나오더니 판가시대 그리여. 방해를 들어갔더니 단단히 나무래시대. 늙어가는 형이 마음이 불안하야 서령 좀 나무래끼로이. 처자식을 달고 나간 후로 수년을 아니왔다고 단단히 나무래신 후에 쫙 하더니 닭 잡고 아그 술박고기를 많이 채다 넣으면서 먹으라대 그리여. 음식을 보니 집안 처자식 생각다우에 목구멍에 넘어가나. 많이 먹고 앉았으니 눈치 빠른 형수가 처자식 집을 음식은 따로 재지게 두었다고 걱정 말고 먹으라대 그리여. 그래 내가 헌갓 벗어놓고 새양끔 먹고 나니 형님 형수 공론하고 쌀과 돈을 많이 주시기여 그놈을 내가 몽땅거려 짊어지고 오는 길에 요 아래 강정모 등이 없나? 그 거그러로 즉 어떠한 도적놈들이 썩 붉어지더니만은 내 이놈 흥보야! 목심이 크냐 철량이 크냐 걱정 못 벗어라 이놈! 하더니만은 엎어밤에서 쥐가 일대 그리여. 어찌 두드려 맞고 안 줄라다 싹 다 뺏기고 하나도 못 갖고 오고 매만 실컷 맞고 오는 길이지 사람아. 흥보 마누라기 말도 없고 떴다 절거 주저앉으며 허허 강정 모퉁이 도정님이라니 이것이 모두 다 거짓말이네. 이런데도 내가 알고 저런데도 내가 가네. 여러 해 못 본 동생 전국은 못 주나마 몽둥이로 때리다니 태산같이 쌓인 곡시 누구의 주자고 갚기여서 이름 없이 데렸는가. 차라리 내가 죽어 이런 꼴 저런 꼴을 감보는 것이 옳지. 내 사다 쓸데가 없다. 허리띠를 끌어내야 석가래에다 무걸매니 흥보가 달려들어.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이 사람아, 자네가 살아서도 내 신세가 이런디.

내가 죽고 보면 내 신세가 어떡이나. 죽지 마소 죽지 말어 죽지 말고 이디오소 이디오라면 이디오소 이라구라. 흥보 집안이 초상난지만에 들어왔을 적에 그때 흥보 사위 중 하나가 내려오겠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 중의 호사바라. 저 중의 그동바라. 굴가 쓰고 장삼 입고 염주 목에 걸고 단주 팔에 걸고 그리 백동바는 장도 고롬에 되게 아니자 흉도 색임 육환장 누누의 분 뜻으로 처절 짚고 흔들 임불하며 내려온다. 중이라는 건 들어도 연불이요 나서도 연불이라. 연불만이 흔연 극락세계로 간다더라. 나무합니다 불 관세음보살 상내소소 공덕해요 대야

답을 인도하면서 내려올지 어디서 울음소리가 사생이 미판이라 여중이 깜짝 놀래 이 울음이 웬 울음 이 울음이 웬 울음 아구역 전문 나르 하소대로 울고 가는 양떼지는 울음인가 이 울음이 웬 울음 여호가 변화하여 나를 홀리란 울음인가 이 울음이 웬 울음 흥보문전을 당도하니 안에서 울음소리가 사생이 미판이라 저중 그동 봐라 목닥을 땅땅 치며 이대기 통령 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우지마오 밖에 주니 왔으니 우지를 마오 흥보가 나와보니 소승문안이요 소승문안이요 흥보가 깜짝 놀래 어떡하신 대사가니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저 대지관대 흥원마오마오 규댁문전당도하니 안에서 울음소리가 그렇게 사생이 미판이오니 그 어쩐 일이시오니까 예 태사님이 들으셨다니 말이예 먹을 것은 없고 권소로 많아 내외의 죽음을 다투하우는 아니다 가끔 오신 말씀이요 복이라 하는 게 임재가 따로 없습니다 소승이 안달 건 없으나 집터 하나를 제일하드릴 테오니 소싱어 뒤를 따르시랴오 태사님이 모처럼 오셨다가 점심 요구도 못 해드려오니 대단 미안하옵니다 소싱은 금방 점심을 먹고 왔으니 걱정 말고 소싱의 뒤를 따르시오 중의 뒤를

무게를 넘어서서 허봉정상 두루봉에 저주니에 가다가 접붙 서며 이명당을 나르시오.

당이니 이명당하다 인좌병의 노문으로 대강성주를 허였으면 200년 8월 15일에는 억심만금 장자가 되고 3대진사 5대급제 평감사가 명당이니 그리 알고 명시

공보가 그지야 도성인 줄을 짐작하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한 후에 이뜬 울막 뜯어다가 수수대 저릅대로 대강 성주하년 후에 흥보가 집턱 글자를 한번 붙여보겠다. 겨우 동자 갈퍼자 3월 3일 올래 저봄 춘자 돌시고 기난 건 김생수 나는 건 세조라 쌍쌍왕대 지면 전할빛자 졸시고 뼈꼬리 수두루루 나라 노래 가짜 졸시고 얼씨건 하졌네 기화자 좋구나 거기다가 성주를 한 뒤로는 술이 생겨도 수십 배가 더 생기고 차차로 살 보살이 생기는데 하루는 남지없는 집이 한 시간이 떠들어와서 처음에 그때다 성주를 하지. 흥보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내 집이야. 좋은 집 다 버리고 궁백강촌 박응보 집이 와 성주하는구나. 어서 새끼 많이 까가거라. 저 집이 거동을 보아라. 흙지양지 하더니만은 새끼 일곱 마리를 깠는디 다 강남으로 날아가고 다만 남은 집이 하나가 날개공부 하느라고 파닥파닥파닥 하다가 처음에 그때 뚝 떨어져서 대발이 걸리 다리가 잘칵 부러지지. 흥보어진 마음 집이 새끼 주워들고 불쌍타 내 집이야. 궁백강촌 박응보 집이 와서 철갑지환이 웬 일이냐. 오지기도 아프겠느냐. 여보 마누라 우리 집이 다리 이어주세. 명태급 줄었고 당사실 얻어다가 집이 다리를 꽉꽉 이어 집이 집이 들이치며 부디부디 죽지 말고 살아나거라. 저 집이 거동을 보아라. 흥보 은혜를 갚을 집이어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수일이 돼야 다리가 나서서 그 집이가 날기 공부를 하는데 떴다 보아라. 저제비가 날개 공부를 하는구나. 그 중에 동동자 이리저리 날아보고 구만장 전 높이

죽었나 내 집이야. 살았고 내가 내 집이야. 부서진 다리를 앉지 말아라. 초한적 한신이는 일지수가 없었으되 제 나라 들어가

대장단 높이 올라 일군 개경을 얻었으니 부러진 다리를 한올 말고 멀고 먼 말리 강남을 부대수이 다녀오거든 예주인을 찾으려 무나 집이 저도 섭섭하여라 빨랫줄에 간대려 안더니만은 무엇이라고 치지 하던지 멀리 큰 나물 주야

그때 흥보는 제비하고 이별하느라고 눈물보색이나 쾌히 흘렸던가 보더라. 흥보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지 두 개는 조종지 망자라. 백조를 점거하는 뒤 1번 들어갔던 초록집이 나오, 중국 들어갔던 명맥이 나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나오, 조선서 태어난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풍통가리가 져서 전동 전동 들어오니 제비장수 물으시되 너는 왜 다리가 저리 옹퇴해졌느뇨. 흥보제비 여짜오되 예 소조가 아뢰리다. 조선국서 태어나 날짓공부 힘을 쓰다 그중 뚝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 벗사오니 어찌하면 그네를 갑소리가 10분 통촉을 하고 벗어 박응보씨 선심은 강남까지 대단한 양반이로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보은표라 하는 박씨 하나만 물어다 주면 내 은혜는 다 갚느니라. 그러기에 네 애미제비가 번번이 장령을 어기지지요. 그런 환을 당하지. 명춘에 나갈 때는 복덕이를 받아 나가거라. 어? 삼둥이 다 지내고 삼촌이 방장하니 은간 낙김생들이 고국을 찾아 환국을 하는 때라. 흥보 제비가 나오는 뒤 노정기로 나오겠다. 흑은 법 자고 백은 무릎 쓰고 그 중에 둥둥 높이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체기요 동해 장망하구나. 중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늠논다. 황혁토 하혁토 오작교 바라보니 고초 동남가 논대는 부거 두둥둥 두둥 울리며 어그야.

넘어 황인묘 들어가 25년 다녀오러 파 주가를 쉬어 얹어 뒤에 안성하다 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대공이 강자유라 황황유로 올라가니 황황길고 불고 바래 백운천자 공료유라 금능원 지내여 주사촌 들어가니 공수창가도 오리게라 땅 배화로 톡 전부진에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다달라 개명산을 올라가니 장자방간 굳없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난이 빈도요 연조시가를 지내요 장성을 지내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간지 만호장안 규경하고 갱행문 내달라 장단문 지내 동간을 들어가니 삼일이 백일오다 요동 칠백일을 순수간을 지내요 이수를 다달라 압록강을 건너 영구탑 동군장 올라간지 감담산 밤남사 색백강령 정강 좌구룡을 넘어 부산타말 한마곡에 강동다리 건너 평양의 영광용 부병들을 대림하고 대동강의 장심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광덕전 파견 폭포를 유경하고 임진강시강에 건너 삼각산에 왔다 시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저령의 대권 맥이 충정으로 흘려요 금하금성 분개하고 천당영중시도라 토복망월이 샘이었다 전라도는 은병이요 경상도는 함양이라 문봉함양 둘뿜의 흥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저 집에 거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남대문 성내 달라 칠패팔패 청패배달이 애야 고개를 어릴던 동약강의 월강 성방을 지내요 남타령 고개 넘어 두 쪽지 쩍버리고 번뜻으로 펄펄라라 흥보문전을 당도 흥보문전을 당도 당산다 나 비겁이래 변평으로 난 것도 누구들 같다고 이래 북경흑룡에 대해 물고 체온간에선 넘는도 단산봉황이 죽 이를 물고 고동 속으로 넘는 듯 집으로 펄펄 날아들게 흥보가 보고 좋아라 얼씨구 났다구나 내 집이야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북풍아 청원비오 기러진 동 시드여 평산아가는 놀다 와 월 주수를 긴담기우수구 차론 내가 되어 원촌 진조를 넓어내고 욕향청산의 문득연 소세계 척척마연 터닝인 네가 나가를 찾아오니 전도지도가 반갑다 저 집이 거동을 봐 집으로 펄펄 날아들어 들보 위에 올라앉아 집이 말로 운다 지지 지지 주지 주지 거지 연지 우지 매요 낙지각지 철지 연지 운지 덕지 수지 자로 함지 표지 내지 매요 흥보가 보고 교여 찬찬히 살펴보니 절골 양각이 완연

봉다 봉표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저리 놀다 흥보 양주 앉은 앞에다가 박씨를 뚝 던져놓고 태국은 간으로 날아간다. 흥보 조가라고 박씨를 딱 추어들더니만 여보소 마누라 아이 제비가 박씨를 물었네요. 흥보 마누라가 보더니 여보 영감 그거 박씨가 아니라 연실인갑소 연실. 어서 이 사람아 연실이라 말이 당치 않네. 강남 미인들이 초야 반백 날 밝을 적에 죄지다 따베르는데 쟤까지는 몇지 연실을 물어와. 네 박신문에서도 몰다가 물고 온 놈이. 옛날 수란이가 배암 한 마리를 살려 그 은혜 갚느라고 구실을 물어왔다더니만은 그 물고 오는 게 고마운 게 우리 이놈 심세. 동편점의 단장 밑에 털음 놓고 신장 놓고 박을 따독따독 잘 묻었겠다. 수일이 되더니 박순이 올라가라 오는디 북채마 또 수일이 되더니 홍득개마 지둥마 박순이 이렇게 크더니만은 박잎색이 삭감만 시가해가지고 흥보 집을 꽉 얽어놓은배 9년 지수장 맞이야 흥보집 셀배 마무하고 지동해야 흥보집 시려질 수 없겠다. 흥보가 그때부터 박덕을 보던가 보더라. 그때는 어느 땐고 8월 대맹일 추세기로구나. 다른 집에서는 떡을 한다 밥을 한다 자식들을 곱게 곱게 입혀서 선산생묘를 보내고 야단이 났는디 흥보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자식들이 뭐다 졸라 싸니까 흥보 마누라가 앉아 울음을 우는 게 가난타령이 되었던가 보더라. 가난

북두 칠성님이 집자리여 따라 질적인 명과 수복을 좀 이어놓거나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 광실 높은 집이 후가사로 잘 사는디 인연의 신세는 어찌고요 밤낮으로 벌 없어도 삼손구식을 할 수가 없고 가장은 부왕이 나고 자식들은 아사 지경이 어디더니 이것이 모두 다 웬일이냐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이렇다 시게 울음을 부니 자식들도 모두 따라서 우는구나 흥보가 들어온다 박은보가 들어와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이 사람아 자네 이게 웬일인가 마누라가 이래서 울면 집안에 무슨 재수가 있으며 동네 사람이 내미 부끄럽다 우지 말고 이리 오소 이리 오라면 이리 와 배가 정

아프거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박을 한 통 내리다가 닭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팔아다 양식 팔고 나물을 사서 어린 야식을 구하러 오세 우지 말라면 우지 말어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지식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돈으로 따져본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최근 한 조사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숫자로 가늠해 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일 최전성기일 때보다 건강이 10% 나빠진다면 연소득에서 얼마를 잃는 것처럼 느끼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요.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연소득의 25%쯤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건강 전체가 연소득의 두 배 반쯤 되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셈인데요. 이 조사에 참여한 분들의 연평균이 4,1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최전성기 건강의 가치는 대략 1억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물론 건강은 절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설명할 수도 없죠. 그럼에도 이런 숫자를 마주하면 새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오늘 아침의 기상, 내 발로 일어나서 걷는 일, 또 밥 한 숟가락 맛있게 넘기는 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큰 재산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헌천수입니다. 대금 연주의 이승엽, 생황 연주의 윤형욱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헌천수였습니다. 대금 연주의 이승엽, 생황 연주의 윤형욱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건강의 가치를 전해드렸는데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에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최전성기 건강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국민 1인당 약 1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금방 회복되고 조금 무리해도 며칠 쉬면 괜찮아지곤 했죠. 그때는 건강이 늘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그 소중함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잠을 자도 피곤이 남고 그러면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건강은 한꺼번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껴 쓰고 매일매일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요,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났는데요. 아무튼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이 얘기 우리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고 소소한 것들을 잘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겠죠. 자, 수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을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더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문화 소식 들려드리는 풍경 소리 그리고 수요일에 만나는 정겨운 코너죠.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도민요 동백타령 듣겠습니다. 소리의 안숙선 오정숙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을 기록하고 풍성한 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기획이 있습니다. 바로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인데요.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는 이 새 음원 시리즈 속에 담긴 보물 같은 음악들을 꺼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박달림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 음반을 펼쳐봅니다. 이 음반에서 함께 감상할 곡은 신관용류 짧은 산조인데요.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는 전북에서 태어난 산조입니다. 전북 김제에서 태어난 신관용은 15살 무렵 스승 이영채를 만나 가야금 풍류와 산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관용은 스승에게 배운 가락을 그대로 지키는 데만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선율을 더하고 즉흥적인 변화를 즐기면서 독특한 산조를 만들어 가는데요. 신관용류의 매력은 같은 듯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가락이 겹치면서 깊은 빛깔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산조를 들려줄 가야금 연주자는 박달림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한국음악을 공부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제17회 전국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연주자입니다. 신관용류뿐만 아니라 최옥산재 함동정활류 가야금 산조도 음반으로 남기며 여러 산조를 꾸준히 탐구해왔습니다. 오늘은 긴 산조를 10분 남짓으로 응축한 짧은 산조로 만나볼 텐데요. 오랜 세월을 건너 오늘의 연주자에게까지 도착한 가락. 박달림의 가야금과 강정렬의 장구로 신관용류 짧은 산조. 10분여의 긴 호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박달림의 가야금과 강정렬의 장구로 신관영류 짧은 산조 10분여의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전북에서 태어난 신관영류 가야금 산조는 2001년 경상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남원 출신 가야금 연주자 강순영이 진주로 옮겨 활동하며 그 맥을 이어온 덕분인데요. 이렇게

이라도 전승되고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송서 적벽부인데요. 소리의 유창입니다.

유창의 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송서 적벽부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해가 진 뒤에야 운동화를 꺼내 신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저녁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제야 공원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산책하거나 달리다 보면

머리 위로 켜진 가로등을 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불빛에서도 자외선이 나온다던데 선크림을 발라야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에 따르면요. 일반적인 야간 운동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따로 바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가로등이나 LED 조명에서 자외선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에 주는 영향을 걱정할 만큼 강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가 완전히 진 뒤엔 굳이 선크림을 챙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긴데요. 오히려 밤 운동에서는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낮에 바른 것을 어떻게 씻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여름에 많이 쓰는 물에 잘 지워지지 않는 차단 제품은 땀을 흘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대부분 아침에 얼굴과 목, 팔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갔다가 저녁에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얼굴만 세안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팔이나 목은 물로 대충 헹구고 끝내기 쉬운데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가 오래 남으면 피부가 가렵거나 트러블이 생깁니다. 따라서 특히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한 날에는 제품 특성에 맞는 세정제를 이용해서 얼굴은 물론 목과 팔 부위까지 남아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매나리 전해드립니다. 연주의 김덕수의 여러분입니다.

들으신 곡은 매나리였고요. 연주의 김덕수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부 마무리 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준비한 곡은 연불풍류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고요.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린 1부 마무리곡 연불풍류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의 코너, 옛 추억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코너죠.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까지 이어봅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철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햇살이 피어오르는 새벽 창가에서입니다. 연주의 오드림.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9월, 한 여인의 목소리를 따라 오랜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연극 한 편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9월 5일 토요일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이 공연되는데요. 오후 1시와 5시 이렇게 두 차례 무대가 마련됩니다. 춘섬이의 거짓말은 지난 서울 공연 때도 풍경소리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홍길동의 어머니 춘섬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길동의 이야기 뒤편에 그의 어머니로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이 있는데요. 폭압적인 신분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헤쳐나가고 때로는 거짓말로 진실을 지켜낸 사람. 이 작품은 춘섬이라는 인물을 통해 여성들의 연대와 용기 그리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차분하면서도 힘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전 공연이 더 반가운 이유는 바로 배우 성장순 씨가 무대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순 배우는 1991년 대전의 우금치 극단에 입단해 35년이라는 시간을 대전과 함께 성장해온 예술인입니다. 성결대와 단국대, 전북대, 상명대 등에서 무대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왔고요. 마당극으로 잘 알려진 덕만이 결혼 원정기를 쓰고 또 창극, 춘몽의 사랑을 각색하고 연출하는 등 창작자로도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은 작품 자체의 재미와 울림은 물론이고 대전 지역 예술인이 쌓아온 시간과 힘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뜻깊은 무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 9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와 5시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관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전에 계신 분들이라면 달력에 한번 표시해 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꽃신 전해드리죠. 연주에 김지현 위드 친구들입니다.

꽃신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김지현 위드 친구들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서도 해금 산조 꽃상여입니다. 해금은 피리와 함께 서도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인데요. 그리고 피리와 마찬가지로 남도의 육자배기조보다는 서도의 수심가조에 더 잘 어울리는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도 해금 산조 꽃상여, 김보미의 해금 연주, 그리고 윤세호의 장구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서도 해금 산조 꽃상여 듣고 오셨습니다. 해금의 김보미, 장구의 윤호세였습니다. 계속해서 안땅 산조 들려드립니다. 가야금의 문양숙입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등굣길 학생들 모습을 보면요, 예전 우리가 기억하던 교복과는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자켓 대신 후드티를 입는 학교도 있고, 또 바지도 뻣뻣하게 각 잡힌 천이 아니라 앉았다 일어나도 편하도록 탄력 있는 소재를 쓰는 곳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와이셔츠 대신 깃이 달린 티셔츠를 입기도 하고요. 아예 반팔 티셔츠처럼 편하게 만든 교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복이 학생을 옷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이 학생의 생활에 맞춰지는 쪽으로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전 교복을 떠올리면 편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있었죠. 목까지 단추를 채우고 바지는 빳빳하고 또 여학생들은 치마 길이에도 신경을 써야 했고요. 그렇게 불편하다면서도 남학생들은 바지통을 줄이고 여학생들은 치마를 줄여 입었습니다. 정해진 옷 안에서도 어떻게든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요. 사실 교복이 처음부터 학생들만의 옷은 아니었습니다. 제복이라는 옷 자체가 원래 나는 이 집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뭐 이것을 알려주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입는 사람에게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통제받고 있다라는 답답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복을 먼저 입기 시작한 건 여학생들이었습니다. 1880년대 이화학당 학생들은 조선식 치마 저고리를 다홍색으로 물들여 교복처럼 입었다고 합니다. 남학생 교복으로는 1898년 배재학당의 검은 양복과 모자가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는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교복 한 벌이 나는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하는 자부심의 표시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대가 지나면서 교복은 군복처럼 통일된 모습이 강해졌고요. 60, 70년대에는 학교가 달라도 다들 비슷한 검정색 교복을 입었었죠. 음악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학교 가는 길 듣겠습니다. 노래에 안정합니다.

학교 가는 길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의 안정하였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은 교복의 변천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복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동안 교복 자율화가 시행됐다가 이후 다시 교복이 자리 잡았지만 예전처럼 전국 학생이 비슷한 옷을 입는 시대에서는 벗어났죠. 재밌는 건 교복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도 함께 달라졌다는 겁니다. 옛날 졸업식 그 사진을 보면 교복에 밀가루를 뿌린다거나 찢어버리는 모습 종종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꼬박꼬박 입었던 옷이니 졸업하는 날만큼은 이제 이 답답한 옷하고도 안녕이다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즘 교복은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루에 가장 오래 입는 옷이라면 예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편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진 겁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편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운동장을 걸어도 편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학기만 되면 교복 한벌 마련하는 일이 부모님들께 적지 않은 부담이었죠. 그래서 형이나 언니가 입던 교복을 소매를 줄이고 바짓단을 내리고 단추도 새로 달아가면서 입었는데요. 요즘은 지역과 학교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무상 교복 지원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때 교복은 모든 학생을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옷이었고 또 어떤 시절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만 입을 수 있었던 부러운 옷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덜 불편하도록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등교길에 교복 입은 학생들을 만나신다면 찬찬히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네요. 그 교복 한벌 안에 우리가 지나온 학창 시절의 풍경도 있고 또 아이들이 살아갈 새로운 학교 풍경도 함께 들어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풍류교우 들려드립니다. 검은고의 박찬윤, 오보에의 최수연입니다.

박찬윤의 검은고와 최수연의 오보에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풍류교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무리곡 소개합니다. 아침의 서곡인데요. 연주의 어경준 외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아침의 서곡이었습니다. 연주의 어경준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주의 가운데 수요일이죠. 수요일쯤 되면 조금은 힘에 부친다고 할까요? 조금은 지루한 감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요 때를 또 잘 넘기면 주말까지 시간이 쭉 잘 이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한 주의 가운데 있는 수요일 술술 잘 넘기길 바라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는 또 작별을 하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이들인 햇살 이한철입니다. 강하고 떫은 맛이 강한 아싸 홍차에 우유와 설탕 그리고 갖가지 향신료를 넣은 차가 인도식 밀크티 마살라 짜이입니다. 인도에서는 이 차를 흙으로 만든 작은 잔 쿠라드에 마시기도 하는데요. 다 마신 잔은 바닥에 던져 깨뜨려 버린다고 합니다. 흙에서 나온 잔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셈이지요. 차이 한 잔을 마신 후 미련 없이 잔을 깨버리는 것. 그것은 아마도 차이를 마시면서 떠올린 잡념과 쓸데없는 후회들, 지나간 시간에 미련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않기, 오늘 하루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윤주희 작곡 하윤주 노래로 사철가 들어봤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후회를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거길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점점점 이런 거 말이죠. 이런 마음 들 때 인도식 홍차, 마샬라 차이 한 잔 권하고 싶어요. 차도 맛있고 차를 마시는 동안, 목 넘김 하는 동안 후회되는 일들을 삼킬 수 있어서 좋을 것도 같은데, 더불어 이 마샬라 차이 마시는 법 아주 특별하죠. 차를 다 마신 뒤에 흑잔, 쿨하드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 잔을 미련 없이 깨뜨린다고 합니다. 자, 지나간 일에 대한, 사람에 대한 미련도 이 얘기와 함께 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보다는 다가올 것에 대한 기대와 기분 좋음이 함께 하시길 바래요.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은 일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지금 누워 계신 분들도 이불 킥 팍 하면서 아, 왜 그랬을까? 부끄럽다 하는 일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창호에 드린 햇살로 사연 보내주시면서 실컷 후회하고 다가올 오늘 하루에 대해서는 그런 후회 없이 신나는 시작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실수도 좋고 충동 구매, 놓쳐버린 기회, 괜히 갔다 싶은 모임까지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은 일들 사연 나눠주십시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려드릴 연주곡 제목이 그땐 왜입니다. 그땐 왜 점점점 뭘까요? 생황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김보리가 연주합니다.

그때야 남원에는 봄이 들어 꽃들이 만발하고 벌나비도 날아들지. 춘향과 몽룡은 다시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

김보리의 생황연주곡 그땐 왜에 이어서 소도밴드가 정규앨범 첫 앨범을 냈습니다. 원이라는 앨범인데요. 한 열흘 전에 나왔고요. 이 앨범 수록곡들이 다 그 춘향가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곡들입니다. 앨범의 후반부에 수록되어 있는 내가 왔다 함께 들어 봤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남는 이야기들 사연으로 나눠보겠습니다. 4832님 한디 저 요새 발등 찍은 거 후회하고 있어요. 지난 5월 친구 따라 주식을 샀지 뭡니까. 아직도 파란불입니다. 그때 내가 왜 따라갔나 싶은데요. 오늘까지만 후회하고 내일부터는 앱을 아예 안 보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예 안 보면 나중에 올랐을 때 그래도 좀 회복되면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 보고 매시간 보고 그런 건 좀 그런 것 같고 네, 띄엄띄엄이라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 코스피 한 8,000까지 막 5월 초에 7,000 넘었는데 5월 중순 후반 넘어가면서 또 8,000도 넘기고 엄청난 가파른 상승세였는데요. 다시 또 그럴 날이 있지 않을까요? 자, 6284님 사진 찍는 거 싫어해서요. 여행을 가도 사진 한 장

안 찍고 계속 피했어요. 아, 내가 사진 찍는 사람 할게. 여기 다 모여봐.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지나고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남는 건 사진이더라고요. 아, 참, 그때 좀 찍어둘 걸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부터라도 어디 가시면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많이 남겨 두십시오. 소담킹님.

그니까요. 아이고. 근데 또 배가 너무 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자려고 먹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왜 먹었을까 싶고. 근데 또 잠에 들려면 먹을 수밖에 없고.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십시오. 그땐 왜 그랬을까? 말실수, 충동구매, 놓쳐버린 기회, 또 괜히 갔다 싶었던 그 모임까지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고 훌훌 털어버리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의 노래 듣습니다. 왜 그래?

0: 전생을 예방하라.
1: 예방하라.
2: 예방하라.
0: 이 이름이 그 잔술만 줬어. 한 잔만 더 줬. 10여 잔을 먹으니 코피 취기가 올라. 한건 논이 난 때마침 도복을 위하여 수홍 동료가 나

안신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김현철 원곡의 노래 왜 그래 앞서 들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최재구의 가자 가자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사연 보냄으로 또 읽힘으로써 후회 툴툴 털어내고 신나는 하루의 시작 같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8426님,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안 쓴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에이, 뭐 친한 사이니까 괜찮겠지. 그렇죠. 근데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야, 여기 좀 앉아봐. 차용증 쓰자. 이러면 아, 분위기 싸해지는 거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사연 보겠습니다. 돈 얘기 꺼내기가 이게 더 어렵네요. 준다는 날짜가 한참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오늘까지만 후회하고 내일은 연락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코 아이코 아이코. 그냥 오늘 연락하시면 안 될까요? 뭐 오늘 내일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질 일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불붙은 방망이를 내가 들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친구분한테 건네십시오.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073님, 20대 때 부모님과 같이 여행 가자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부모님께서 많이 하셨는데요. 바쁘다고 계속 미뤘던 것 지금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부모님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라고 하셨네요. 야, 이거 진짜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됩니다. 부모님과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딱 그것도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죠? 또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의 여행, 내가 내 삶을 즐기는 순간도 그 다 한창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7351님, 올 봄에 좋은 직장 제안이 있었는데 안 옮겼어요. 요즘 들어 아,

그때 갔어야 됐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련은 오늘까지만 지금 자리에서 잘 살아봐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야, 여기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지금 자리에서 또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십시오. 자, 계속해서 시도의 연주로 아리아리 듣습니다.

시도의 아리아리에 이어서 까데호의 노래와 연주로 자유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한철의 청어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9분 23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먼저 음악극 소요유입니다. 장자의 소요유 철학을 담은 새로운 개념의 웰다잉 장작 음악극인데요. 배우가 직접 연기와 노래, 악기 연주를 함께 맡는 액터 뮤지션 형식의 공연이라고 합니다.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가실 수 있고요. 대학로 스카이시어터 2관에서 열립니다. 이지연 바순 리사이틀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바순 연주자 이지연, 피아니스트 문정재와 함께 빌라로보스, 슈베르트 등의 명곡을 들려드리는 이지현 바순 리사이틀은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각각 5쌍씩 티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은 무슨 퀴즈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도 가사 맞히기 퀴즈를 갖고 왔어요. 오늘 갖고 온 노래는 춘향가 중에 사랑가인데 효과음에 가려진 단어가 뭔지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죠? 효과음에 가려진 과일은 무엇일까요?
1: 아라리, 송이송이 달려있는 과일인데 요새 마트 가보니까 많이 나왔더라고요.
0: 보기 드려요.
2: 1번 사과, 2번 포도, 3번 수박, 4번
0: 두리안?
1: 껌이죠?
0: 엄마가 그러는데 이 과일은 요새가 젤로 맛있을 때래요. 보라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1: 하나씩 쏙쏙 떼먹다 보면 한 송이가 금방 없어지는 과일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3: 네, 창호가 두리안 하면서 눈이 땡그레지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자, 오늘은 춘향가의 유명한 대목이죠. 사랑가 속 가사 맞추기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시지요.

자, 효과음에 가려진 과일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라리 송이송이 달려있는 이 과일은 뭔지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사과, 2번 포도, 3번 수박, 4번 두리안. 아주 오래전부터 술의 재료로 사용해온 과일입니다. 요거로 주스도 만들고 잼도 만들죠. 순 우리말로는 머루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와, 이 정도면 정답 맞춰주셔야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드리니까요. 자, 예전에 싸이월드 BGM이었어요. 정말 많이 썼는데 땡땡알, 오늘 정답인 ER을 주던 싸이월드 BGM 프리스타일의 Y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노래 프리스타일의 Y 함께 듣고 왔습니다. 청호의 퀴즈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과일 퀴즈를 냈어요. 춘향가 속 우리 2350님이 표현하신 바에 따르자면 춘향을 어르고 달래는 몽룡의 재치 있는 가사가 담겨있는 이 춘향가의 눈대목 사랑가 속 가사 맞추기 퀴즈였고요.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 하느냐 앵도를 주랴 땡땡을 주랴 해서 땡땡은 무엇인가요?

0: 가 문제였습니다. 보기가 1번 사과, 2번 포도, 3번 수박, 4번 두리안이었는데요. 아, 정답은 어느 쪽으로 많이 모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10님 정답 2번 포도입니다. 포도. 임신할 때 포도를 진짜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아이 피부가 까맣습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이 그러면 청포도를 드셨으면 샤인머스켓을 드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 6748님 2번 포도. 이 포도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하나씩 입안에서 녹여 먹는 맛도 참 좋습니다. 도전해 보시죠 라고 하셨어요. 아우 해봐야겠네요. 2246님 저 오늘 정답인 이 과일로 술 담그는 중입니다. 정답 포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 포도주를 담그시나 와인을 담그시나 했는데 사진 살펴보니까 포도 막걸리. 우와 포도 막걸리요. 아,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새콤하니. 아, 그 외에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6927님, 2350님, 2058님, 3418님 오늘 첫 사연 주신 분들도 그득하니 많았습니다. 이 모두 정답 포도로 보내주셨는데 창호로부터 과연 이게 맞을지 아닐지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포도였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지가 사랑가를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요.
0: 그리우.
1: 이도령이 앵도도 주고 포도도 주고 사탕도 준다는데 춘향이는 왜 다 싫다 그런데요?
0: 아 글쎄 사랑가 잘 들어보면 춘향이가 진짜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던데.
1: 지도 알아요. 싫다면서 계속 같이 노래하잖아요.
0: 그러게.
1: 아 진짜 여자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요.
0: 맞아 삼촌도 잘 모르겠어.
1: 그쵸.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6748님 범장기지떡, 6512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입니다. 6748 범장기지떡, 6512 어쩌다 못난이 김치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퓨전 국악 시아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가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올게요.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기생이 다 모였으니 술태량으로 들어가자. 화랑 충성 만화방창 꽃을 보면 출겁고 술을 보면 흥을 또 또다 술 좋다 한잔.

0: 아니가?
1: 이봅세 아지바, 어찌몽고 소리를 잘 질러 시집이. 아지마에 혼자 삼도 말맙세이 갈라새끼 술집 안가 옆에 자고 호로록 날로 천상과 부르소 혼자 살림에 어쩌면 좋겠소 어쩌면 좋겠소. 내 눈에서는 흰색 국물이 똑똑 떨어짐매. 내 가슴 답답해 못 살겠다 이 나그네. 한경도 오령타령 한번 아이 불러주겠소.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2부 첫 곡, 김뻑국 외 여러분들의 재담으로 팔도 유람, 신고산 타령, 궁초댕기까지 이어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6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조지 그리고 프로듀서인 코스믹보이가 함께한 러브 인 서머 들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여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올여름 가장 반짝였던 장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BGM의 노래입니다. 여름 해변을 떠올릴 수 있는 사운드를 목표로 하고 만든 음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조지의 음악은 과하지 않아서 좋아요. 과하지 않은 사운드 그리고 과하지 않은 음성 R&B라는 장르 속에 있지만 대체로 R&B라고 하면 좀 기름지다? 예, 뭔가 화려한 느낌이 있다? 이런 게 좀 먼저 떠오르는데 조지의 음악은 R&B 베이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기름진 부분을 잘 걷어낸 그런 깔끔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설렁탕 먹는데 위에 기름 부분 잘 걷어내고 먹는다. 혹은 곰탕 그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지라는 싱어송라이터는 그 김현철 씨의 노래 오랜만에 그 리메이크한 것으로도 또 잘 알려져 있고 그 인연으로 김현철 씨와 함께 드라이브라는 노래를 불러서 그것도 참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노래잖아요. 그죠? 자, 노래가 짧습니다. 감질만 나는데요. 그래서 두 번 들려드릴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다니까요. 2분 25초. 그리고 노래 끝날 때 매정해 뚝 하고 끊긴답니다. 자, 조지와 코스믹 보이가 함께 만들고 부른 러브 인 썸머 들어보죠.

이렇게 끝나요. 와, 정말 조지 좋게 갔는데 좀 좋은 음악 하는 뮤지션인 건 틀림없는데 뿅뿅뿅뿅 끝. 아, 이런 느낌이 좀 아쉽긴 해요. 조지와 코스믹 보이의 러브 인 썸머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두물이라는 팀 아시죠? 검은고 연주자 박소연, 태평소 피디 홍도기, 또 장구 꽹가리 등등 타악기를 연주하는 고석진, 그리고 기타 베이스 연주자 라경외 씨가 함께하는 팀인데요. 오, 새 앨범을 냈네요. 오늘이 26일인데 25일 어제 나온, 와, 진짜 싱싱한 음악입니다. 몬스터란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경계 너머에서 마주한 존재는 반드시 괴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심장한 문장 하나로 이 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귀로 만나보시죠.

두물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몬스터였습니다. 와, 최근에 그 영화 호프 봤는데 그 영화 장면들도 막 눈앞에 그려지고 그러네요. 자, 이 아침 오 항상 저희한테 감성적인 글을 주시는 2219님, 새 깃털도 잠시 쉬어가는 아침입니다. 와, 새 깃털도 풀리피에서 쉬어가는 아침이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잎사귀 위에 하얀 깃털이 딱 떨어져 있네요. 이른 아침 동 트는 거 보면서 걷는 길은 참으로 평온하고 고맙습니다. 옹기종기 얽히고 설킨 골목길을 지나서 새소리 가까운 소나무 숲길을 다녀왔어요. 오늘도 모든 님들 무탈하시고 윤기 나는 마음길 걸어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여기는 형광펜 색칠해야겠다. 윤기 나는 마음길 걷는 하루. 여러분, 되시래요. 사진도 여러 장 보내주셨는데, 분리비에 쉬어가는 그 새깃털 사진도 보내주셨고, 또 이슬과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플립들이라고 또 사진 보내주셨고, 하얀 봉선화꽃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지는 글 주셔서요. 자, 계속해서 안숙선의 소리, 린다 샤록의 나레이션, 김덕수 폐사물놀이의 연주로 듣습니다. 토끼 이야기.

김덕숲의 사물놀이의 연주, 안숙선, 린다 샤록의 소리로 토끼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미새님, 한디, 오늘도 많이 더운 듯합니다. 땀 흘리며 출근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어여 회사 도착하셔서 에어컨 바람에 좀 땀 식히시기 바랍니다. 일산멋쟁이님 반가 아직도 밤에 더워서 에어컨 제습 켜고 잠에 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지난번에 택시하는 계속 에어컨 켜고 운행하니까 오히려 좀 창문 열고 자연풍에 시원함을 느끼면서 운전하는 그런 시간들 기다려진다라고도 하셨어요. 그죠? 그날이 빨리 오기를 응원드리면서 일산멋쟁이님의 신청곡

아, 참잘 만들었죠, 이 음악.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올해 대회 대상 수상곡이었습니다. 개호주 밴드의 소리와 연주로 장기 블루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조현정 시사평론가 만나야죠.

0: 한 주간의 이슈 가운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왔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알알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와, 요즘 코로나19 다시 확산 중이라는 뉴스가 있던데요.
1: 네.
0: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 상황 한번 짚어보죠.
1: 네, 그렇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0: 예.
1: 여기 지금 7월 한 달 동안 확진자가 52만 명을 넘어섰대요.
0: 와, 일단 걱정되네요.
1: 워낙에 인구가 많은 나라니까요.
0: 예.
1: 그래서 사망자도 한 명 나왔고요. 다만 이제 52만 명 중에 사망자가 한 명이고 증가세도 조금씩 둔화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0: 예.
1: 그래서 감염자 대부분이 경증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이제 과거의 예전 그 팬데믹처럼은 보고 있지 않아요.
0: 예.
1: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확산 지표 상승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06개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검체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이 9.1%로 집계가 됐거든요. 요거는 3주 전하고 비교하면 검출률이 네. 2.8배 정도, 3배 가까이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 국내에서 입원 환자도 늘었어요. 입원 환자가 3주 사이에 2.4배 수준으로 뛰었는데 요게 병원급 병원 정도로 의료기관 네. 보시면 되고요.
0: 아, 근데 너무 가볍게 생각은 하면 안 되겠네요.
1: 예, 그게
0: 입원 환자들도 있는 거 보면.
1: 요게 그래서 포인트가
0: 예.
1: 지금 인원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입원 환자도 동시에 같이 늘고 있다.
0: 예.
1: 요 포인트를 맞아 잘 짚어내셨어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예전만큼 코로나19 시약 검사를 또 안 하니까
1: 네.
0: 감기겠거니 감기였거니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은 코로나19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건강 유의하셔야겠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유행한다고 이 얘기 나오니까
0: 예.
1: 이제는 그냥 인플루엔자 같이 여겨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일단 국내 방역당국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한 작년에 한 절반도 안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0: 예.
1: 또 유행 정점이 된다고 하면 8월 넷째 주부터 9월 넷째 주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사이에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음흠.
1: 그렇기 때문에 딱 지금쯤
0: 네.
1: 조심을 해야겠어요.
0: 아하. 사람 많은 곳 갈 때 마스크 쓰고 뭐 손 씻기. 예전에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서 손 씻기 하고
1: 네.
0: 막 그랬던 거 생각나는데 떠올리시면서 개인 위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9월부터 이제 다음 주가 되겠는데요. KTX와 SRT 통합된다고 하죠. 당장
1: 네.
0: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죠.
1: 예, 요게 코레일하고 SRT 통합을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이에요.
0: 예.
1: 근데 이거 처음에 분리할 때 기억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0: 이명박 대통령 때 분리했어요.
1: 네, 맞아요. 그때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고속철도 시장에 경쟁 체제를 만들어보자.
0: 예.
1: 한 군데서만 하면은 너무 태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는 있었는데
0: 예.
1: 그 당시에도 이제 반대 여론이 컸던 거는 어쨌든 대중교통이고 공공의 영역이잖아요.
0: 예.
1: 그런데 뭐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더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
0: 예.
1: 결국에 10년 이렇게 해보니까 경쟁 체제 만들겠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철로라는 게 결국에는 한정돼 있고
0: 그렇죠
1: 국가 기관인 거고 그래서 요거를 둘이서 뭐 써봐야 뭐 10개 회사가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5개도 아니고
0: 2개인데 고작 심지어 철로는 공유하니까요.
1: 그러니까
0: SRT가 KTX 철로 빌려 쓰는 그런
1: 네.
0: 거더라고요.
1: 그래서 같이 쓰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경쟁이라기보다 과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0: 맞네요. 네.
1: 그리고 이런 형태를 하면서 어떤 역에서는 KTX 타야 되고 어떤 역에서는 SRT 타야 되고 요 서비스가 이원화돼서 불편한 것도 있었고
0: 예.
1: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열차 운영 관리에 있어서 같은 철로를 또 공유하는 것들이 있는데
0: 예.
1: 비효율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0: 있겠다.
1: 관리하는 거에 문제가 생긴 거죠.
0: 예.
1: 또 열차가 여기 KTX 지금 꽉 찼어. 근데 SRT는 좌석이 남아.
0: 아.
1: 근데 이원화돼 있으니까 SRT는 수서에 가서 타야 되잖아요.
0: 맞아요. 네.

0: 그러면은 여기 있는 승객들이 거기 그걸 이용을 못하는 거죠. 아. 남는 열차에 남는 그 선로 똑같이 쓰면서 그러네요. 열차 좌석이 그, 남아도
1: 좌석 변경 같은 것도 SRT에서 KTX로 변경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니까 네. 오히려 유동성, 유연성이 막혀있다가 되겠네요.
0: 그래서 9월 1일부터 정부가 통합을 하고요. 네. 하루 17,000석이 추가 공급됩니다. 특히 표구하기 어려웠던 수서역이 30% 정도 좌석을 확대한다고 하고요. 예. 아마도 주말에 이 표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오, 기대됩니다. 기차값도 내려간다고 하던데요.
0: 네. KTX는 10% 비용을 인하하고요. 예. 기존 SRT 노선에도 5% 마일리지 적립을 해요. 오호.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 기준으로 보자면 59,800원인데 54,400원이 되고요. 아하. 용산에서 광주 송정 간다고 하면 46,800원이었던 게 42,000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1: 좋네요.
0: 그리고 그 할인 제도도 원래 뭐 요즘에 임산부,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근데 이것도 각각 달랐거든요. 아. 그래서 어디는 더 할인받고 어디는 어떻게 할인받고 이랬는데 코레일 기준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예매가 편해집니다.
1: 네. 앱이 바뀌었던데요. 이미.
0: 네. 이제 하나의 앱에서 통합 앱에서 두 개를 동시에 검색하기도 하고 예. 또 예매하기도 하고 취소했다가 여기로 갈아타기도 하고 야. 그렇게도 되니까
1: 잘 됐네요.
0: 훨씬 편해지겠죠. 근데 물론 과제도 남아있어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처음에 분리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경쟁 체제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어쨌든 간 한 군데에 집약이 돼 있으면 방망 경영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 또 파업을 하게 되면은 승객 불편이 또 이제 뭐 다른 옵션이 없잖아요.
1: 그러네요. 네. 네
0: 그런 것도 있고 또 KTX는 그동안 적자였고 SRT는 흑자였어요. 예. 그러면은 가격을 다 같이 내려버리면 둘 다 기존의 철도 적자가 전체 파이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또 이 국민에게 싼 철도를 제공한다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적자가 누적되면 또 결국에 세금으로 메워야 되니까 요거 잘 봐달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고속버스나 장거리 시외버스가 계속 사라지고 있거든요. 아. 조금씩 문을 닫고 예. 노선을 줄이고 있어요.
1: 대신에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기차보다는 좀 싸니까 네. 싸고 뭐 좌석 넓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조금 더 옅어지네요.
0: 네. 그래서 벌써부터 그 SRT랑 KTX 통합한다고 하니까 예. 아 그럼 나 이제 버스 안 타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1: 기차 타러 가야지.
0: 네. 그럼 버스 수요가 줄어들면 버스들은 또 경영난이 또 하다가 노선을 또 줄일 수 있겠죠.
1: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대통령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교통 양극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우려들이 또 국무회의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들 필수 버스 노선도 유지하는 방안, 또 네.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광역교통 대책을 검토하라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1: 그래야겠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커피 소년, 신현희, 이한철, 좋아서 하는 밴드 외 여러분이 부르고 연주했습니다. 슈퍼스타 함께 부르기 버전 들어보죠. 또 외로운 하루가 지나갔어. 또 두려운 내일이 올 것 같아.

0: 슈퍼스타 함께 부르기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아랄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그 삐에로에 대한 이야기가
1: 네.
0: 인터넷 커뮤니티 온라인에서 엄청 얘기되고 있던데요.
1: 네, 맞아요. 이게 어떤 글이 고민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된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주변에서 뭐 누가 이제 뭐 TV나 또 뉴스에서도 그렇고 삐에로 하면은 뭐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야 하실까봐.
0: 삐에로는 김한선인데. 예.
1: 우리를 보고 웃지.
0: 그러니까요.
1: 예. 그래서 오늘 그냥 아 이런 게 있다 하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0: 예.
1: 한 여성이 인터넷에 연애 상담 글을 올렸습니다.
0: 오.
1: 내용인즉슨 이래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돈은 좀 많이 모았대요.
0: 예.
1: 근데 직업이 삐에로다.
0: 아.
1: 그래서 나는 좋은데 나는 삐에로여도 얘가 건실하고 네. 돈도 많이 모았고 나한테 잘해주고 잘 만나고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더라. 삐에로 이거 계속 할 수 있는 일이냐 너 먹여 살릴 수 있겠느냐
0: 네.
1: 하면서 반대를 하셔서 헤어져야겠느냐 이런 고민이었어요.
0: 상견례를 했어요. 자넨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 삐에로입니다. 메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1: 풍선을 잘 만듭니다. 기다리에 잘 올라갑니다. 뭐 이런
0: 아이고.
1: 건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댓글과 커다란 관심을 모은 거예요. 이 글이.
0: 아 근데 뭐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돈도 많이 모았다고
1: 네.
0: 돈 잘 번다는 얘기잖아요.
1: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댓글로 토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0: 네?
1: 한디님 의견처럼 생각보다 삐에로가 돈을 잘 번다. 전국 행사 다 잡으면 많이 번다.
0: 예.
1: 그리고 사실 부모님이 걱정하는 거는 어떤 유지, 연속성인데 나이를 먹어서 만약에 삐에로를 못한다 하면은
0: 네.
1: 업체를 차려가지고 삐에로를 직원으로 두면 된다.
0: 와.
1: 행사를 여러 개 잡으면 된다.
0: 뭐 주식회사 상한 삐에로.
1: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섭외하고 행사 잡고 하는 건데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뭐 말이라도 너 막노동해가지고 안 굶긴다고 하는 남자도 요즘에 드문데
0: 예.
1: 괜찮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릴 때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소아병동에 삐에로가 왔었고 그 기억만 생각 하면 당장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감동적인 것도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0: 그 밈은 어떤 거예요?
1: 삐에로 하면 기니까
0: 예.
1: 뭐 삐 남친, 정통 삐, 성실 삐, 감동 삐, 뭐
0: 엘리트 이르, 삐도 있네요.
1: 네, 엘리트 삐, 뭐 성골 삐 뭐 이런 게 나왔고요.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0: 실은 나도 삐에로 출신이었어. 해가지고 삐수저. 삐줄이다. 삐줄 잡고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든 다 삐를 붙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삐에로 출신 스타들까지 과거 자료들이 막 나오는 중이고요.
1: 그래요?
0: 근데 이게 워낙에 뭐 많이 응용된 밈이 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번 이 일을 보면서 본질은 이거 같아요. 사실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직업에 대한 생각, 또 배우자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웃으면서 감동적이면서 그리고 사실은 진지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이 됐던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네. 이게 웃고 넘길 이야기 같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직업을 바라보는 기준이 어떤 거냐, 또 얼마나 달라졌냐, 이런 것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자, 조현정 시사평론가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보내드리면서 저도 갑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 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흐물흐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봉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야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고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건 이거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음만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음 쓰는 목소리의 깊이

0: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수는 기법을 만들어졌어요. 서도술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술이 목수는 좋은데 그게 다인 거다. 떤다. 그러면 이이이이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이이이이 이렇게 내렸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마 하면은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숨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둬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은 김용우가 그동안 걸어온 소리 인생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념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김용우 30주년, 나는 소리꾼입니다. 가 9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김용우는 1996년 첫 음반을 발표한 이후 30년 동안 민요를 중심에 두고 꾸준히 활동해 왔는데요. 전통 민요의 뿌리는 지키면서도 다양한 음악인들과 협업하고 국내외 무대를 오가며 우리 소리의 매력을 꾸준히 알려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그가 오랫동안 불러온 민요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남도 들노래를 시작으로 서도 앵마귀, 창부타령, 용청검, 너영나영, 장타령 등 다양한 민요로 무대를 풍성하게 장식합니다. 들릴과 뱃일에서 불렸던 노동요부터 액을 막고 평안을 빌던 소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 흥을 나누던 민요까지 서로 다른 삶의 현장에서 태어난 노래들이 김용우의 목소리를 따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판소리 명창 박예리와 서도소리 박초

0: 후현이 특별 출연하고요. 사물놀이 느닷컴퍼니가 함께해 민요의 흥과 에너지를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은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민요를 노래해온 소리꾼 김용우, 그가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는 동시에 지금의 목소리로 다시 들려주는 우리 민요의 매력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김용우 30주년, 나는 소리꾼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세종문화회관 MC여터에서 만날 수 있는 국악공연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창작국악 시리즈 신풍류전입니다. 오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월야선유도, 달빛 아래 한강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자연과 물 그리고 설화를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공연이고요. 이번 공연에선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작부터 위촉작, 기존 레퍼토리까지 모두 7곡을 선보입니다. 우리 전통의 풍류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 국악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이어지는 공연은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의 2026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역시 세종문화회관 MC여터에서 열리는데요. 만 16세부터 27세까지 국악을 전공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모여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이번 공연에선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 협주곡을 비롯해 경기 잡가와 경기 민요를 새롭게 편곡한 무대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도심 한가운데서 만나는 특별한 공연 소식입니다. 국립극단이 명동예술극장 앞 야외광장에서 한낮의 명동극을 선보입니다. 8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낮 12시 모두 10차례 관객을 찾아가는데요. 무대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예술단체가 함께합니다. 먼저 봉산탈춤보존회가 우리 전통 탈춤의 흥을 보여주고요. 상모돌리기와 장구연주로 신명을 더하는 연희점 추리와 연희집단 더 광대, 움직임과 신체극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프로젝트 통, 전래동화를 유쾌한 옴니버스 형식으로 재해석한 극단 아수라도 무대에 오릅니다. 여기에 스월드와 서남재 등이 참여해 건무와 서커스 등 색다른 볼거리도 선보이는데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음악이 들리고 춤과 몸짓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평범했던 점심시간이 잠시 공연장이 되는 건데요. 굳이 마음 먹고 찾아가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만나는 예술, 그래서 한낮의 명동극이 더욱 반갑습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내용은 국립극단 놀이집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들 하나같이 자녀가 희망하는 진로를 위해 시험도 잘 보고 마침내 합격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실 텐데요. 우리 범패 화청도 바로 그와 같은 지극한 마음으로 빌어서 청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범패 화청을 부를 때 지심걸청 지심걸청 1회 대중 일심봉청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지심걸청은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